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나월십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6월 19일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센수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답니다. 모여라 뿜동산! 저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 꼭 기억하시면서 아무리 힘들고 외로운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하늘을 바라보시는 우리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뿜뿜 라디오도 함께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매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호흡할 테니까 외로운 마음 있으신 분들 이쪽으로 쓱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잘 모실게요. 한 분 한 분 스크스크 스크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예, 우리 정수아 씨, 오늘 새벽,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새벽에 깨서 어쩌다가 예배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아직은 멀쩡한데 괜찮겠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직은 괜찮아요.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겠고. 내가 새벽에 일어났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 그 생각이 들면 갑자기 사람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고생

하지 마시고 평소대로 지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0691님도 저도 오늘 새벽 3시에 깼는데 잠이 안 와서 그대로 새벽기도 다녀왔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대단한 분들과 함께 달려가고 있는

국제적인 행사가 예. 또 이렇게 경쟁 상대로 지금 떠올랐어요. 예. 상당히 지금 마음이 무거운데 아직 한 시간 남았어. 아직 한 시간 10시부터니까 그 10시에는 안 잡을게요. 예, 10시는 1부만 잡을게요. 예, 1부만 예, 함께 해주시길. 빠질 때를 아는 남자. 그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죠? 예. 뒤서희가 그런 남자예요. 예.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예. 줄 건 주고, 취할 건 취하고, 줄 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누가 그러던데요. 멕시코 할배가 와도 뿜뿜 라디오 듣는다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당신의 그 어떤 그 고백들 대단히 감사하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하창수 씨. 저는 멕시코전 보면서 먹을 치킨 주문했습니다. 이분은 멕시코전 중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나도 궁금한데. 고맙네. 중계를 또 해준다니고 하니까 너무 고맙네. 예. 감사를 드립니다. 모닝 치킨이 상당히 쉽지 않은 건데 그게 이제 그 축구하면은 무조건 치킨이죠. 예. 그렇더라. 예. 그게 그래도 밤에 먹는 게 좋을 텐데 아침부터 치킨을 예. 좋지 뭐.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닝 삼겹살도 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거부감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모닝 치킨까지는 아직 도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모닝 치킨을 그렇게 그 운영하는 사장님은 못 뵀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번에는 월드컵 특수니까 하시나 보네요. 예, 원래 그 치킨집이 이렇게 9시, 10시부터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사장님도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뿜뿜 라디오 이제 출석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을 조금 이렇게 함께 예, 조금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여러분들의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부만 잡을게요. 예, 1부만... 1부만 여러분들께 매달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시원하게 놔드린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알아서 하세요. 2부는 알아서 축구 보고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는 들어와요. 1부는 그만큼 조금 이렇게 함께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건 약속해줘야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함께 담아서 뿜뿜 라디오 출석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고 출석 체크하시고 출석 체크하신 모든 분들께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까지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4절 말씀 함께 할 텐데 오늘의 말씀 퀴즈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퀴즈 시편 121편 4절 말씀 가운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하시고 주무시지도 하시리로다. 자, 과연 여기에 들어갈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하시고 주무시지도 하시리로다. 여기에 들어갈 두 글자 정답 무엇일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 거기 다 적혀 있으니까 챙겨가시기 바라겠고 자, 정답 정확하게 남겨주신 분 중 추첨 통해 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시작해보도록 하죠. 귀하신 친구에게 계신 분 찬양과 함께합니다. 귀하신 친구 귀하신 친구에게 계신 네, 찬양 들으려고 그랬는데 신병리 씨께서 피디님 오늘 2부에 아무도 없으면 어떡해요? 피디님 혼자 진행

또 여기 있을게. 네, 다녀오세요. 네, 편안하게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요즘은 그 하이드레이션 타임이라고, 네, 그 중간중간에 쉬는 타임 있거든요. 그때 그냥 안부만 한번 전해줘야 아시겠죠.

아, DJ가 이렇게 웃는 이유가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월드컵이랑은 처음 붙어보거든요. 예. 아,

한참 웃었네. 아. 만약 웃을 일만은 아닙니다 이게. 자, 뿜뿜 두 글자 단문 오시면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남겨주시고 오늘의 말씀 퀴즈까지 풀어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뿅뿅 하시고 주무시지도 뿅뿅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6월 19일 금요일 아침, 오늘 월드컵 조별 예선 2차전이 있는 날, 멕시코전이 있는 날 뿜뿜 라디오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1시간 남았으니까 뿜뿜 라디오 1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월드컵이랑 그 처음 우리 뿜뿜 라디오가 지금 라이벌리를 형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DJ가 부들부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도 함께 초조해하고 계세요. 감사드립니다. 피디님 혼자 방송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그런, 걱정 어린, 우리 어린 시선들. 대단히 따스하네요. 따스하고. 그거는 그만이잖아요. 본인도 뿜뿜 라디오 듣지 않겠다라는 게. 그죠? 피디님 혼자 방송하시면 어떡하죠? 그거는 나도 멕시코전 보러 가겠다라는 거잖아. 그죠? 예. 너무 감사드리고, 신병리 씨. 예. 너무 감사드리고. 당신의 그 굳은 의지. 너무 확 와닿네요. 와닿고.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축구 얘기 오늘 굉장히 많아요. 예. 벌써부터 문자가. 지금 평소보다 더 많이 축구 얘기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2999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혜를 보내주셨어요. 축구 못 보는 분들을 위해서 건디가 그러면 2부에서는 중계를 하시면 어떨까요? 그럼 윈윈 아닙니까?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몇몇 분들께서 사전에 그런 그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DJ 건디 금요일 방송은 2부 때 우리 그 축구 중계해 주시는 거 어때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DJ가 건디가 그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02년 월드컵 때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함께 이제 단체 관람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곳이 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때 이제 단체 관람을 이제 하기로 해가지고 그때 뭐 한 중고등부실에 모여가지고 이제 빔 프로젝트 틀어놓고 관람을 했는데 그 이제 그 뒤에서 제가 중학생 꼬꼬마 시절 때 그 중계를 했어요. 예. 근데 합의가 안 된 상태였거든요.

노합의 중계를, 예, 무면허 중계를 제가 그때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그, 저기 반응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그래서 제지를 당해서 쫓겨나진 않았어요. 그 교회니까. 뭐 저를 쫓아내진 않았는데, 마이크를 이제 회수해 가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지를 당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예, 제가 그 축구 중계는 그 이후부터, 예, 약간 조금 이렇게, PTSD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조금 삼가고 있습니다. 예, 축구 중계는 조금 삼가고 있는데, 신병리 씨, 중계톤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예. 저도 가물가물하네요. 중계를 내가 어떻게 했었더라? 가물가물하고, 여튼 그렇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또 해봐야 되는 건데, 예. 그래도 이제 뽐뿜라디오 2부에 또 월드컵 중계는 좀 그렇지. 보고 오세요. 예, 보고 오시고. 그, 저기, 그 하이드레이션, 그거 저기 중간중간에 쉴 때, 예, 그냥 쓱 한번. 와주시면 됩니다. 예, 그거면 되지 뭐. 예. 그렇고요. 예. 0391님, 당차다 마이크까지 쓰셨어요? 예. 볼륨까지 예, 많이 올려가지고 예, 중계했었던. 그래서 앉으셨던 분들이 뭐지 이거? 약간 이런 방송 사고인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예, 기억이 납니다. 예. 어쨌든 예, 그날의 추억. 하지만 뭐 2002년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아름답게 이제 그 허용이 됐었던 예, 그런 기억이 나네요. 모두가 이제 축제였기 때문에. 예. 근데 DJ도 축제였던 거야. 꼬미꼬미 쪼꼬미 DJ도 예, 축제였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했으면 되는데 굳이 마이크까지 켜가지고 그죠? 하여튼 그랬더랬습니다. 예, 그랬던 기억들 한번 쓱 풀어봤고요. 예. 자, 오늘의 말씀 퀴즈, 오늘의 출석 체크와 함께 계속해서 풀어보고 있습니다. 담으러 샵 098 담으러 이래서 되겠니. 예. 자,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이 전송이 되고 있고요. 그 말씀 보시고 빈칸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뿅뿅하시고 주무시시도 뿅뿅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뿅뿅에 들어

소울싱어즈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메들리 함께 만나봤어요. 아, 이 찬양을 들으면 항상 그 부분에 소름이 쫙 돋습니다. 되게 아 되게 아 되게 멋있는 부분이죠. 예, 되게 예,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디서 그만둬야 될지는 몰라가지고 조금 더 했어요. 2549님 함께 달려가고 있고요. 우리 서리서리 백서리띠 오랜만에 함께 오셨는데 피디님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래오래 저희들 곁에 남아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약간 뭐 약간 그 설 인사 같은 예 우리 서리씨여서 설 인사 같은 어르신들한테 예, 하는 그런 인사 예.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예, 곁에 저도 남고 싶어요. 예, 고맙습니다. 백설씨 너네 감사드리겠고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3님, 피디님 드디어 나이 공개됐네요. 예, 38에서 39세로 추정이 되네요. 이 부록의 나이에 텐션 짱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많이 공개했어요. 예, 많이. 자주 공개했어요. 예. 너무 자주 공개해가지고, 좀 식상할 정도로 공개를 했었는데, 이제 들었네. 예, 1213. 조금 더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 브록 그 예전에는 그게 브록이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좀 진짜 막 엄청 어른 같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예. 브록이면 막 진짜 막 예? 진짜 어? 그랬는데 제가 막상 브록이 됐는데 나는 아직도 한참 멀었는데 한참 애기고 약간 그래 보이 철딱선이 없고 약간 그래 보이는데 브록이라니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 우리 선배님들께서 우리 형아 누나들이 DJ를 또 많이 예뻐해 주셔가지고 DJ가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어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현은 갑자기 왜 짧아지니? DJ 현은 왜 짧아져? 우리 형아 누나들이 듣고 있어서 그래? DJ의 공식적인 애교였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이병욱 씨 복음 70년 경남 30년 건디 40년 그만해 예 그만해 그거 그만해 다 안다고 이제 예. 자 김호명 씨 혼자서도 잘 노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분은 혼자 하시는 걸로 예. 나는 듣지 않는 걸로라고 김호명 씨 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퀴즈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와 더불어서 진행이 됐던 오늘의 말씀 퀴즈 정답.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뿅뿅하시고 주무시지도 뿅뿅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가운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었을지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바로 아니였습니다. 아니 네. 한 분께서 아니 돼요. 우리 허경환님의 예, 유행어까지 섞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또 한 분께서는 아니로 이행시까지 보내주셨거든요. 아 오늘 월드컵이구나. 니가 보고 결과 얘기해줘. DJ가 하고픈 말이네요. 예 여러분들 저는 그 방송하고 있을 테니까 보고 결과 좀 알려줘요. 중간중간 상황들도 좀 알려주면 좋고 찬양 함께합니다. 상이 옹기성이가 찬양해요. 나의 슬픔을

0: 1289 러위 이혜리 1290님
1: 상처뿐이
0: 6416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2549 골드사이즈 오기

네, 뿜뿜 라디오 6월 19일 금요일 아침 김은정 프라이데이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32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겠고요. 자, 반가운 문자가 하나 도착을 했네요. 우리 이제 어머니께서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드디어 이제 등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소리 질러! 아, 이제가 가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아, 이제가 다 나았다. 예, 질병을 안고 있었는데 다 나아서 이제

등원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 기쁜 일인 거죠. 예, 그죠? 아, 축하드리겠고,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라고 보여주셨는데, 예, 우리 또, 이제 이온이가 남아있거든요. 둘째가 지금, 예, 기관에 아직 못 가고 있는데, 이온이도 얼른 낫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저이가 힘이 되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 코너스키 코너 사근 코너 코코노 시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코노 시간. 주인의 우린 해내 텔레파시 게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J가 뭘 하나 적을 거예요. 예, 뭘 하나 A4용지에 골라서 적을 겁니다. 제가 뭘 적었는지를 여러분들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아, 그걸 어떻게 맞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상황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 상황극 속에서 네 개의 보기 중에 하나를 고를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은 답을 골라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창수 씨, 텔레파시가 지금 뭐가 중요해요? 축구 봅시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직 멀었잖아. 아직 멀었잖아. 하창수! 예! 아직 30분 남았잖아! 예! 조금만 집중 부탁드릴게요. 예. 2부는 이런 말 안 할 거야. 예. 2부에 마음껏 축구 보세요. 예. 치킨 먹고. 광화문에 2만 명 집결했다고 부럽다, 정말. 예. 정말 부럽고. 예. 자,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텔레파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텔레파시 어떤 문항, DJ는 과연 무엇을 고를 것인지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황극 나갑니다. 오늘은 후라이 후라이 후라이데이. 드디어 기분 좋은 금요일 점심시간. 회사 동료들과 다 함께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면 요리 전문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식당에 앉아서 메뉴판을 보는데 이거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후 최대의 난제입니다. 시원한 육수냐 매콤한 양념이냐 이 치열한 갈림길에서 과연 건디엔 식도를 강타할 점심 메뉴는 무엇일까요? 뼛속까지 얼어붙는 시원함의 끝판왕 물냉면. 아니지 이어스 치어스 스트레스 날리는 매콤달콤 비빔냉면. 맛있겠다. 아, 경남 사람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거지. 밀면. 그만 좀 먹어. 면집에 와도 꼭 딴 거 찾는 사람 있다 없다. 초딩 입맛 돈가스. 돈가스도 핥아 먹네. 자, 기분 좋은 금요일 점심. 과연 건디의 젓가락이 향할 메뉴는 무엇일까요? 자, 물냉면이냐 비빔냉면이냐 밀면이냐 돈가스냐 과연 제가 고를 메뉴는 무엇일지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씁니다. 자, 요거 이제 지난번에도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 요거 이게 저의 획 소리를 들으면서 맞춰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획을 아무거나 쓰다가 정답을 중간에 쓰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획 소리로는 못 들어요. 못 맞춥니다. 잘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시고 고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나저나 이거 참 고민이네. 내가 뭘 먹지? 오케이! 요거! DJ는 이거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씁니다. 이제 씁니다. 쓰는 소리 이제 들려드릴게요. 아무거나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거 못 맞춥니다. 이거 듣고는 못 맞춰요. 자, 하나, 씁니다. 돼지꼬리 뿅뿅뿅, 별표 5개. 자, 여기까지 DJ가 작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요 글자를 써놨는데요. 과연 DJ가 고른 이 메뉴는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메뉴를 골라주신 분들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자, 면 요리 전문점에 도착한 건디 과연 어떤 메뉴를 선택했을지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 물냉면, 2번 비빔냉면, 3번 밀면, 4번 돈가스. 지금 바로 단문 오시면 샵 0981번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하나 툭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디와 통하신 분들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Way Home의 Way Home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는 시간 9시 41분. 오늘 크로스기 코너 상은 크로커 크로스기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주안의 우린 하나 텔레파스 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디디다도 DJ에게 코드를 맞춰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면 요리 전문점에 도착을 한 건디 과연 어떤 메뉴를 선택했을까요? 1번 물냉면, 2번 비빔냉면, 3번 밀면, 4번 돈까스. 자, 과연 건디의 선택은 무엇이었을지 다양하게 지금 답변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예, 다양하게. 오늘은 비빔입니다라고 또 남겨주신 분 계시고, 비빔냉면, 비빔냉면이 많이 나오네요. 예, 박상면 나오고 있고요. 예, 고맙습니다. 박상면.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 매운 비냉돈이라고. 예, 처음 듣는 메뉴네. 예, 근디는 초등 입맛 아닙니까? 돈가스라고 각자의 근거를 들어서 적어주신 분도 계십니다. 예, 전혀 뭐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던지면 되는 겁니다. 저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바로 밀면이었습니다. 밀면. 아, 디제이는 밀면을 골랐습니다. 자, 밀면 선택해주신 분 중 두 분 추첨 통해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요. 이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35님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4384님 축하드립니다. 자, 두 분께는 축 당첨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요. 링크 클릭하셔서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수아 씨, 건디 어떻게요? 20분 남았어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축구 경기가 이제 20분 남았다는 건데, 예, 조금 시간이 더 흘렀어요. 이제 17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제 17분밖에 남지 않았다. 근데 그건 있어요. 예, 제가 어디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계속 여기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딜 가시니까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17분밖에 안 남았다. 예. 아, 시간이 더 가고 있어. 16분 남았다. 자, 그래요. 여기서 그 2부에 함께 하실 분들은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오늘 그 끝인사를 먼저 한번 드려보는 끝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그 복된 주말 보내시고요. 어색하네 갑자기. 예.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또 뿜뿜 라디오 또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복된 한 주 보내시고요. 이거 봐, 인사가 잘 안 된다. 복된 주말 보내시고요.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주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2부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안 들을 거니까 인사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 대한민국 화이팅. 그 중간중간에 그 저기 상황 좀 알려줘요. 아시겠죠? 샵 0981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나 여기 있을 거니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0391님 방송 시작한 지 44분 만에 마감 멘트라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 뭐 어떡하겠어. 저는 뭐 유연합니다. 예, 마음이 유연한 남자예요. 예. 주님을 기뻐하라. 쉬어. 마지막 인사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 여튼 여러분 오늘 응원 열심히 하시고요. 행복 하나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 멀리 가지 마시라는 얘기 안 드릴게요. 알아서 하세요. 어디까지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지? 자,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요,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이 이건수였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10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I'll be back.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창원 온천교회 강명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창세기 마지막 부문에는 이 언약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의 이야기로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애굽에 내려간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 시대에는 귀한 손님으로 애굽에 가게 되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노릇 노예가 되게 됩니다. 430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뭐 정말 살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은 430년 그 긴 세월 동안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때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이제 세워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가에 대해서 한번 숙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쓰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씁니다. 성공할 사람을 씁니다.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성공할 만한 제목을 가진 사람만 세상은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사람도 실패할 사람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맞지만 실상은 실패한 인생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의 모세는 영웅이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40세 때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을 죽이고 결국 광야로 도망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이하에 살펴보면 스데반을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는 40세에 자기가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이제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스스로가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내 위치가 그러하고 내 여력이 그러하니 나도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겠구나. 자기가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을 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 계획한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철저하게 모세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실상 모세는 자기 힘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갈대상자, 하나님의 요람, 하나님의 구원의 배를 타고 그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잘해서 자기의 민족을 돌보겠다라고 작정해서 그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대상자를 타고 올라간 인물이 바로 모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자기 생각으로 돌볼 생각을 한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가당치 않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죠. 80세가 되어서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웁니다. 40세에 건장한 그 나이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다시 40년이 흘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의 나이에 노년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인류의 영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떨기나무 아래입니다. 여러분들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스네 히브리어 단어로 볼품없이 버려진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인류의 영도자를 세우는데 이왕이면 백향목 같은 그런 곳에 불을 내어서 멋지게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쓸데없는 버려진 나무 떨기나무 그곳에 불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할 때에는 이 나무의 제목을 보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목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제목이 되어야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뭐하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일 것이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그를 인류의 지도자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지나온 세월들 때문에 실패자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되겠다.

0: 또는 늦었다. 하나님께 쓰실 나이가 이미 지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내 시간이 지났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실패자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바로 우리의 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창원 온천교회 강명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055-299-3368, 299-33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23년째 전도가 본업인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 전도합시다. 전도는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안 되고 어렵다면 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노방 전도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꼭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이었습니다.
4: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5: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세계 역사와 한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유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호국의 달 6월에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하느님의 은혜와 순국선열과 참전 용사들이 치른 희생의 대가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교회들의 기도가 사방에서 불일 듯 일어나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중동발 위기로 글로벌 공급망과 물가가 흔들리는 이때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소서. 특별히 지속 가능한 에너지 안보 전략과 총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되게 하소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역 일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선한 양심으로 지역을 겸손하게 섬기게 하소서. 지역 주민의 뜻과 지역 현안을 잘 깨닫고 지역의 미래, 지역 경제 활력,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진정성 있고 책임 있게 실천하게 하소서.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바이오, 방산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투자 유치에 힘쓰게 하시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 도약하게 하소서. 노사관계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성숙한 가치 속에서 안정과 균형을 이루게 하소서. 각자의 이익을 넘어 나라의 경제를 먼저 생각하며 상생의 열매로 행복한 일터를 요구해 하소서. 노사의 활력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국립합창단의 빛의 사자 드리어 전에 함께 하시면서 6월 19일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립니다. 제가 왔어요, 여러분들. On air, on air. 월드컵이 한창인, 예, 우리 조별 예선 2차전이 한창인 지금 이 시간, 예, 뿜뿜 라디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많이 휑해졌는데. 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 좋습니다. 여튼, 너무 감사드리면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2부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53님, 건디 울까봐 와줌!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서리씨 2부도 출석합니다. 전 오늘 새로운 거처로 짐을 옮겨야 하는 관계로 축구를 못 봅니다. 뿜뿜 라디오 들으면서 짐 옮길 예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겠고. 건강 조심하세요. 예, 뭐, 무거운 거 뭐 옮기다가 또 다치지 마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김호명씨, 무슨 말은 의리야 얘기했습니까? 출석합니다. 월드컵보다 뿜뿜 라디오와 극동방송을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동이 있네요.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고. 자, 우리 0391님, 본인 저기 집에, 텔레비전의 화면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텔레비전이 크다? 굉장히 크네. 예. 훌륭하네. 아주 홈 티어럴 같은 느낌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까꿍이라고 우리 이병욱 씨도 함께하고 있고, 김수선, 길이길이 정찬 길이,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상황이라서 찾아왔습니다. 누가 왔을까요? 라고.

여기셨습니다. 자, 오늘 2부에 출석 체크 한번. 아,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또 궁금은 하네요. 예, 어떤 분들께서 또 얼마나 또 우리 뿜뿜 라디오 월드컵을 제치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선물 오늘 못 평소에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선물 받으실 수 있는 기회니까 아시겠죠? 예. 어디 가가지고 뭐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또. 자, 출석 체크 단문 50원 샵 0981번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저요 라고 한번 받아볼게요. 예. 저요, 저 왔어요. 저요. 예, 2부에 출석 체크 받아봅니다. 남겨주신 분들 중에 5분! 예, 5분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 좋은 날이니까. 자, 대한민국 응원하는 마음으로 5분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두 글자 얼른 얼른 남기시기 바라겠어요. 자, 김수선, 정선기, 0391, 4048, 이은혜, 김기, 7135, 이영주, 우혜영, 8221, 8221, 피디님 혼자 방송하실까봐 저도 함께 합니다. 눈물 난다, 눈물 난다, 지금. 자, 9588 김지은 박은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손병웅 1185님도 2080 1637 남병순 0135 조현미 자 오늘 저요 두 글자 2부에서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5분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승리를 기원하면서 5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자전거 타면서 듣고 있다는 우리 5416님 두발 자전거예요? 아니면 외발?

겨울에 출장 가는 길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김정훈, 조혜선, 이찬영. 자, 아픈 둘째 병원 갔다가 등교시키고 청취 중입니다. 1472님. 우리 둘째 빨리 나아라. 5691 입장.

으라차차 3401. 자, 이병섭 씨, 우리 건디 캔디 만들지 말고 외로워도 슬퍼도

0: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마음들 때문에 디스아이가 지금 감동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보다도 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출석 체크를 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1: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0: DJ 많이 걱정됐구나. 예수.

자, 계속해서 뿜뿜 라디오 2부 출석 체크요. 저요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 중 오늘 5분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기로 했죠.

자, 캔디 힘내세요. 아, 오늘 한정 제 캔디인가요? 예. 오늘은 캔디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병능 하유리 입장.

자, 우리 김크리스탈. 아, 이제 겨우 신호받았습니다. 창원대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빵빵 뚫리는지. 우리 건디님 울까봐 출석 체크하든지. 아, 나 오늘 감동 많이 받네 오늘. DJ 월드컵 때문에 왜

2528님 입장 맞춰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요 두 글자 남기고 입장하시는 분들 중에 다섯 분 추첨 통해서 힘내라 대한민국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인데 힘내라 캔디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피아 워십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시 17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들이 약간 그 약간 캠핑 플래닛처럼 땅불 바람 물 마음이 모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그 문자 하나하나가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아, 그 월드컵 지금 조별 예선 2차전 멕시코와의 경기가 아직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뿜뿜 라디오 2부에 1부보다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출석 체크를 와.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는 저기 토픽감 아닌가요? 우리 예전에 뭐 해외 토픽 같은 거 하면 토픽감 아닙니까 이거? 예. 대단한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예, 오늘 그 마음을 모아서 마음에 감사해서 다섯 분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겁니다. 그 너무 많이 저기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골라야 되기 때문에 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섯 분께 개별적으로 축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의 문자 좀 소개 올리도록 하죠. 양뿅미씨, 저도 오늘 신호빨이 너무 안 받아가지고 이제 보내요. 이게 뿜뿜라디오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은 이렇다니까 표현이 달라져요. 신호빨이 안 받은 거야. 빨간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초록불인 거야? 하나 정말 문자 보내야 되는데 신호빨 너무 안 받아. 이게 뿜뿜라디오예요. 대세 감동 받았다. 아, 양병미. 아, 좋았어. 좋았어! 야, 양병미 씨,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 또, 윤현빈이. 아, 우리 또, 20살 우리 현빈이가 축구보다는 건디 형님과 함께하는 뿜뿜 라디오죠. 라고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현빈이가 또, 형을 이렇게 또 감동시키네. 현빈이. 좋았어! 자, 이병욱 씨. 건디 오빠. 아, 시작부터 약간 좀 덜컹거리게. 건디 오빠 지금 시간 채우기 좀 버거운 감네요. 선곡이 대체로 깁니다. 라고 남겨주신, 무슨 말씀을 하는 거야? 예, 시간을 때우다니요. 당치도 않는 말씀이십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소중한 시간. 예, 여러분들께 선물을 조금 더 드리려고, 시간을 조금 길게 뽑았어요. 촬영을 조금 긴 걸 선곡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아시겠죠? 자, 월드컵을 이긴 캔디라고. 월드컵을 이긴 캔디. 예, 오늘 한정 건디가 오늘은 캔디로 활동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호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왜냐면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자, 하창수 씨, 김승규 슈퍼세이브라고, 예, 문자 중계 지금 한창 하고 계시거든요. 예,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 우리 김승규 골키퍼가, 김승규 선수가 이번에 뭐, 슈퍼세이브를 많이 해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 자, 대한민국 힘내라. 파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성훈 씨, 안 부르면 저 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에이, 성훈 씨, 불러드리지, 또. 6368님, 건디 PD님 울까봐 출석하. 드세이, 운다고 뭐 소문 났어요? 오늘 약간 뭐 어디 뭐 저기 커뮤니티 올라갔나? 아, 동네방네 소문 다 났네. 예, 고맙습니다. 안 울게요. 눈물 훔칠게. 바로

자, 승기승기 증승기 뿜뿜 라디오가 더 재밌성. 유라자부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출첵 문자 남겨주신 것 같네. 잘 지내셨죠? 자, 김기수씨, 괜한 걱정했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다니. 그러게. 라디오 몰랐어. 나도 이럴지 몰랐어.

2부 통틀어서 3번 보냈는데 소식이 없어요. 어머 세상에. 연희 누나 미안해요.

0: 한국이에요. 예, 한국 이행시. 자, 물으시면 샵 0981번으로 툭툭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장평영, 정수아 잘 있었어요?
1: 나는 잘 있었어요.

어서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오늘 이행시 통해서도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자, 6월 19일 금요일 아침 뿜뿜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맥스코선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타임이 한창 진행 중인 10시 25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뿜뿜라디오는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요. 예,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타임 이런 거 없고 쉬는 시간 없고 댄스 브레이크 타임 정도만 있습니다. 예. 너무 흥이 오르다 보면 댄스 브레이크 타임을 하거든요. 예, 그 정도만 있습니다. 예, 한국 이행시 받아보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도전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작품들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와 한 한국 아직 0대0이면 어떡해요. 국 국가대표 파이팅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0대0 힘내시기 바랍니다. 최혜경씨 한도 끝도 없이 DJ하게 해주세요. 국동방송 건디. 예, 본인이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최혜경 씨. 연락 드릴게요. 3126님, 한 그릇에 국밥 같은 라디오, 뿜뿜 라디오. 국밥, 좋다. 아, 표현 좋다. 드세이도 국밥 굉장히 좋아해요. 드세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밥 말고, 국밥, 맛있는 국밥, 맛있는 것도 뭐 기본이지만, 거기에 우리 사장님, 우리 어머니의 손가락 한마디가 담겨있는 그 국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간 그런 스타일. 예.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팔팔 끓는 그 국밥에 뜨거우니까 조심해 하는데 본인 손이 담겨있어. 와, 대단한 분들. 예. 그런 정성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맛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박병현 씨, 한없이 웃으며 국가대표 디제이 건디 응원합니다. 아! 새로운 표현이 국가대표 디제이? 아, 야, 이거는 또 굉장히 신선한데? 박병현 잘했어요. 국가대표 이거 탐난다. 아, 국가대표 디제이 요거 타이틀 조금 탐나네. 예, 누가 인정해 줘야 되지? 예, 국가대표 디제이, 국민 디제이, 국디, 그죠? 줄이니까 확 조금, 예, 그러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겠습니까? 0391님, 한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이 국가적 인재의 능력입니다. 뿜뿜 DJ 자리 지키시는 캔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야. 월드컵이 한창인데도 자리를 지키는 DJ 따봉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요거는 사실은 지금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한 겁니다. 대단한 거 전혀 아니고요. 당연한 거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아, 이거는 조금 부끄럽다. 예. 너무 당연한 거라가지고. 자, 충현이 누나 한 마음으로 뭉치는 국민이 되자. 축구도 뿜뿜도. 크, 잘했어요.

최예원 한길로 국 국민을 위해 아주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윤현빈 한국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이건수 형님 국 국민으로 추천합니다. 예. 현빈아 형 지금 국민이야. 예. 이미 국민이야.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으로 추천을 하는데 이미 국민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려 봅니다. 모든 것을 낼 수 있네. 자, 붐붐 라디오 계속해서 찬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가 멕시코전에서 승리를 하면 축구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된다고 합니다. 축구 역사상 최초로, 세계 최초로 월드컵 32강을 확정짓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하네요. 예.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 자, 불가능 가능 캐드에게 찬양 함께합니다. 힘들어 대한민국.

0: 네, 6월 19일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시 34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코너 함께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절대 음감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음감 코너 게임. 다들 알고 계시죠? 뿜뿜 라디오, 뿜뿜 라디오, 뿜뿜 라디오, 뿜뿜 라디오, 뿜뿜 라디오. 이렇게 한 단어에 한 음절씩 어울려가면서 하면 된다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 코너. 자, 여러분들께 전화를 걸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도전을 안 외쳐도 도전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전화를 드려서 오늘의 미션 단어를 절대음감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도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전을 성공하신 분께는 선물을 보내드리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 단어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단어. 아, 이거 뭐 클래식이죠, 클래식. 촉촉한 초코, 예. 촉촉한 초코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촉촉한 초코, 촉촉한 초코, 촉촉한 초코, 촉촉한 초코, 촉촉한 초코. 요렇게 하면 된다라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자, 촉촉한 초코 과연 어떤 분께서 성공해 주시지? 이병욱. 청취자 줄어들까봐 찾아가는 건디라고. 아, 왜 그래. 원래 이런 코너였잖아요. 예? 왜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거요? 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저희는 그런 코너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촉촉한 촉구. 과연 어떤 분께서 성공을 하실지, 전화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를 받으실지요? 이분께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띠, 또, 띠, 또, 또, 띠, 또, 또, 따, 띠, 띠, 띠. 들어갑니다. 자, 과연 오늘의 첫 번째 도전자.
1: 요금을 통해 이름과 용건을 말씀해주시면.
0: 요즘 이런 분들 많네요. 요즘 전화를 드리면 AI가 많이 받네, 전화를. 나를 너무 반겨줘, 이분들은. 예. 자,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띠, 또, 띠, 또, 또, 띠, 또, 또, 또, 띠, 띠, 띠. 들어갑니다.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네, 여기는 뿜뿜 라디오고요.
2: 네.
0: 저는 DJ 건이라고 합니다.
2: 아, 네, 맞습니다.
0: 네. 자,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2: 아, 저 부산에 살고 있는 백재겸이라고 합니다.
0: 백재경 씨.
2: 아, 겸이요. 겸을 선언할 때.
0: 아, 겸이.
2: 네.
0: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재경 씨.
2: 네.
0: 예, 뭐 하고 계셨어요?
2: 아, 지금 잠시 외근 나와 있었어요.
0: 아, 어머나 세상에. 딥세스 외근을 지금 하고 계시는군요. 아, 지금 월드컵 네네. 경기도 못 보시고.
2: 아, 괜찮습니다.
0: 아, 괜찮. 뿜뿜 라디오는 듣고 계셨어요?
2: 아, 네, 듣고 있었어요.
0: 고마워요. 자, 오늘 재겸 씨. 아, 네. 절대음감 코너에 지금 선정이 되셨습니다.
2: 네네.
0: 예, 절대음감 게임 알고 계시죠?
2: 네, 알고는 있습니다.
0: 예, 그 오늘 미션 단어를 성공하시면 선물을 네. 보내드릴 텐데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2: 네, 근데 제가 아까 듣다가 예. 잠시 못 들어서 단어가 뭔지를 모르는.
0: 아, 단어는 제가 알려드리죠. 자, 단어 아, 오늘의 미션 단어는 촉촉한 초코입니다.
2: 아, 촉촉한 초코.
0: 자, 촉촉한 초코. 과연 부산의 남자 백재겸 그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실패하시면 바로 오토 세이 굿바이 처리가 되거든요.
2: 네네, 알겠습니다. 네,
0: 당황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재겸 씨 시작해 주세요.
2: 촉촉한 초코, 촉촉한 초코, 촉촉한 초코, 촉촉한 초코, 촉촉한 초코.
0: 성공!
2: 감사합니다.
0: 아니, 뭐야? 재겸씨.
2: 네네.
0: 왜 이렇게 수월하게 쉽게 하시지?
2: 제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집사긴 한데, 예. 청년회 때 그 MC 진행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많이 해서

0: 있고.
1: 아니, 아, 업자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네요.
0: 아유, 근데 뭐, 프로는 아니고, 뭐, 아, 교회에서 말씀하시고.
1: 아, 세상에. 어쩐지, 네네. 아, 저희 좀 같은 쪽이네요, 그죠?
0: 아, 네, 항상 존경합니다.
1: 아유, 세상에. 이렇게 또 반갑습니다. 아, 재겸 씨, 얼마나 네네. 활동을 하신 거예요?
0: 아, 한 몇 년 안 했을걸요? 한 2, 3년 했나?
1: 야, 그래. 본인만의 어떤 뭐, 분위기 띄우는 노하우가 있습니까?
0: 근데 제가 잘해 산 것보다 항상 잘들 호응을 해주셨죠. 네, 저는 이제 건디님이랑 다르게 건디님은 혼자 하시죠. 저는 좀 그게 안 됐어. 네, 형제 자매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1: 아, 저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네. 저 어쨌든 지금은 안 하시고요.
0: 지금은 네, 지금은 이제. 예, 지금 결혼했기 때문에 청년회는 않고 있죠, 지금.
1: 아, 그렇군요. 네. 예. 네네. 나도 결혼했는데, 예.
0: 아, 알고 있습니다.
1: 나도 결혼했는데, 나만 이러고 있네. 우리 재겸 씨는. 이제 점잖하게 무게감 있는 이런 거 하는데, 그죠? 예. 아유. 자, 어쨌든 우리 같은 네. 업자 우리 백재겸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0: 아, 감사합니다.
1: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네. 아, 생각도 못해. 너무 감사합니다.
1: 아유, 행복한 하루. 이런 행복이 오늘 계속해서 찾아오길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아, 예, 감사합니다.
1: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1: 네.
0: 네.
1: 자, 우리 경력직이죠. 예, 우리 업자 우리 백재겸님 성공. 아, 가볍게 성공해줘. 야, 이거 이렇게 가볍게 성공할 게 아닌데.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다음 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떤 분께 전화를 한번 드려보게 될지요. 이분께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또띠 또따띠또 들어갑니다. 자,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세요, 나예요.
2: 네.
1: 나 건이에요.
2: 네. 아, 알고 있어요.
1: 반갑습니다. 네네. 아, 전화가 올 줄 알고 계셨어요?
2: 글쎄요. 전화번호가 익숙해서. 네.
1: 너무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받아주니까 DJ가 확 편안해지네.
2: 아, 정말요? 네. 네.
1: 우리 처음 만나는 건데, 그죠?
2: 네. 아니요. 처음 아닐 거예요.
1: 처음 아니에요? 우리 처음 아니에요?
2: 네. 저는 여러 번 뵀었는데. 멀리서. 네.
1: 멀리서.
2: 네, 멀리서.
1: 세상에. 잘 지냈어요?
2: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근데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저는 김해 살고 있는 송은경이라고 합니다.
1: 은경씨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뭐하고 계셨어요?
2: 저 이제 진주에서 수업하고 창원 극동방송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1: 창원 극동방송이 목적지라고요?
2: 네.
1: 무슨 일이시죠? 뭐 어떤 용건으로?
2: 오늘 잠언 낭독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1: 아, 어머나 세상에. 우리 빛나는 오늘에서 서머 스페셜로 준비하고 네. 있는 잠언 낭독 참여하기로 하셨구나.
2: 네네, 맞습니다.
1: 이야, 그러시군요. 아니, 어떤 마음으로 그 잠언 낭독을 이렇게 도전을 하시게 됐어요?
2: 그날도 제가 원래 진주로 수업을 오고 있던 날이었는데,
1: 네.
2: 네, 그 방송을 듣고, 함께 그냥 말씀을 나누는 것에 제가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1: 그랬군요.
2: 네네.
1: 아, 우리 또 은경 씨.
2: 네.
1: 그러면 잠언 지금 한절 말씀만 한번 맛보기로 한번 쓱 한번 읽어주실 수 있어요? 우리 저기 아니요. 뿜뿜 라디오는 지금 모르니까.
2: 근데 제가 지금 운전 중에 있어가지고.
1: 아, 운전 중이시구나.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우리 저기 뿜뿜 라디오 오늘 그 절대음감 코너 지금 선정되셨는데.
2: 헐.
1: 도전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운전 중이시면 못 하시겠다, 그죠?
2: 아니, 제가요. 네. 사실은 이제 딱 운전대를 잡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가 아직 켜기 전이어서.
1: 아,
2: 네.
1: 그러셨군요. 그럼 지금 운전 중은 아니시네요?
2: 아니, 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1: 아, 하고 있는 계시고요?
2: 네네네. 네.
1: 그렇군요. 갓길이 네. 어떤 정차 지금 안 돼요? 지금 잠깐?
2: 지금 여기 자리가 갓길을 할 수 있는 데는 아니라서.
1: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저희가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도전은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예, 예, 예.
2: 나중에 가서 뵙겠습니다.
1: 아, 그래요. 조심히 오시고요.
2: 네네네.
1: 이따 우리 반갑게 맛을 할게. 알수가 없어, 은경쌤.
2: 알겠습니다.
1: 조심히 오세요. 이따 만나요.

0: 네.
1: 고맙습니다.
0: 네.
1: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도전자는 도전은 못하셨고요.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도전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갑니다. 예, 쭉쭉 가는 다음 도전자 어떤 분과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이분께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 자, 갑니다. 띠또띠 또또디또따따디띠띠 들어갑니다. 자, 다음. 오늘 촉촉한 초코예요. 촉촉한 초코. 과연 또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 전화를 안 받으시나요? 도전하시고
2: 현재 연결이 되지 않아서 연결되었습니다.
1: 아, 안타깝네요. 예, 약간 오늘 중계통으로 좀 해드렸습니다. 예. 아, 이런 안타까운 이 순간이. 예, 도전. 예. 다음 도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또띠, 또또띠따, 따따띠따띠. 들어갑니다. 다음 도전자. 아, 예. 클래식이죠.
3: 연결이 되지 않아. 비틀리고 프린터로 연결되고.
1: 아, 쑥스러우셨나 보다. 예, 전화를 확 끊어주셨네요.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고요. 자, 다음 도전자 만나봅니다. 예, 뭐 다음 도전자 또 저희 뭐 계속 준비돼 있으니까. 예, 다음 도전자 들어갑니다. 원래 이렇게 조금 쑥스러워하시는 분들 DJ가 직구게 한 번 더 전화하고 받을 때까지 하고 그러거든요. 예, 오늘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자, 다음 도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제 상황 아시는 분들 연락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뿜뿜 라디오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와, 축구보다도 더 긴장되는 것 같아 지금. 와, 전화 연결이 이렇게 스릴 넘치는 일이야? 와.
3: 아, 연결.
1: 아, 이번에도 골문을 빗나가네요. 예, 예, 실패했습니다. 예. 이쯤 되면 누가 도전자지라고 한 분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러게 이쯤 되면은 누가 내가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전화 미션 아니에요? 전화 미션? 전화 연결을 성사시켜라. 요거 도전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다음 분 만나봅니다. 다음 분. 들어갑니다. 하, 긴장돼. 오!
4: 여보세요?
1: 여보세요?
4: 네.
1: 고맙습니다.
4: 네.
1: 저, 뿜뿜 라디오고요.
4: 네.
1: DJ 건입니다.
4: 네.
1: 반갑습니다.
4: 네.
1: 아, 전화가 올 줄 아셨나 봐요?
4: 네.
1: 아, 야,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지금 예 소리밖에 못 들어가지고.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4: 김혜선 님.
1: 네?
4: 김정훈입니다.
1: 정훈 씨?
4: 네.
1: 반갑습니다, 정훈 씨.
4: 네.
1: 뭐하고 계셨어요?
4: 출동하고 있습니다.
1: 출동하고 있다고요?
4: 아, 출장.
1: 아, 출장.
4: 네.
1: 어디로 출장 중이세요?
4: 김해요.
1: 김해로?
4: 네.
1: 가까운 데 가시네요.
4: 네.
1: 축하드리겠습니다.
4: 네.
1: 아, 무슨 일 하세요, 실례지만?
4: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1: 사회복지사요?
4: 네.
1: 야, 정말 멋진 일 하시네. 아니, 사회복지사를 네. 하실 때 가장 보람된 순간, 항상 제가 여쭙고 있는데, 본인에게는 어떤 순간이 제일 보람됐습니까?
4: 만났던 대상자가 행복해 할 때.
1: 만났던 분들이 행복해 할 때?
4: 네.
1: 그때 본인도 행복하세요?
4: 네.
1: 와. 최고. 정훈 씨, 네. 최고.
4: 네.
1: 예, 최고의 사회복지사로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씨,
4: 네.
1: 오늘 저기, 저도 도전해보고 싶어요라고 당차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미션 단어 촉촉한 축구 잘할 수 있습니까?
4: 네.
1: 좋습니다. 연습해보셨어요?
4: 네.
1: 어땠습니까?
4: 잘할 것 같은데.
1: 잘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정훈님의 도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필요하세요 혹시?
4: 아니요.
1: 바로 남자 나이. 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도전 시작해 주세요.

0: 초단 초코 초초단 초코 초초단 초코 초초단 초초 초초단 초코.
1: 자, 정훈 씨.
0: 네.
1: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느낌이?
0: 실패인 것 같은데요.
1: 아, 실패인 것 같다고요?
0: 네.
1: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0: 잘 못했어.
1: 한 번 더 해볼까요?
0: 아니요.
1: 그럼 성공 드릴게요. 야, 성공! 네. 정훈 씨.
0: 네.
1: 잘했어요.
0: 네.
1: 너무 잘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자로 하나 보내드릴 텐데, 링크 클릭하셔서 네. 선물 보내, 주소와 성함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0: 네.
1: 자,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김정훈님까지 성공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촉촉한 초코가 이게 쉽지 않은 단어인데 이거 다 성공하시네. 오늘 도전하신 분들은 다 성공하시네. 대단한 분들이네요. 예, 잘하셨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현재 우리 그 대한민국과 멕시코 지금 프리킥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현재 전반 4분의 추가 시간이 선언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0대 0의 상황이라고 하네요. 정말 잘 됐다. 예, 뿜라디오. 이제 마무리하고, 후반전, 여러분들, 마음껏 즐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디제이 외로울까봐. 뿜라디오. 2부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진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인사 심하게 했는데 진짜 인사예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

0: 할렐루야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49장 말씀해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소망의 기도에 함께 청취하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경남 광염교회 전광섭 목사님과 함께 기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사모님 잘 지내셨죠?
0: 네.
1: 다문다문 뵙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는 길 정말 도로가 텅텅 비운 느낌이었습니다.
1: 그렇죠. 예. 학교의 학생들도 보니까 네. 큰 화면 털어놓고 응원하더라고요. 네. 공부하고.
0: 아, 그랬구나. 목사님도 이렇게 뭐 대형 스크린 앞에서 함께 응원했던 그런 기억이 있나요? 과거에.
1: 잘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냥 집에서 그냥 볼 수 있으면 보고.
0: 네. 오늘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정말 우리나라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 목사님 먼저 기도로 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여 주시고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우리가 주의 전에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기 위하여 소망의 기도를 열어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가 팍팍하고 내 삶이 곤고하고 때로 힘들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셨사오매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이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하시는 사모님, 담당하시는 PD님, 하나님이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애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팀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 소망의 기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이 시간에도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도 싸울 것이고 환경과 모든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낙심하며 실패하며 좌절할 때 힘내라 힘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겠죠. 이 시간 내 이름 아시죠? 소망의 기도 시간 찬양으로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 제목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6589님의 기도 사연입니다. 유보옥님이 알츠하이머와 치매로 거동조차 못한 채 누워만 계십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치유의 기적이 임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힘든 시간을 병상에서 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함께 기도하면서 잘 회복되고 남은 여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6589님의 유보옥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알츠하이머와 치매로 거동조차도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하루 종일토록 누워 계시고 또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귀한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적의 능력이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점점점 희미해져가는 기억과 또 삶의 자리에서 이뤄가는 모든 시간들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아니라

0: 그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는 온 가족들의 사랑이 귀한 심령을 회복의 은총으로 나아가게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다음 기도 문자는 6586님의 기도 문자입니다. 동생의 시어머님 김남순 권사님이 신장암으로 치료받던 중 담낭에 전이 되어 담낭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8차까지 항암을 받으셔야 하는데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현재 중단한 상황입니다. 권사님이 체력을 회복하여 남은 항암 치료를 잘 받으시고 속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0: 요즘 암이 많이 극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그렇죠. 두렵게 하는 병이 맞습니다. 아직은 암인 것 같아요. 네, 네. 또 계속 전이가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은 권사님 좀 잘 이겨냈고 치료도 남은 치료도 잘 받을 수 있는 체력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6586님 동생의 시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김남숙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장암으로 그동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당남에 당낭의 전이가 되어서 당낭암과 함께 하나님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 과정들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는 체력과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셔서 중단된 모든 치료가 다시 시작되어져서 아버지 암 체내 모든 암들을 소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의술과 과학으로 치료하는 그 모든 과정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피보던 손으로 권사님의 모든 환처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암세포가 아버지 하나님의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세밀하게 살핀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런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믿음에 승리하는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체력도 면역력도 강화시켜 주셔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1069님의 기도 문자입니다. 저희 교회 교육부 사역자 자리가 오랫동안 공석으로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할 사역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요즘 교회들마다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1: 그렇죠. 네.
0: 신학교 학생들은 많은데 막상 또 찾아보면 잘 없어서 네. 교육부서 담당하실 전사님들을 채울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교육자들을 통해서 채워져서 교회 학교 부서 차세대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1069님 하나님 교회에 교육부를 담당할 사역자가 오랫동안 공석으로 비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아이들의 영적인 신앙의 양육을 위해서 필요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보내주셔서 그 공석인 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리적부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 아버지 하나님 부서들이 아이가 없어서 교회 학교들이 폐쇄되는 경우가 많이 있사오는데 하나님 이 귀한 교회는 아이들은 있사오나 사역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예배하신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이런 요즘 실정을 볼 때 큰 교회는 사역자가 없어서 걱정이고 저기 시골 같은 데는 정말 담임하실 사역자가 없어서 교회가 피어있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참 골고루게 평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목사님 들어요.
0: 네. 지금 네. 그런 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네요. 보니까.
1: 네. 그렇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087님의 기도 문자입니다. 하루하루 무기력하고 힘든 가운데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편찮으신 부모님을 예수님의 사랑 사랑으로 잘 섬기고 보살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아버지께 의체증과 치매 증세가 있어 많이 힘

0: 힘든 상황인데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한 부모님의 감기가 속히 회복되고 입맛이 돌아와 식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1: 가정의 기도 제목이 참 많으셔요.
0: 그러네요. 네,
1: 저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잘 응답되어지고 가정의 회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7087님의 기도. 하루하루 무기력증과 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육적인 무기력증이든 영적 무기력증이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힘을 가지게 하시고 활기차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와중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정적 어려움이 내 삶의 무기력함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사오니,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재정적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생의 빈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빈들에 있는 배고픈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7087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재정의 광야를 만났던 이 가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관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편찮으신 부모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들의 편찮은 모든 환경을 회복의 은총으로 돌이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처증과 치매의 증세를 앓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질병이 옵니다. 질환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환들을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고쳐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의 믿음으로 회복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의 감기 증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이 정신적으로 연약함들이 다 회복되는 축복의 가정으로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방금 기도 올려주신 이분은 정말 우리 찬양 중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일할 때라고 믿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089님의 기도 문자입니다. 울산의 박규동 목사님이 몇 개월간 항암과 스텐드 수술로 병화와 싸워오셨는데 방금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며 길어야 한 달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붙들어주시며 목사님과 가족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1: 네, 우리 박 목사님 이 병마와 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089님, 울산의 박규동 목사님, 몇 개월 동안 항암과 스텐서 수술로 인하여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방법이 다 사라지고 인간의 계획이 다 무효화되어지고 세상의 의술이 쓸데없어지는 이 상황 속에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늘 맞닥뜨려야 될 박 목사님도, 그리고 이 상황을 곁에서 늘 지켜보고 케어해야 될 사모님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사모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모님과 목사님 두 네 분 삶 속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몸된 재단을 위해서,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애써셨던 박규동 목사님, 하나님의 그 시간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인생의 빈들을 만나고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질병의 계곡을 만나고 아골골짝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통하여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손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0: 주여 내 생명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옴을 고백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늘 이 목사님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사모님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줄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소망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사모님에게도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후일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삶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내 삶의 가장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두 분의 삶의 간증이 되는 역사의 시간들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흔적이 있을까요? 매를 맞았다거나 가난에 처했다거나 또 주님 때문에 마음 아파한 수많은 날들이 있었겠지요. 그 스티그마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하실 겁니다. 오늘도 그 위로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기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듣고 소망의 기도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소망의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0: 입니다. 874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간암으로 투병 중인 오빠가 오늘 7차 항암을 받고 계십니다. 그동안 함께 중보해 주신 덕분에 경과가 좋아 다음 주 수술 날짜를 정한다고 합니다.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치료도 이끄셔서 오빠가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1: 그래도 항암에 대한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그래서
0: 하신다니까.
1: 네. 보니까 그 암 세포를 좀 죽이고 줄여서 파일을 줄여서 아마 수술 과정에 들어가는 네. 거 보면은 좋은 결과 있기를 위해서 함께 아, 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8740님, 간암으로 투병 중인 오빠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7차 항암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함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했던 그 결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항암했던 것이 하나님의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수술해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정리하고자 하는 이 모든 절차 과정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고비를 넘어가면 또 한 고비가 온다 할지라도 그 고비 때마다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그 소원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 이 병과 싸워 이기겠다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능히 그 모든 과정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후일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완치되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완치 판결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본인의 믿음도 그 주변의 기도도 하나님의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수술 일정과 절차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다음 기도는 514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고모 회사 직원의 아들 15살인데요. 뇌종양 치료로 호전되었으나 8개월 만에 재발했고 이제 쓸 수 있는 약이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막힌 듯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가정에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1: 고모 회사의 직원 아들을 위한 기도죠.
0: 네. 아,
1: 이분도 참 중보 기도하는 탁월한 은혜를 은사를 가진 것 같아요. 5143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좋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5143님 고모 회사의 직원 아들 원래 15살입니다. 중학생일 터인데 뇌종양으로 치료받고 호전되었사오나 8개월 만에 다시 재발하였고 이제는 그 암에 맞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없다고 이런 진단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냥 이 한마디 한 줄을 보면은 그저 세상에 막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하나님 사람의 방법이 막히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과학의 길이 막힐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온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들의 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원을 찾던 가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15살의 아들입니다. 아직 피어나지도 못한 꽃봉우리 같은 아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 그 가족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치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다음 기도는 916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딸이 당뇨병과 탈모,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당 수치가 떨어지고 불면증과 탈모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 따님의 일어난 현상들 때문에 부모님이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0: 맞아요.
1: 당뇨도 네. 탈모도 뭐 이렇게 불면도 다 연관성이 있으니까 한쪽이 치료가 되어지면은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0: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9169님 딸이 당뇨병과 탈모 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따님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당뇨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몸의 밸런스를 하나님이 맞춰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심령을 창조하실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을 때인데 하나님이 살아가면서 얻었던 이 당뇨병으로 인하여 또 파생되어지는 탈모와 그로 인하여 오는 불면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원인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당수치는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불면증도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 파생되어진 탈모도 하나님 그 모든 탈모 증세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속머리가 다시 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따님이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통하여서 육신도 강건하여지고 영혼도 하나님을 찾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온몸이 다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다음은 4093님의 기도 문자입니다. 아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온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가정이 깨어진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아들이 스스로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하루속히 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한쪽 축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경제적 압박이 가정의 해체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갑자기 복합적으로 오르졌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신 아버지 하나님, 4094님의 기도, 93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깨어진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스스로 연락을 끊은 상태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인지 간에 하나님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이제는 수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아들이 서로 연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미 깨어진 그 가정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아들이 하나님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부모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대로 그 아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내 인생의 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모든 배고픈 사람들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 이 가정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은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가정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다음은 950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당장 카드값 200만 원과 대출금 3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이 월급날인데 월급이 정상적으로 들어와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0: 마지막 줄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월급이 늘 정상적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서 이게 경제가 네. 계속 카드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 같아요. 모든 다니는 직장에서나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일한 만큼 내 손이 수관대로 먹는 복을 이 가정도 누리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9507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장 결제해야 될 카드 대금 그리고 대출금 하나님 내가 일하고 수고한 만큼 월급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면은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동안 그것이 아마 제대로 되지를 못해서 그동안 카드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꾸렸고 대출금으로 가정의 어려운 상황들을 막아오고 있었사운데 이제는 한도에 다다랐습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아무 정상적으로 내가 손이 수관대로 먹을 수 있도록 월급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 회사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월급이 체납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가정에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경제가 막히면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카드값이 연체가 되어지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막

0: 막힌 모든 경제 구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다음은 익명으로 남겨주셨습니다. 7살 딸을 둔 교회 후배 집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작년에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41세의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소천하셨고 본인도 몸이 불편한 가운데 외동딸을 키우며 아버지 장로님의 사업까지 물려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내와 엄마가 없는 이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위로와 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0: 주변에서 보기도 참 힘든 가정이고 기도 제목 저도 이 기도 제목을 몇 번 본 듯해요. 좋은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7살 딸을 둔 교회 집사님, 아내를 병으로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그 딸을 홀로 키우며 아버지는 부모님의 또 사업도 가업도 이어받아야 될 상황, 하나님 여러 상황들을 곁에서 지켜볼 때에 참 힘들 수밖에 없는 가정이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제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된 남편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다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마음을 견고하게 가져야만이 7살 딸을 잘 양육할 수 있고 또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그 일도 할 수가 있사오니 무엇보다도 그 중심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너의 가는 길에 내가 지켜주시리라고 약속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의 삶과 생애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엄마를 먼저 보낸 7살 딸, 엄마의 손이 간절히 필요한 시기옵니다. 무엇보다도 이 딸이 구김살 없이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딸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며느리를 먼저 보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아버지의 삶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지켜보는 장로님,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마음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협력하여서 이 위기를 극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후일에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 좋은 기도의 제목이 올라와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제 평안함을 되찾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속히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 방송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는 경남 광염교회 전광섭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1: 다 전해드리지 못한 기도는 중보기도센터에서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김형준 PD, 저는 서혜영이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통영복된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임마누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으로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일꾼을 찾으시는 주인의 모습과 같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천국은 즉 이 땅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천국은 하루 종일 일꾼을 찾으시는 주인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즉 주님은 교회에 일꾼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일 시켜 먹으시려고 부르지 않으셨다고들 하시는데 아닙니다. 추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까지 하라 하셨던 주님이셨고 사도 바울도 그의 많은 서신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일꾼이 되라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까지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일꾼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일꾼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일꾼은 많이 바쁩니다. 교회 챙기랴, 가족 챙기랴, 본인 챙기랴. 그래도 그리하는 일꾼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루 종일입니다. 그리고 일꾼에게는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반드시 그의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아니함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교회에 일꾼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두 번째로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한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마태복음 2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혼인잔치 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이적을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천국은 즉 교회는 이런 잔치집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기뻐하며 절구하며 감사함으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뻐하는 소리로 절구하는 소리로 감사의 소리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왁자지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잔치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신 분들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늘 언제나 천국 잔치집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데 어떤 곳은 그냥 거룩한 채 경건한 채 절간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곳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민족에게 불교와 유교의 사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 와서 좀 떠들고 웃고 이러면 경망스럽다, 거룩하지 못하다 하는 등으로 매도하니 그냥 교회가 잔치집이 아니라 무거운 분위기만 감도는 것입니다. 잔치집은 어떠합니까? 기뻐하고 절구하며 함께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곳이 잔치집입니다. 그리고 잔치집은 오만 때만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오만 때만의 사람이라는 것은

0: 각양 각색의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잔치집은 그들 모두를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드는 사람, 때로는 간혹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옷에 향수 나는 사람, 아니면 안 씻어 냄새 나는 사람, 특히 작년에 왔던 각설이는 죽지도 않고 또 오게 되고 있는 곳이 잔치집입니다. 그 잔치집은 모두를 받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청하였던 그럴듯한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주님은 사거리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오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교회의 모습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맹인들, 재는자들 이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를 천국처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비방과 원망과 다툼과 미워함과 꼬투리 잡는 곳으로 교회를 전락시켜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교회와 약간 떨어져 주님과 멀리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혹시 청취자분들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취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를 천국과 방불한 모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잔치집은 이해와 사랑과 관용과 덮어줌이 있습니다. 잔치집에서 꼬장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도 막 횡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도 서로 말리면서 잔치집 분위기를 망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곳이 잔치집입니다. 세상 육신의 잔치집도 이러한데 천국인 교회의 모습은 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있다가도 교회만 오면 마음이 제일 편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충만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다가도 교회만 오면 숨통이 트이게 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가 무슨 도망이라도 가듯이 심지어 목사님이 인사하러 나오기도 전에 불이 나게 교회를 빠져나간다면 이게 무슨 잔치집의 교회이겠습니까? 오래 머물고 싶은 교회, 교회 오면 다른 곳에 안 가도 행복해하는 성도가 되도록 그러한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성도 여러분,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천국은 일꾼을 부르는 어떤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다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교회 일꾼을 그만두셨습니까?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일꾼으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꾼이 살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주의 은혜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일꾼으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잘들 지내셨는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인하여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까? 냉랭해지고 서로 반목하게 되었습니까? 혹시 그러하다면 회복해 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가 다시 천국과 방불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일꾼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분위기는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각각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꾼이 부족하지 않고 참으로 분위기는 어느 세상의 분위기보다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의 분위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갖추어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을 빕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통영복된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0: 원하시는 분은 0507-1333-3927번 0507-1333-3927번 통영 복된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 호 055-269-9810번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 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8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 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선결교회 담임목사 위임 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 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 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38번

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3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0: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교육청의 교원 1차 필기시험 선발을 강제 위탁하도록 한 개정사립 합격법으로 인해 기독사학들이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뽑지 못하는 인사권 침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인천의 기독사학인 숭덕여고는 전교생 대부분이 비기독교인임에도 매주 채플과 신앙활동을 통해 교실 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학원 선교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18일 숭덕여고와 사학계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 1차 필기시험에 교육청 위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 측이 교사의 신앙이나 가치관을 가늠할 선발 자율성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82개 기독사학을 조사한 결과 교육청이 보낸 합격자 중 건학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교원이 72.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홍배식 숭덕학원 이사장은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기독교사라며 공교육의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건학 이념에 맞는 교사를 확보할 최소한의 통로는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기독사학들의 인사권 제한에 대한 우려는 공교육의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 이면에 사학 본연의 건학 이념과 기독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마을 목회와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장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와 실천신학대학원대 등 교계기관들은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학술특강을 열고 미래 목회의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총회 한국교회 연구원 노영상 원장은 교회가 종교적 언어 대신 공공언어를 구사하며 지역주민들과 공동체 문제를 함께 해결할 때 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복원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연장 역시 서울 마포구 엘드림 통합돌봄센터 모델을 제시하며 교회가 유휴공간과 인적 자원을 지자체 및 복지기관과 공유해 복지사각지대를 메우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교계의 마을목회 담론과 민관협력 통합돌봄 모델 제시는 개교회 중심의 폐쇄적 사역을 탈피해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적으로 유통하고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실질적인 청지기적 행정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전직 핵심 간부 3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근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고동환 전 신천지 총회 총무 등 핵심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방부했습니다. 고 전 총무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선과 총선 경영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5만 명이 넘는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하고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전직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이미 피의자 조사를 마친 총회장 이만희 씨를 상대로 조직적인 지시체계와 정교유착 의혹 전반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2026 기독교 순교자의 날을 앞두고 지구촌 박해 현장에서 신앙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현지인 사역자를 기억하고 이들의 선교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지난 3월 베트남에서 전도 여행을 마친 뒤 괴한들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오토바이 복음 전도자 파 씨의 삶과 사역을 기리는 추모 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0: 선교회 측은 고인이 숨지기 전 현지 당국으로부터 사역 중단 압박과 함께 집이 철거되는 박해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다며 서울 사무실 순교자 연대표에 명판을 부착했습니다. 현숙폴리 대표는 남겨진 순교자 가족과 지금도 베트남 현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역을 이어가는 오토바이 전도자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온종일 구름 많다가 밤부터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 선까지 오르겠고 해가 진 이후에도 기온은 23도 선에 머무르며 더울 전망입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FE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연애를 통해 다가오는 2단의 방법입니다. 사진 너무 잘 나왔네. 인스타에 올리니까 좋아요도 많이 받고. 응? 누가 메시지를 보냈네? 안녕하세요, 차민준이라고 합니다. 찬양하는 사진 올린 거 봤는데 되게 예쁘시더라고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 뭐야, 내가 누군지 알고 메시지를 보내? 아, 딱 봐도 이런 사람은 이상할 거야. 응? 바로 차단해야지, 차단. 뭐야? 이거 너무 잘생겼잖아. 완전 차우는데. 잘생겼으니까 바로 답장 보내야지. 안녕하세요, 차은우. 아니, 차민준님.

0: 민준 오빠가 처음에 저한테 메시지 보내줬잖아요. 그 덕에 이렇게 통화까지 하게 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잘생긴 아니 좋은 오빠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1: 나도 그래. 아 근데 지영아 아니다.

0: 그러면 그게
1: 네, 오빠 좋아요.
0: 지영이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은 진리가 있어. 내가 다니는 모임에서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복음을 가르쳐 주거든. 기존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 니도 그 말씀 들으면 신세계를 아마 경험하게 될 거야.
2: 뭐지? 더 깊은 진리? 새로운 복음?
1: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0: 자, 내가 이 길을 열어줄게. 지영이를 위해 준비한 특강 영상 링크. 이거 보면은 네 눈이 활짝 열릴 거야.
2: 뭐야, 잘 보이는데 내 눈이 왜또 열려? 아우, 진짜 어이가 없네. 아우, 모르겠다. 일단 한번 링크를 열어볼까? 강연
3: 사랑하는
2: 영상인데?
3: 여러분, 아직도
2: 뭐야,
3: 눈에 보이는
2: 이건
3: 껍데기뿐인
2: 민중오빠
3: 세상에 갇혀 있습니까? 진정한
2: 강의하는
3: 삶의
2: 사람
3: 의미는
2: 분명히
3: 당신의 믿음의
2: 민중오빠
3: 특별한
2: 목소리인데.
3: 지혜 안에 있습니다.
2: 근데 사진이랑 얼굴이 이거 너무 다르잖아. 그리고 영산 속 교회도 이거 이게 저거 이단 교회인데. 너무 이상해 이상해.
1: 오빠, 강의하는 사람 설마 오빠는 아니죠?
0: 와, 역시 지영이. 니 알아봤나? 네, 맞다. 감동받아서 그러지. 그러면 내랑 같이 우리 모임 한번 가보.
2: 아니, 어떻게 사람 얼굴이 이렇게 막 그래요? 아니, 그리고 그러면서 왜 프로필 사진에는 차은우 사진을 올려놔요? 이거 완전 사기야, 사기!
0: 아니, 그거는 얼굴 약간 수정한 사진인데, 별 차이 없을 건데.
2: 왜별 차이가 없어요? 눈, 코, 입, 콧구멍까지 전부 다 다른데 어떻게, 이게 어떻게 같은 사람이냐고. 아니, 이단에 데려가려고 한 것도 싫지만, 아니, 얼굴을 어떻게 이렇게 심각하게 속이냐고요. 오늘부터 오빠 차단,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응.
4: 속상하네요. 믿음의 남자친구가 될줄 알았는데. 연애든 결혼이든 상대방의 믿음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자기 신앙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5: 이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소이. 이 캠페인은
4: 디아코노스와 영랑권 극동방송이 함께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 2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0: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1: 예수께로 가면 나.
2: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나는 기뻐요. 나와
2: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동부교회를 섬기는 박종류 목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일의 결과를 미리 다 알고 나서야 시작하려 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발을 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불안이라는 장애물 앞에 멈춰서 계시나요? 오늘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용기 있는 걸음에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교회 김기덕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가장 위대한 초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몇 년 전에 미국의 헐리우드 월드스타가 있습니다. 배우가 있는데 이분이 움직일 때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만 하더라도 수천억이라고 들었어요. 돈 많죠. 인기 있죠. 그리고 가정도 괜찮아요. 그리고 헐리우드 출신이니까 그 인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했단 말이에요. 예, 성공한 그 사람 보고 기자가 찾아와서 최고의 위치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기자가 깜짝 놀랐어요. 이 배우가 하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기자님이 저를 보니까 행복해 보이세요? 그럼요. 다 가졌잖아요. 근데요. 제 마음에 구멍이 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인기라는 것은 잠시 잠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마음에 두려움이 벌써부터 생긴대요. 여러분 연예인들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가졌지만은 항상 그 두려움에 있어요. 여러분 이 배우만 공허함이 있는 게 아니라

좀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마음의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여러분 요즘에 전기차가 돌아다니는데 그 전기차 중에 미국에서 건너온 차가 있습니다. 테슬라라고 하는 예쁘장하게 생긴 차이지요. 그 테슬라 주인 그러니까 오너가 있어요. 스페이스X라고 하는 큰 기업의 CEO가 있는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분이죠. 뭐 뉴스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총 자산이 여러분 좀 놀래주셔야 돼요. 1595조입니다. 네, 감사해요. 이런 반응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1595조를 그럼 어떻게 쓸까? 이 또 계산을 했어요. 하루에 제가 적어왔는데 410억씩 100년을 써도 모자라, 아니 더 넘친대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뭐 주식 다 포함하는 거죠. 현찰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410억씩 하루를 써도 100년을 써도 더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공중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조울증을 갖고 있는 환자입니다. 양극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와 다르게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끊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누린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고 행복하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하면요 아무리 그 모습이 화려해 보이더라도 마음은 늘 지옥처럼 살아갑니다. 오늘날 보면은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정신 수련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영혼의 안식은 마음의 고요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네,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병무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훈련병이 생각나면 이름은 잊었고 얼굴도 잊어버렸습니다. 벌써 한 수십 년 지나갔으니까. 정말 훈련소가 지금은 괜찮은 생활이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훈련소는 굉장히 힘든 곳이었어요. 흙멍지에다가 그리고 아주 강압스러운 훈련. 때로는 얼차례가 너무 심했고 또 지금은 없지만 당시에는 조교들이 막 때리기도 했어요. 자존심 상하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소 생활에 이 친구의 얼굴이 늘 밝아요. 늘 생글생글하게 뭐가 희망차게 보여요. 도대체 이 친구 안에 뭐가 있기에 이렇게 고된 훈련 속에서도 얼굴이 밝을까 봤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편지였어요. 편지.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오는 편지. 그러니까 그 편지가 놀랍게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은 보통 편지 수발병이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 오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매일 편지를 보낸 여자친구의 편지가 계속 왔어요. 그때 들었던 기억입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여자친구가 편지를 보냈어요. 부러웠어요. 부러웠어요. 정말. 여러분 도대체 뭘까? 이 친구가 힘든 훈련 속에서도 그런 고된 훈련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밝게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봤더니 바로 관계였어요. 관계의 힘이었어요. 아무리 거친 환경이더라도 아무리 전쟁터라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편지로서 전화로서 그렇게 인편으로서 나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전쟁터에서도 여러분 충분히 이겨나갑니다. 고독스럽지 않아요. 그 관계의 힘이죠. 반대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돈이 없어서 그건 뭐 살다 보면 생기면 되니까 몸이 아파서 뭐 그건 또 회복될 때가 있으니까 근데 진짜 우리 인간에게 큰 상처와 아픔은요 바로 관계의 상실입니다. 관계의 상실이에요. 관계가 부러지면 모든 것이 잃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부부관계도 관계가 깨어지면 괴로운 거예요. 초가상간 살더라도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관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겪어보셨으니까 부모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건강하면요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아주 떳떳해요. 그런데 아무리 잘 나가는 집안이라도 부모하고 자녀하고 가거지고 깨어졌다. 자 불쌍해요. 그죠? 부모를 떠나 자식이 도망갔다. 그건 진짜 큰 아픔이잖아요. 그 관계라는 것이 뭐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더라도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 이걸 보고 좀 유식한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 가운데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등을 인간에게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성경의 첫 페이지가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라는 것이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한자로 쓰고 있지만 영어를 보면 깊이 있게 보면 universe,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늘에 나는 새도 땅 안에 있는 모든 식물들도 동물들도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모든 삼라만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창조주라고도 얘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물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셨을 때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을 위해서 이 자연 만물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만들어 놓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형상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국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외모, 모양으로 보지만 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격을 우리한테 부여해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격을 부여해 주셨다. 그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이죠. 여러분, 개나 소나 돼지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지 개가 막 기도하고 소가 막 찬양하는 일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깊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누리는 곳이 바로 에덴이에요. 죄송한데 에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에덴이라는 말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지역에 가서 호텔 이름이 에덴 호텔입니다. 그분이 믿는 분이 아닌 분인지 모르겠는데 에덴은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에덴은 좋다라는 이미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에덴의 뜻이 중요한데 에덴은 기쁘다, 즐겁다, 낙원 이런 뜻이 있어요. 기쁘다, 즐겁다, 낙원.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에덴이 기쁠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인간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에덴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아름다운 관계가 에덴이에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덴은 죄가 없는 곳이었어요. 에덴이 아름다운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기후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먹을 것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죄가 없어서. 예, 에덴은 원래 죄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완벽할 만큼 너무 좋은 것이 에덴이었습니다. 관계가 좋은 것을 보고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그런 책들 나옵니다. 관계가 행복이라는 말. 이제 성경은 잘 모르지만 살다 보니까 알거든요. 제가 3주 전인가 4주 전에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얘기를 좀 곁들여서 말씀드렸죠. 인생을 살 때 뭘 이루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랬어요. 뭘 이루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너무나 귀한 시간, 아낌없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훈련병이 여자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으면서 관계를 누리던 것처럼 너무 완벽한, 좀 힘들어도 슬픔이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원래 인류의 시조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비극적인 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죄라고 하니까 얼굴이 조금 바뀌시는 분이 계시는데 남에게 나쁜 짓 안 했는데 자꾸 죄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도덕적인 죄도 물론 죄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관계를 깨는 거.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얘기인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인간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관계를 깹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요. 죄가 자꾸 깊이게 들어오면 사람 미워져요. 그리고 가정 깨어져요. 심지어는 가장 무서운 거는 자기 자신을 깹니다. 그게 자살이에요. 오늘날 무서운 게 이거예요. 생명을 자기가 선택해버려요. 그래서 이 죄의 시작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하는 거.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아세요, 혹시? 제가 진주 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진주는 34만 명이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2만 명이 좀 넘어가요. 다 안 믿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전국에서 전국 8도 가운데 경남, 진주, 사천, 산청 요런 지역, 삼천포 요런 지역이 참 이상하게도 일반 무속신앙이 강하고 인본주의, 아무것도 안 믿지만 나 자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성경 얘기하면 모른다라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 가보면 한번 들어봤다 그래요. 교회를 가봤다 얘기죠. 탕자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 두 명이 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자기 유산 달래요. 살아계시는데 유산 달래요. 그 유산 챙겨가지고 야반도주하듯이 도망쳐 나와버려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버려요. 이게 탕자 얘기거든요. 그런데 탕자가 나중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의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아버지 유산 챙겨가지고 도망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키포인트는 한번 따라할게요. 아버지를 떠난 것. 예,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 얘기에서. 관계에 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무서운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관계를 잔인하게 깨어버립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지는 것은 뭐 이미 역사적으로 인류적으로 많이 왔고 그렇게 깨어지다 보니까 인도 같은 그런 제도권 문화 속에서는 아예 계급을 나눠가지고 사람을 평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한다는 것, 결코 여러분 이거 성경과 멀리 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자연을 인간이 잘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우리한테 위임 주셨는데 그걸 인간이 써먹으면서도 막 그냥 함부로 쓰잖아요.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돌아온 게 뭡니까? 뭐 미세 플라스틱 얘기가 아니고 이건 사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고스란히 바로 응답이에요. 여러분 모든 생명과 축복에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 삶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예, 증상이 있어요. 방황입니다. 방황. 여러분 훈련소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연락이 만약에 차단되어 버렸다면 그 훈련생은 훈련받아도 살아갈 의미와 훈련받아야 될 긍정적인 목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 제 눈앞에 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이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정말 아름다운데 이 꽃은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꽃은 여기 잠깐 물이 담겨져 있지만 얘는 일주일 아니 길게 열흘 못 갑니다. 한 달 되면은 다 시들어버려요. 관계가 끊어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죄송한 표현인데 저주가 몰려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저주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기는 원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복잡한 상태를 보고 저주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대로 살기는 원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밀려오는 질병이 있는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많은 질병들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어요. 원인도 알 수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느끼는 게 좀 있습니까? 좀 못 살았을 때는 그래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너무 부유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오늘날 정신적인 질병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영화 보세요. 영화를 이렇게 뭐 하우르 무비라고 얘기합니다만 좀비 영화가 요즘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 뭐 좀비가 뭐 그게 있다가 아니라 상상력을 동원하고

사람 미쳐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미쳐가는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그냥 영화는 영화일 뿐이지만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스트레스는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그럼 늘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되어지면서 부딪히는 것이 아까 이영표 선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이 내 눈앞에 오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극심하죠. 언젠가는 죽음의 종착역에 다다를 텐데. 이제 죄송한데 연세가 60, 70 넘어가면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적습니다. 죽음이 점점 가까워. 어떤 시인은 우리 인생 하루하루는 죽음에 가까우는 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두려운 사실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혼의 결말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이라는 시간 속에서 평생을 우리가 수고와 슬픔을, 불안과 두려움을 보내다가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터득하게 되는 거죠. 길을 찾자. 길을 찾아보자. 그래, 길을 찾는데 이게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치는 곳에 가서 찾아봐요. 어떤 사람은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국거리를 합니다. 본 게, 들은 게 그게 다니까 구슬 칩니다. 또 그 아까 전에 이영표 선수.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영의 실체는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못 믿겠는데 귀신은 있거든. 귀신이 있다는 것을, 죄송해요, 전설의 고향처럼 이 나른 게 아니고 이런 귀신 말고 사람 속에 들어오는 귀신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점쟁이 아줌마들도 잘 맞추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임하면은 맞춥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위안을 얻으려고 종교를 찾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근본적인 답은 안 보여요. 희미한 그림자는 있는 것 같던데 명확한 실체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답이 보입니다. 공식이라고 하는 수학에 보면은 수학은 공식이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공식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성경이 인생 설명서라고 얘기합니다. 공식과 같은 것이에요. 여기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렇게 찾아보다가 아무래도 안 되니까 체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냥 내 팔자다 생각하자. 내 운명이다 생각하자. 운명으로 여기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뭐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보이지 않는 세상은 뭐가 있겠어. 아까 이영표 선수처럼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똑똑한 사람은 한쪽 마음 구석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행복하게는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돈을 열심히 봅니다. 밤낮 몸을 갈아 넣으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보지만 돈이 통장에 쌓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장의 잔고가 내 영혼에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아마 100명 중에 99명은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쥐거나 좀 사람들한테 인기받는 사람이 된다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 세상 부를 것 없이 보이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사람들도 한순간 목숨 끊는 게 한 명, 두 명이 아니잖아요. 왜 마약에 손을 댑니까? 왜 인생 자체가 무너져버립니까? 그렇게 화려한 인기도 내 영혼에 구멍난 것을 믿고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내 영혼에 깊은 통증이 옵니까? 바로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픈 사람에게 귀에다 대고 밥 많이 먹어, 불고기 먹어, 팔보채 먹어, 아무리 음식 이름을 많이 외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이 말라 곧 죽을 것 같은 이 갈증이 있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를 준들 그에게 해결이 있겠습니까? 배가 고픈 사람이면 직접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목이 말라 곧 죽을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외롭고 헐벗은 우리 영혼은 오직 내 영혼의 고향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 영혼이 해갈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파도 아프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미쳤기 때문에 아닙니다. 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 박오심 성도님께서 불과 6개월 전에는 친구가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 너 미쳤냐? 너무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참 마음의 문이 어느 순간 열리면서 빛이 확 들어온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시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분 세례받았어요. 세례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담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죄의 담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초대장을 하나 드렸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아프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신이 아프면 낫지. 자신이 아픈 게 낫지. 자식이 아파하는 걸 부모는 견디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하나님 원래 자녀들이 있어요. 이 한국당에 태어나면서부터 몰랐을 뿐이지. 근데 지금 굿뉴스 이제 말씀드리잖아. 여러분 원래 하나님 자녀였어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이걸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세상 문화와 제도와 관습과 인습에 의해서 하나님 몰라 살았어요. 종교가 들어왔든지 아니면은 내 인간의 종족에 가득 찼든지 아니면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든지 이거로 말미암아 너무나 멀어지는 이 관계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는 죄의 대가는 사망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또 저 같은 부족한 자를 살리시려고 저도 누군가의 인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누군가로부터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인생의 길이 여기 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우리한테 주어지지만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답을 보고 살아가자. 이렇게 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오늘 아마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 오게 된 것은 행사에 한번 찾아가자. 행사에 한번 가보자. 이런 차원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식구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가장 위대한 초대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축구 유망주로 촉망받던 청년이 갑작스러운 심장진화로 질환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시한부 선고를 살 수밖에 없었고 누군가가 심장을 기증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에게 심장을 기증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점점 더 이 청년은 죽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보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하고 상담을 하고 비밀스러운 서류에다가 서명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 청년은 기증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눈을 뜬 청년은 어머니를 만났는데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어디 갔어? 아빠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의사 선생님이 그 기사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눈물이 흥건히 맺혀오면서 편지 한 장을 주더랍니다. 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눈을 떴을 때 아빠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나는 지금 내 가슴 속에서 너와 함께 숨을 쉬고 있단다. 너가 살 수만 있다면 내 심장을 주는 것이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 내 심장으로 새 삶을 얻었으니 이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다오.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심장을 꺼내준 거죠.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

0: 지금 방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죄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 대가가 옵니다. 100살을 살든 80살을 살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죄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죄가 해결되면 뭐가 좋을까요? 길이 보입니다. 돈을 벌더라도, 친구와 사귀더라도,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길을 보고 가셔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속도를 내는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잡는 것이다. 속도만 내지 말고 정확한 방향을 보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 부부관계도, 가정의 관계도, 자식의 관계도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교회 김기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3-2003번 진주교회로 전화주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1: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1947년 2월 8일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동안 굳게 잠겼던 그의 책상 서랍을 열게 됐죠. 서랍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종이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캄캄한 곳에 떨어졌을 때는 요나를 생각해라. 그는 캄캄한 뱃속에 들어갔지만 결국 아무 이상이 없이 다시 나올 수 있었다. 목사님, 현재 캄캄한 인생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1: 하나님이 에디슨 같은 사람을 통해서 빛을 안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나는 석유 등잔, 초가 비싸서 못 쓰고 석유는 조그만 등잔 밑에서 공부를 했지, 옛날에.
0: 네.
1: 외정시대에. 그래서 생각해보면 참 에디슨 같은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가.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나는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그거를 비교를 해보면 참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거기에 예수님이 같이 참석하신 걸 보면은 참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0: 네.
1: 참 편하게 살 수 있는 현 시대, 이 빛을 통해서 테레비가 나가고 모든 게 다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선물은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0: 예.
1: 태양 빛, 저녁에는 달밤, 반짝이는 별빛, 이런 걸 보고 감상을 하면서 에디슨에게 고마움도 중요하지만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0: 아멘.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이자 부총장이신 강웅산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젊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곳.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이자 부총장이신 강웅산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장이자 부총장이신 강웅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고 현재는 또 학교에서 신학대학원장 겸 부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강웅산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총장님, 저는 그 학교가 용인 산속에 있는 거를 몰랐어요.
2: 네.
3: 저번에 용인 연합회에 가서 봤는데 학교가 참 아름답고 좋고 양재 바른데,
2: 네,
3: 오늘 총장님을 모셨는데 그 대학, 대학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2: 네,
3: 총장님께서 학교의 자랑 좀 해보세요.
2: 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네, 저희 신학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에 속해 있는 교단 소속 신학교입니다. 총회 직영 신학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희 학교를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캠퍼스에는 약 한 1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저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학교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자연 경관이 참 좋고 아름답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깊은 산속에서 공부하면서 또 특별히 경건 훈련도 많이 하고 또 그러한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훌륭한 목사님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학교잖아요. 다른 신대원과 구별되는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2: 아무래도 그 구별은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정체성의 차이에 있겠죠. 저희 학교는 이제 장로교 신학교이기 때문에 갈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이제 교육시키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흔히들 굉장히 공부가 빡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3: 예. 아니, 총장님이 본래 뭐 신학 교수가 된다, 목사가 된다 생각은 안 하시고 경력을 비니까 털서 오클라호마의,
2: 네,
3: 대학에서,
2: 네,
3: 전공 과목이 신학이 아니고요.
2: 네, 석유공학을 전공했었습니다. 네.
3: 그런데 그게 언제 어떻게 변경이 됐어요?
2: 네, 조금 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PK로 목사님 아들로 자랐고요. 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진학하기 전까지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소명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들어갈 무렵에 제 마음이 변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목회하는 거 보면서
3: 어렵죠.
2: 예, 도저히 힘들고. 자신이 없었고 또 60년대, 70년대 그때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자신 없다 해서 이제 공대를 진학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또 아버님께서 이제 이민교회 또 80년대 초반에 부름을 받으셔가지고 또 이민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또 제가 이제 건너가서 이제 공대, 미국에서 이제 공대를 졸업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도 하면서 또 석유 시추도 했고, 예, 그런 일도 좀 하다가, 하나님께서 끝내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서, 이제는 이제 신학교 가야 된다, 타이밍을 그렇게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3: 근데 네. 신학을 한국서
2: 하지는 않았습니다.
3: 미국서 하시죠?
2: 저는 미국에서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졸업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에서요. 네, 그랬었습니다.
3: 그, 저기서 이제 신학 석학 박사 네. 다 받으시고

0: 그랬습니다.
1: 저 미국에서 가르치던지 목회를 하시려고도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0: 그렇습니다.
1: 근데 한국에 나오신 동기가?
0: 사실 저는 이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민자들에 대한

0: 저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신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또 아는 분들이 이렇게 공부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또 추천해 주면서 또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면서 또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한번 어플라이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이 또 그때 제 마음에 미국의 학교도 그 목회지도 알아보고 또 미국 신학교도 알아보고 그러던 중에 이제 한국 제 총신에도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기도하기를 어디가 됐든지 제일 먼저 부르는 데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된 줄로 우리 알고 글로
1: 아니,
0: 가자.
1: 그러면 사모님도 미국에서.
0: 그렇습니다. 사실 제 아내도 웨스트민스터에서 같이 공부한 동기입니다. 네,
1: 그러시구나.
0: 그래서 네,
1: 그러니까 이제
0: 만났습니다.
1: 어느 면에서는 미국서 살고 싶은 동기도 있었고,
0: 그렇습니다.
1: 여기서 초청을 받으면은 한국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간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 신대원 중에서 지금 총장님 계신 그 학교가 참 학생도 많고 지원도 많은 것 같은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총장님 그게
0: 아, 뭐, 애로사항이라고 할 거는 아니고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제 가장 어려운 걸 꼽자면은 옛날에 비해서 지원자 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한 20년 전쯤에는 저희 학교의 그 경쟁률이 보통 4점 몇대1 그랬습니다. 정말 들어오기 힘들었습니다.
1: 네, 지금은요.
0: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 조금 한번 이제 미달이 되는 사태가 한번 있었고요. 코로나 사태 지나고 나서 지금은 이제 그래도 이제 정원은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경쟁률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1: 참, 그래도 다행이네요.
0: 다행입니다.
1: 제가 알고 있는 나라 미국의 많은 신학교들이 문을 닫든지 좀싼 데로 이사를 가든지
0: 그러고
1: 그
0: 있습니다.
1: 전통 있는 신학교들이 그렇게 되고 또 굉장히 큰 신학교들도 저 경제난에 봉착되니까 신학교 기숙사를 매각도 하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참 그래도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건전하게 가시는 것 같은데
0: 네, 감사합니다.
1: 총장님의 책임은 물론 학업에도 있겠지만은 경제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그냥 다 지원을 해 주시나요?
0: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희 학교도 교단의 신학교이지만은 이제 학생들이 등록금을 낸 것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요. 또
1: 아니,
0: 그럼
1: 제가 이따금씩 신문 보면 어느 할머니가 평생 식당을 해가지고 고려대학에 거금을 기부했다, 연대에 거금을 기겠다, 숙대 뭐 이대에 했다, 그런 기사가 종종 나오는데, 만약 이 방송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아, 그 신대원의 용인 산에 있대는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어느 학교에 가보면 좀 서먹서먹해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또 온 거를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신대원은 내가 봤을 때도 참 사람이 가서 한강이 듣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런 게 가능합니까?
0: 가능하고요. 환영합니다. 저희 캠퍼스가 크기 때문에 또 건물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좀 동선이 좀긴 편입니다. 하지만은 본관 건물에 오셔서 이제 저의 얘기 하시고 방송에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한번 저 찾아오시면은 제가 차도 대접 해드리겠고요. 또 원하시면 강의도 한번 좀 들어가서 들으실 수
1: 그러게요.
0: 있도록.
1: 총장님, 그럼 임기 하신 지가 얼마나 돼? 거기 와서 총장 하시는 지가.
0: 제가 이제 신대원장으로는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저 임기가 4년 있다가 또 다시.
0: 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지나게 됩니다.
1: 근데 미국에 보니까 보통 대학 총장이 20년, 15년 뭐 그렇게 해서 학교가 많이 발전되는데 그래서

0: 총장님의 가장 하고 싶은 일, 또 총장님께서 아, 내가 임기 동안에 이런 걸 하나 해놓고 싶다.
1: 네, 저희 이제 신학대학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을 잘 길러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0: 기숙사는요?
1: 기숙사 이제 양지의 기숙사는 이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당동의 기숙사가 많이 부족하고 또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신축을 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고요. 예, 또 이제 교단적으로 또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목회자 연장 교육,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또 현장에 계시는 목회자분들, 또 선교사님들 예, 이런 분들이 또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는 그런 일이 또 앞으로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0: 그럼 이제 이 신학 대학원만큼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좀 알려지고 싶다.
1: 네.
0: 많은 외국 학생들이 와서 강의를 더 듣고 자기 나라에 가서
1: 네.
0: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네. 외국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1: 현재 저희 학교에서 글로벌 MDF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0: 네.
1: 아직 한 10년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30여 명 정도가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프리카권,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권. 예,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미국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교수님들이 영어로 다 직접 강의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외국 학생들이 와서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기숙사에서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벽 예배에서부터 오전 채플 또 저녁 시간에는 또 이제 방별 기도회 모임 또 이런 갖가지 이렇게 학생들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이런 경건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니까 이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우리가 말하기를 한국 교회 DNA를 심어준다.
2: 예.
1: 예, 정말 이거는 미국 교회에서 보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학생들이 새벽 기도서부터 정말 기도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이런 그런 그 한국 교회 그 경건한 모습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학비 조달을 어떻게 합니까?
1: 그 외국인 학생들은 저희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랑 매칭을 시켜서 이제 학교가 외국인 학생을 하나를 받을 때는 저희가 이제 교회를 찾아서 교회가 이 학생들의 등록금과 또 이제 생활비까지 이렇게 후원해 줄 수 있도록 그걸 저희가 이제 매칭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0: 그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1: 보통 한 학생 경우에 한 해에 한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전도사로서의 사례도 조금 더 주고요.
0: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교회 장로님이나
1: 네,
0: 목사님이
1: 네, 네.
0: 야, 나도 거기 프로그램에 한번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1: 네.
0: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1: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0: 근데 또 뭘 찍어야 되죠?
1: 네. 그래서 뭐
0: 종신
1: 네,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대표 번호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연락 주시면은 잘 안내해 드릴 것이고 정말 이 프로그램이 선교적으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저도 방학마다 제가 고정적으로 선교지에 나가는 데가 일본에 제가 매 방학 때 가고 있고요. 또 우즈베키스탄도 가고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여러 지역에 다니는데 현지에 가서 강의하는 일은 제가 직접 몸으로 하고 있지만 이 학생들을 데려다가 아니 우리 학교 안에서 3년을 꼬박 공부를 시킨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선교인 것 같습니다.
2: 그러네요.
1: 예.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 학생들 와서 1년 지내는데 천한 5,600만 원 듭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 한 사람 키워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DNA를 심어서 현지에 보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0: 오늘 총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 극동방송에 PK 장학 재단이 있어요.
1: 네.
0: 한국 학생은 한 학기에 300만 원을 주고
1: 네.

0: 외국에 나가는 학생들은 4,000불을 주고.
1: 네.
0: 그래서 저 400만 원인데 이제 요새 달러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게 네, 조정이 좀, 되는데. 네. 그 오늘 총장님이 오셨으니까
1: 네.
0: 학생 하나만 추천해 주시면은
1: 네.
0: 뭐 한국 학생이고 외국 학생이고
1: 네, 네.
0: 저희가 다음 학기서부터
1: 아유,
0: 드릴게요.
1: 너무,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네.
2: 열정으로 사역하시는 강웅산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찬양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장 강웅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이제 두 분이 한국에 오기로 결심을 했을 때 혹시 사모님하고의 아니 난 안 가고 싶다. 따라와라 뭐 그런 갈등은 없으셨나요?
2: 전혀 이거면 제가 하나도 보태는 것 없이 전혀 없었고요.
1: 그럼 자녀들은?
2: 그때 셋이었습니다. 딸 둘, 막내 이제 아들이었는데 사실 제가 한국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줘서
1: 그렇죠.
2: 가능했던 거고요.
1: 예.
2: 사실 저희는 그때가 한 2004년이기 때문에 한참 전이고 또 아이들도 좀 어린 편이고 그래서 조금 한국 경험 한번 하자. 야, 애들한테 어떻게 다르게 한국 교육 해줄 수 있는 것보다도 한국에 직접 데리고 나가서 그때 목표는 한 4, 5년 사는 거였습니다. 네. 한국에 와서 한 4, 5년 지내면서 그렇게 하면 얘들이 한국말도 훨씬 더 잘할 거고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20몇 년이 됐고요. 이제 아이들은 뭐 그 사이에 다 이제 대학 갈 때쯤 돼서는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대학을 다녔고 다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으로서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 이제 거긴 그래도 다행히 이제 한국 산모님하고 결혼했을 거고.
2: 네, 그렇습니다. 네.
1: 나는 미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0: 삼남매를 두는데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지금 사실 자녀 교육이 저 미국,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자기네들이 신념을 가지면은 잘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방황을 하더라고.
1: 그렇죠.
0: 그래도 목사님 내부는 뭐 자녀들 공부 잘 시켰네요.
1: 자녀 교육 쉬운 부모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목사로서 또 신학교 교수하면서 뭐 아이들한테 뭐 학원 보내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됐고, 사실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좋게 말하면은 그냥 믿음으로 왔고 이제 대책 없이 온 거죠. 와가지고 아이들을 학교를 못 보냈습니다. 2년을 학교를 보내질 못한 게 이제 미국에서 나와서 자라다 보니까 집에서 좀 한국말을 한다고 해도 예, 곧잘해요. 그렇지만 학교를 갈 만큼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2년을 이제 아내가 홈스쿨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수원의 영통에 경기 수원 외국인 학교라고
0: 있어요.
1: 생겼습니다. 그게 2006년도에 생겼는데 그 학교에 이제 그 헤드메스터 되시는 그 이제 닥터 펜린이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만나서 제 아내가 이제 그 학교에 처음에 이제 생기면서 이제 교목 역할을 이제 맡게 되고 또 카운슬링 또 같이 하면서 그때 아이들을 이제 그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좀 해줬다라기보다는 아빠로서 조금 좀 뿌듯한 마음이 있는 거는 저의 아내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교목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 방학 때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씩 일주일씩 단기 선교를 데리고 다니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했고 저희 아이들도 셋 다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10회 이상씩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큰애는 이제 영어 교사로 이제 한 10년 하고 있는데 지금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학교 영어 교사로 있으면서 고등학교 때 걔가 이제 네팔에를 세 번을 네팔만 이제 해마다 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 나중에 돌아와서 여기다 학교를 세워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본인이 이제 싱가포르의 국제학교에 교사로 가서 이제 근무하면서 작년부터 이제 네팔에 혼자 다니면서 학교를 지금 이제 돕는 일을 하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둘째하고 셋째는 이제 셋째는 지금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지금 이제 의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누나가 이제 좀 늦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누나도 지금 이제 의대 4학년에 지금 있고 이제 곧 졸업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 나름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의사가 되더라도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을 루카스라고 졌어요. 룩으로 그래서 의료 선교하라고. 그래서 이제 누나도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캠벌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서든 베프티스트 학교인데.
0: 제가 거기 명박도 받았고요.
1: 네, 그러실 것 같아요.
0: 총장님하고 많이 알고.
1: 네, 그래서
0: 저 포항에 한동대학하고 인연을 맺어줘서 법대.
1: 네.
0: 애들이 다 바 통과를 하더라고요.
1: 네.
0: 좋은 학교예요.
1: 네, 거기에서 지금 의대 다니고 있고 거기도 사실 들어간 것이 선교적인 목적 때문에. 네, 그래서 인터뷰할 때부터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를 이제 진학을 한다 하니까 굉장히 그 인터뷰 분위기도 확 달라지면서 선교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돌아가신 총장님하고 저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1: 네, 그러셨군요.
2: 네, 이렇게 선교적인 열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탈북민교회도 개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지내면서 이제 가졌던 개인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문제였고요.
2: 예.
1: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나름 제가 개인적으로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들

0: 또 만나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북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15년도에 1학년 우리 신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한 전도사님 탈북민 전도사님 하고 이제 보니까 아, 이 사람 잘 좀 키우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분을 아마 제가 이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김권능 목사님인데 그래서 같이 교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11년째 예. 사역을 하고 그, 있습니다.
1: 거기는 탈북민 한국 사람 몇 사람이나 모여요?
0: 현재 합해서 한 성인들이 한 80명 정도, 7, 80명 정도 되고, 아이들이 한 3, 40명 됩니다. 그래서 제법 이제 많이 성장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1: 목사님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네. 제가 여기 불러서 한번 네.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는 네. 뭐 탈북 관계, 네. 북한에 지금 뭐 방송 전화기 때문에 네. 탈북해서 여기 와서 간증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0: 네.
1: 있어요.
0: 네.
1: 예, 한번 만나서 네. 좀 적어했으면 좋겠고요.
0: 네.
1: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네요.
2: 예,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네.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목사님. 방송을 들을 때면 지쳤던 힘도 솟아나게 만드는 주님의 능력을 느낍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면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여전히 저를 응원하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떠올립니다. 다시 일어서게 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국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음으로 다시 힘차게 걷기를 나를 택하시고 받아주신 주님, 언제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 좋은 사연이 왔네요.
2: 네,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과 비전 나눠주시면 함께 중보하고 싶습니다.
0: 네,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 하나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제게는 좀 색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전국 여러 곳에 또 시골 지역까지도 많이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얼마만큼 약해졌고 또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자라던 그런 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해도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많이 모였고 또 은혜 받고 그러면은 나도 사역자 돼야 되겠다.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마구 나왔는데 오늘날 보면은 다들 곳곳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좀 신학생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도 좀 전도사님 좀 보내주세요. 그런 요청들은 많이 하세요. 그런데 막상 그 교회에서 헌신자나 신학생이나 이렇게 나와서 또 학교로 보내주는 수는 이제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이제 그렇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될 교회가 한국 교회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배출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좀 기도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1: 예, 한국교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2: 네, 저희도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어둠이 깊을수록 한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빛이 돼 세상을 밝힙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이 땅을 다시 깨우는 마마클럽이 이제 밀양에서 시작됩니다.
2: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무너져가고 있는 자기 삶의 기초를 하나님이 다시 쌓아주시기를 기도했던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3: 하나, 우리는 모성으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를 품는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하나, 하나님의 몸된 모든 교회, 크고 작은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며, 하나, 우리는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도의 불을 다른 이에게 옮기며 개교회를 위한 기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1: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 시기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길 함께 소망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진주 동부 성결교회 안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진주 동부 성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보면 두 번의 출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낳았다, 낳았다 이런 표현이 두 번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18절입니다. 그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두 군데 다 낳는다는 고백이 있죠. 세상도 낳습니다. 하나님도 낳으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낳는 것의 끝은 사망이고 하나님이 낳으신 것은 교회입니다. 자, 이 야고보서라는 이 편지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평안한 상태에서 이 편지를 받아 읽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하며 흩어진 자들, 나그네라고 표현하거든요. 흩어진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았다는 거죠. 흩어졌다는 말은 도망쳤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자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피난을 떠났기 때문에 가난한 그리고 숨어 지내니 차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살아남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혹은 아주 현실적이었겠죠. 조금만 타협하면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아 도망쳤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조금만 거짓말하면, 나 예수 믿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한 번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욕심 조금만 부리면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욕심을 따르면 결국 그 길의 끝은 사망이다. 욕심은 결국 죽음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가져라, 더 높아져라, 더 인정받아라. 그러나 그렇게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할 때 그 끝은 끝없는 비교요, 불안함이요, 그리고 영적인 메마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은 반드시 무언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의 이름은 죄입니다. 그 죄가 자라면 사망이 됩니다. 자, 그런 반면에 야고보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나음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공동체입니다. 욕심이 낳은 집단이 아니라 진리가 낳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질서가 뒤집힐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야고보의 이 말씀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자랑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직함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계급장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대표님도 그리고 인생에 실패한 낙오자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한 명의 아들, 딸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망을 낳는 세상 속에서 생명을 낳는 공동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야고보는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흩어진 성도들이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핍박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아니,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상황을 바라보고 누구나 해석을 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잘못된 해석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극동방송의 애청자 여러분, 욕심은 사망을 낳고 진리는 교회를 낳습니다. 세상은 경쟁을 낳고 교회는 섬김을 낳습니다. 세상은 비교를 낳고 교회는 형제 자매를 낳습니다. 세상은 이윤을 잉태하지만 교회는 생명을 잉태합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자, 여러분, 첫 열매는 뭘까요? 사실 농사를 지으면 과일나무를 심었다고 하면 그 나무에 처음 달리는 열매를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 첫 열매가 그 한 해 동안 수확되는 나무에 과일의 맛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의미는 샘플, 모델링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나라에 미리 보기, 미리 보기

0: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틀렸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수없이 더 가져야 한다, 네가 더 높아져야 한다, 네가 더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또 다른 가치로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 교회는 나누어 주어도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당한 만큼 갚아줘야 한다,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교회는 용서가 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사는가?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극동방송의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망의 족보 끝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족보 끝에 서 있습니까? 욕심이 우리를 끌고 갑니까? 아니면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살아남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신 첫 열매입니다. 그 정체성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 동부선결교회 안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46-0691번, 지역번호 055-746-691번 진주 동부선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목포 순복음 큰사랑교회 박은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쉬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피바다 한민족 이룬 대한민국, 동과 서남 가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전쟁 없이 피 흘림 없이 예수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통일되는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남녀노소 크고 작은 교단 교파 초월하여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의 세대가 일어나고 통일의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먼저 이 땅에 보내주신 북한 이주민들, 이방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요 하나님의 나라 권석이요 통일 조국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님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어둠에 물들지 않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통일의 세대가 되어 통일 대한민국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북한 땅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통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며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목포 순복음 큰사랑교회 박은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1일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선거입니다.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5화 자유의 은혜

0: 1906년 가을, 원산 부흥회의 불씨를 이어받아 평양에서도 오늘 겨울의 부흥회를 준비하게 된다. 그러나 뜨겁게 부흥을 준비하던 방엔 차디찬 긴장감이 맴돌 뿐이었다.
1: 그럼 1907년 1월 장대현 교회에서 일주일간 집중 부흥회를 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세부 일정과 역할 분담을 구체화해볼까요?
2: 아무래도 말씀 선포는 선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받고 직분을 맡으신 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현장 운영과 기도를 맡으면 어떨까요?
3: 그러면 조선말로 설교를 하시는 겁니까?
2: 아, 글쎄요. 조선말이 가능한 분도 계시지만 통역이 필요한 분도 계실 테니.
3: 조선 사람이 조선말로 말씀을 전하는 건 어떻습니까?
2: 아, 기장로님. 장로님의 열정과 사명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그저 언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학적인 균형과 깊이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4: 맥큰 선교사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길 장로님은 교인들 입장에서 조선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의 설교가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5: 맞아요. 지난주 길선주 장로님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힘있고 명확하고 우리말로 들으니 더 가슴이 꽉 박히더라고요.
3: 저를 믿지 못한다는 말씀 같군요.
2: 그게 아닙니다. 신중하자는 거죠. 많은 사람이 모일 테고 소중한 날이니 최선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3: 지난 사경회에서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은혜였지만 조금씩 어눌한 발음이 나오고 통역이 필요할 때마다 집중이 깨어졌어요. 말씀은 강하고 날선 검처럼 가슴을 꿰뚫어야죠. 복음이 살아서 들어가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날 저는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 땅에서 조선 사람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설교의 깊이, 내용, 그건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0: 그러나 길선주의 긴 설득에도 선교사들은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 남아있었다.
3: 내가 틀린 말 했나? 아니, 내가 너무 앞서간 건가?
1: 조금 강하게 말씀하시긴 했어요.
3: 아니, 너무 당연하게 선교사들만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좀 화가 나긴 했어. 그래도 참으면서 말한다고 생각했는데.
1: 예, 잘하셨어요.
3: 아, 답답해. 사람 살리라고 복음을 주셨는데 아, 왜 내 말은 자꾸 벽에 부딪히는 것 같지?
1: 선교사님들도 장로님 믿으세요. 다만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3: 같은 주님을 믿지만 이럴 땐 정말 모르겠어. 아우 답답해.
0: 한편 맥킨 선교사의 방에서도 논쟁이 한참이다.
4: 너무 딱 잘라 말하신 것 같지 않아요? 길 장로님 영향력이 크신 분인데.
2: 그래서요.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죠. 큰 나무로 자라려면 우선 뿌리가 깊게 내려야 하는데 길 장로님에 대해서 제가 아직 잘 몰라서요.
5: 저는 두 분 말씀이 모두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0: 회의에서 돌아온 길선주는 며칠 말이 없었다. 입을 다물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끓는 마음은 쉬 가라앉지 않았고 그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3: 그래, 이 말씀들, 이 구절들, 조선 사람이 풀어 전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야.
1: 장로님 부르셨어요?
3: 김 집사, 혹시 그 조선말을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일을 아시오?
1: 예? 예, 그때 그 맥균 선교사님 밑에서 신학 공부하시던 자매님이 있어요. 통역에도 능통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3: 아, 그럼 그분께 연통을 좀 넣어주시오.
1: 뭐라고 넣을까요?

0: 내가 쓴 설교문을 맥퀸 선교사에게 보여줘야겠어. 그리해서 확신이 생긴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지.
1: 그는 정성껏 설교문을 작성했고 원고를 번역해 맥퀸 선교사에게 보낸다. 며칠 뒤 맥퀸의 책상 위에는 한글로 적힌 설교 원문과 영어 번역본 한 부가 놓여있다.
2: 길선주 장로.
1: 조선말 원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영문과 함께 읽어내는 맥퀸 선교사.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설교 문장을 통해 그의 절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같은 조선인을 향한 그의 외침은 맥퀸의 심장을 뛰게 했다.
2: 수도했다 해서 걱정했었지. 복음이 단순한 철학으로 하나의 수련 방법으로 소개될까 싶었는데 구조는 투박해도 한 문장 한 문장 깊이 고민한 글이야. 이 사람 훨씬 깊이가 있구나.
3: 장로님, 회신이 왔습니다. 맥균 선교사님은 이제 조선말 설교를 찬성하겠다 하십니다.
0: 아,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주님.
1: 한 통의 번역, 그것은 단순한 설교문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신뢰의 다리가 되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 수백 명의 회중이 숨죽인 채 기도하던 그때 길선주는 설교자로 회중 앞에 선다. 그는 허리에 굵은 끈을 동여맨 채 그 끝을 사회자에게 건넨다.
0: 자, 이 끈을 꽉 잡고 계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놓지 마시오.
3: 아, 네, 네, 저 알겠습니다만.
0: 딱 붙들고 계시오.
1: 회중은 술렁거렸고 길선주는 허리에 끈을 감은 채 강단 끝으로 나아간다.
0: 내 겉으로 지은 죄도 있지만은 속으로 지은 죄는 말도 못하고 온갖 부정한 것과 추악과 욕심과 악한 생각, 시기와 살인과 다툼. 맞소, 난 수군거렸고 헐뜯고 미워하고 건방졌으며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하였소. 이 끈이 바로 세상에 나를 묶어두는 죄의 사슬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마다 이 사슬이 나를 뒤로 잡아 끌었소.
1: 길선주가 움직이자 줄은 팽팽해졌고 사회자는 당황한 듯 끈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두 사람 사이의 줄은 팽팽해졌다.
0: 이 사슬을 끌어내지 않으면 나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소.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한단 말이오.
1: 그러다 끈이 끊어지며 길선주 장로는 튕기듯 건너편에 서 있던 선교사 쪽으로 달려갔다. 선교사도 엉겹결에 두 손을 벌려 길 장로를 얼싸 안았다.
0: 오 주여, 마침내 나는 자유하였소. 예수께서 내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소.
2: 길장로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0: 나도 미안합니다. 나도 당신을 의심하고 미워했습니다.
1: 두 사람은 강단 위에서 눈물로 서로를 끌어안았다. 회중의 마음은 흔들렸고 여자와 남자,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회개의 눈물로 바닥에 엎드리기 시작했다.
4: 저는 이웃의 것을 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는 약한 친구들을 때렸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1: 과거에 지은 죄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사람,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 죄사함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뻐 춤추는 사람, 은혜가 넘치고 있었다.
5: 진짜로 제게 안기실 줄은 몰랐습니다.
0: 저도 몰랐습니다. 끈이 끊어지는 순간 제 몸을 마음대로 가는 수가 없었는데 그저 넘어지지 않길 바랬는데

0: 선교사님이 알아주셨어요.
1: 설교 원고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 거 잘 압니다.
0: 선교사님의 결정 또한 쉽지 않은 것 압니다. 고맙습니다.
1: 아닙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0: 다른 생각 때문에 조금

두 사람의 진심 어린 포옹은 두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였다. 그렇게 조선 땅을 흔드는 부흥의 불꽃은 조선 전체로 퍼져나가게 된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5화 자유의 은혜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한건,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이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0: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0: FEBC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진주 칠암교회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 백성의 삶, 보복을 넘어 은혜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마 당한 만큼 갚아준다라는 이미지가 이 말 가운데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천국 백성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남다른 길, 천국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마음의 길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아멘. 이전과 비슷하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모세오경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한 번씩 등장하는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일반적으로는 동형보복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당한 것과

갚아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법을 오해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복수를 허락하신 것 같이 이 법을 적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이 율법을 주신 본래적인 의도는 무엇이냐면 복수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시지 않으셨겠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동형보복법을 통해서 복수를 제한하시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싸우다가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에 격분한 사람이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그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더 큰 위해를 가했습니다. 눈보다 더 많은 신체적인 가해를,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그렇게 상해를 입은 사람은 상대방 가문에게 복수를 또 하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적으로 치고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사소한 싸움 하나가 멈추지 않는 보복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의 사태가 이 동형보복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동형보복법은 바로 그 폭력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정당이 당한 만큼만 책임을 물으시라고 주신 서로를 위한 보호장치였다라는 것이에요. 법이 정확하게 제정이 되지 않은 그 시대 가운데에, 불법이 자행되었던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안정장치로 동형보호법을 주신 것,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법의 정신보다 자기의 권리를 더 내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문헌 중에 미시나라는 문헌이 있는데요, 그 문헌에 이 동형보복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웃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 관계적인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손해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가지의 항목으로 그 손해를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다쳤는데 다쳐서 노동력이 얼마나 내 가운데에 떨어졌는지 그것을 계산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다칠 때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도 계산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내 가운데의 치료비는 얼마였는지도 계산을 했겠죠. 또한 일을 못한 기간의 손해도, 네 번째예요. 그 손해까지도 계산을 했어요. 다섯 번째는 심지어 자존심이, 내가 그 일들을 당하면서 내가 입은 마음의 상처들, 그 자존심이 상한 모욕의 비용까지도 그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받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정의를 위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어느새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동형보복법을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는데 정의를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기 위한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적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그 법이 어느새 나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하나의 계산기로 변하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동형보복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에 그렇다면 너희들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을 적용하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예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라? 굳이 맞서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해라? 잘 아시죠? 왼쪽 뺨도 돌려 대줘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오른손을 사용하던 사회였잖아요. 왼손은 조금 하등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더럽다라고 여겼던 손이 왼손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모든 일들은 오른손으로 했어요. 이 일도 오른손으로 했습니다. 그 오른손을 사용을 했거든요. 오른손을 사용하던 그 사회 가운데에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이렇게 때리면 어느 뺨이 맞죠? 왼쪽 뺨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등으로 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떠한 폭력을 넘어서요. 상대를 굉장히 모욕하고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게 종에게만 나보다 하등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만 행했던 것이 손등으로 치는 행위였어요. 세상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똑같이 대갚아 주어서 너의 그 자존심을 지키라라고 가르칩니다. 당한 만큼 돌려주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세상의 계산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요. 왼쪽 뺨 같이 왼쪽 뺨 마저도 돌려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음이 상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맞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치는 것보다 더 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는데 지금 육체적인 상함도 당하라. 그것을 마땅히 왼쪽 뺨까지 돌려대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요 보복의 사슬을 철저하게 끊어내라라는 것이에요. 네가 스스로 보복하면서 그 보복이 악순환 되게 만들지 말고 왼쪽 뺨까지도 데워주는 그런 모습과 마음으로 보복의 그 사슬을 끊어내라라는 것이죠. 받은 대로 돌려주기 시작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고요.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들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왜 접니까? 왜 저희입니까? 왜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합당한 물으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천국 백성인 너희들이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게 외치는 것일까요? 세상 가운데에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리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국 백성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에 너희들이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면 천국 백성으로 기쁘게 그 보복의 모든 고리를 끊어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아멘이 적으실 줄 알았습니다. 어렵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겠지요. 그런 삶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꼭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폭력이죠.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또 지속적인 학대와 같은 그 사회적인 범죄 있잖아요. 그 사회적인 범죄와 같은 폭력까지도 내가 다 흡수하고 받아내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단호히 멈추게 해야지요.

피해자는 법과 공동체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 무조건 참아내라고 했으니 내가 참아내야겠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그 갈등 가운데에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무시를 당했을 때에 무시당한 만큼 돌려주고 싶잖아요. 또한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섭섭한 말을 들었을 때에 아 이걸 어떻게 골탕 먹이지? 어떻게 돌려주지?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오해를 받을 때에 내 가운데 이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갚을까? 우리는 즉시 말과 태도로 그것을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받은 대로 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보복의 고리를 끊어내는 사람이다. 그 사슬을 끊어내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보복의 사슬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동형보복법의 그 정신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원리를 적용하시면서 말씀을 이어서 전해주세요. 이제 권리와 소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40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너를 걸어 고수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고도까지도 내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것도 이 당시의 이제 문화적인 배경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당시에 이제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있었잖아요. 피정복민으로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그들 가운데 요구하는 가혹한 세금이 있었고 또한 많은 기근들이 그 시대 가운데에서는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소작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을 지면서 채무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고요. 그리고 속옷과 겉옷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40절에. 이 속옷과 겉옷은 거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채권자가 율법의 빈틈을 노려서 재판을 그 사람에게 걸어와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담보로 잡을 수는 있어요. 그것을 담보로 잡고 빨리 가져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담보로 잡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그 겉옷을 주어야 됐어요.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이 겉옷이라는 것은 밤에 덮고 잘 이불의 역할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별다른 이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입고 있는 그 겉옷을 덮고 잤던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까지 못되게 하면 안 된다. 밤에는 돌려주는 것이 맞다. 율법으로 정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속옷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보시면 구약의 율법을 보시면 속옷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의 정신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그 율법의 정신을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을 찾습니까? 그 율법의 빈틈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그 법의 빈틈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 법의 빈틈을 이용해서요 가난한 이웃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 없잖아. 법이 없잖아. 그러니 내가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나는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하는 거야 라고 적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율법을 사랑의 통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고 그 이익을 드러내고 최대치로 만드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라.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거 지켜내야 돼.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고요. 이 냉혈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속옷까지 가지려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지금 어떻게 해라?
고독까지도 내어주라라고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율법을 아주 악용을 해서 속옷을 가져간 사람에게 고도까지 내어주면 나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속옷과 고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입지 않은 벌거숭이의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얼핏 들으면 너무 무기력하게 들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 가운데에 거두까지도 내어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채권자는요, 끝까지 계산을 합니다. 그랬죠?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계산에 맞서서 더 치밀하게 어떻게 계산을 해라, 그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지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죠. 완전히 그 세상의 계산법에서 벗어나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내 권리가, 내 이익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권리가, 나의 이익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누가 지켜주십니까?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재산이 아니에요. 나의 권리가 아니에요. 나의 이익이 아닙니다.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알고 있기에 고도까지도 마땅히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도까지 내어줄 수 있는 이유는 가진 것이 있어서, 또 달리 가진 것이 있어서 내어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 삶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도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칠암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세상적인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이 세상적인 계산법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온전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세상적인 계산보다 더욱더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방식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백성의 방식을 따를 수 있는, 더욱더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이 가르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1절의 말씀도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럼 너무 힘드시죠? 이 말씀을, 어디까지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치지 않으시고 끝내지도 않으시고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41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보십니다. 내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와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배경이 있겠지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점령지 백성에게 짐을 강제적으로 지게 할 수 있었어요. 지게 하고요, 그것을 지고 걸어가게,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 군인들을, 군사들을, 군대들을. 구레네 사람 시몬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 법을 적용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게 만든 겁니다. 물론 이것이 시몬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지요. 어찌되었던 이 법적으로 허용된 이 거리가 오리였습니다. 한 2km 정도 되는 거리이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죠? 이 점령군이 자신들을 억지로 짐을 지우게 하고 따라오게 만드니 굉장히 불쾌하고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도 서러운데 점령군의 짐까지 져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이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 일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오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그 오리를 끝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리까지 같이 가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것은 로마 군인에게 잘 보여라. 그래서 너에게 어떠한 이득이 생기게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핵심은 억지로 가는 오리와 스스로 선택하는 심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리는 상황에 끌려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리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리는 내가 선택한 거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심리는요, 굴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스스로 택한 자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이 심리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속옷을 빼앗기려 할 때에 겉옷까지 내어주는 사람, 억지로 오리를 가게 될 때에 심리를 걷게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계산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려고 하지만 천국 백성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계산보다는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천국 백성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이어져서 42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42절의 말씀도 같이 보십니다. 42절 같이 보십니다.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가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나눠줘라. 그 의미는 아니에요. 예전에 이 말씀을 잘못 적용을 하셔서 제 아버지 세대에 많이 일어났던 일들인데, 이제 보증을 쓰시다가 이제 크게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이제 어르신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보증이라는 것은 타인의 미래적인 그 책무를 내가 대신 지는 거잖아요. 미래적인 책무를 내가 대신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미래적인 일어나지도 않을 그 책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겨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것은 이제 잘못된 이제 시스템이고 제도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받는 것도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꽉 움켜쥐고 하나도 어려운 사람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 내 유익과 내 계산만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너희 것들을 나누어줄 수 있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결국에는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반복되는 공통점이 있지요. 왼뺨을 돌려대는 것, 겉옷까지 내어주는 것, 또 심리를 함께 걸어가는 것, 구하는 자에게 베풀어줄 수 있는 것, 이것들은 모두 다 내 권리만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삶과는 반대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손해를 보지 말라라고, 당한 만큼 받아내라고,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라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여서 천국 백성의 다른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만 확인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계산보다는 은혜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산보다는 은혜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계산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계산법, 예수님의 계산법으로 구원의 그 조건을 따낸다면 우리는 그 계산법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계산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칠함의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어렵지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살아내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만이

0: 아니라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온갖 조롱과 모욕들을 당하셨어요. 또한 뺨을 맞으셨지요. 잊고 있었던 모든 것들도 다 빼앗기셨습니다. 속옷과 고도까지도 모두 다 빼앗기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할 수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시잖아요.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계산보다 은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고 있는 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오늘 분명히 알려주세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더욱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떠한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계산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천국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진주칠함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53-4670번 진주칠함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은 70년, 경량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사람 성격 표현할 때요 완벽주의란 단어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완벽주의 있으세요? 저요? 저는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전도할 때도 보면 아시겠지만 막 어떻게든 교회 가게 하려고 막 끝까지 추적합니다. 물론 완벽주의 장단점이 있어요. 꼭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꼭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100마리의 양에서 한 마리 양이 없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99마리 양에 만족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한 마리를 굳이 찾겠다고 나섭니다. 이걸 100을 채우겠다고 하는 완벽주의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기신 거죠. 그 한 마리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고 그걸 우선순위로 생각하신 겁니다. 그 한 마리에 대한 진정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 목표를 채우고 목적 달성하려는 의지와는 다른 거죠. 그 한 마리,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과 감격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냥 온 인류를 살리겠다는 완벽주의의 마음이 아니라 나를, 그 한 영혼을 살리시려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자,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이 곡으로 출발해보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두란노 경비와 찬양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야, 참 예전에 이 두란노 경비와 찬양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힘차게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도 이 팀들이 이렇게 했었고 테이프로 아 경비와 찬양 참 많이 들었는데 자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왔네요. 한 주 동안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입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아직도 어떤 분들은 3시를 깨우는 라디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사실 제일 처음은 3시를 깨우는 라디오였습니다. 네, 3시로 했다가 제가 5시로 가면서 세상으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다시 또 3시로 왔습니다. 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3시에 하다 보니까 오후 3시에 이 전국 생방송 어느 지역에서나 딱 3시 하면 동시에 방송이 되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아직도 새끼라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전도 대상자들 보면요. 휴가 때나 잠깐 쉴 때 그 짬을 이용해서 전화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전주는 비가 내린다고요. 5189번님. 대부분 지금 오늘 흐리거나 비 내리는 날씨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평택에서도 잘 듣고 계신다고요.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 사연 참여는 샵 1069번 서울극동방송 수신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 또 어플 무료 메시지 여러분 핸드폰에서 다운받으셔서 어플 한번 다운받으면 돼요. 한 번만. 그리고 딱 클릭하면 라디오처럼 나옵니다. 휴대폰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 메시지도 보낼 수 있어요. 8445번님처럼 이렇게 앱으로 어플로 들으시면서 메시지 보내셨습니다. 목포에서 출첵, 의정부에서도 출첵. 자 그리고 군포, 인천 남동구, 부산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 아 어제 귀한 선물 김선물 아유 마침 필요했는데 감사합니다. 7856번님 광양 흐린 날씨 네 잘 듣고 계신다고 2483번님도 오셨습니다. 자 수원 소나기 내렸다가 지금 잠시 멈췄다고요. 8493번님도 오셨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제가 완벽주의 얘기했는데요. 절대 우리 예수님은 그 완벽주의가 아니시죠. 한 사람 한 영혼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 저도 조연출로서 완벽주의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도 비가 오고 있다고요.

프로비던스 워십의 내게 강 같은 평화, 날 사랑하는 주님 메들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생방송 새껴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예요. 예전에는 퇴근 때 들었는데 3시로 옮기셨군요. 워크숍 가면서 들어요. 새껴라 듣고 은혜 많이 받습니다. 화이팅 하고 7148번님. 예전에 퇴근 때 들었다. 5시 때. 그 옛날인데 진짜. 전국방송 되기 전에 서울 경기권만 방송할 때 그때 5시였습니다. 오후 5시. 그때 오래간만에 오셨나 봐요. 7148번님. 3시로 이렇게 옮긴 지 꽤 됐습니다. 3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생명 살리는 극동방송 70주년 축하드립니다.

1964번님. 그렇죠. 극동방송이 창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각 지역 방송국은 이제 각자 이렇게 좀 다른데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은 70년이 됐어요. 극동방송이. 의정부 출석해 주셨어요. 2682번님. 즐겨 듣는 극동방송입니다. 어찌 들어오는지 몰랐다가 이제야 출첵합니다. 라고 2150번님 잘 오셨어요. 어플 메시지로 보내셨네요. 그러니까 라디오 듣기 힘드신 분들은 여러분 핸드폰 어플 스토어 가셔서요. 극동방송 이렇게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딱 하나 떠요. 그거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클릭만 하시면 핸드폰에서 라디오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회원가입하시면 글도 남길 수 있고요. 어제 오래간만에 만난 예전 구역 식구 중에 새끼라 청취하고 전파 선교사로 가입했다 하면서 반가웠다고. 오, 그렇군요. 새끼라 응원합니다. 2876번님. 아는 식구 중에서 새끼라를 듣고 있고 전파 선교사도 가입했다는 분을 만났다. 아,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너도 새끼라를 듣고 있었어. 이러면서 서로 얼마나 또 반가워요. 서울은 해가 쨍쨍, 몫이 덥다고. 2191번님, 강남에서 오후 반차 내고 퇴근 중에 아버지께서 무릎이 아프셔서 어제 MRI 받으셨는데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다고 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남은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2191번님, 화이팅. 아버님, 힘내십시오. 1964번님, 1년에 두번 이웃 초청 잔치 하는데 상반기에 603명의 초청 대상자 참석했고 463명의 귀한 결신자가 나오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이야, 참 많이 나왔네요. 우리 463명 앞으로 계속 잘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화성 동탄 8503번님, 비와도 축구하러 가는 아들 박이안 화이팅 해달라고요. 그래. 비 오는 날 축구하면 더 재밌지. 축구! 아, 오전에 축구! 그 얘기는 이제 패스. 패스입니다. 자, 세종 대전 비 내립니다. 4637번 님도 오셨어요. 어떤 데는 햇빛 쨍쨍, 어떤 데는 비 오고. 여기는 대구 무척이나 더워요. 새끼라 방송 듣고 지낼래요. 이렇게 또. 그렇군요. 자, 혹시 이번 한주 동안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한테 안 알려주신 분 계시죠? 한번 알려주십시오. 지난 주일에 내가 드디어 첫 예배를 드렸다든지 아니면 최근 내가 예배를 드디어 시작했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았다. 이것도 좋고요. 저랑 전화통화하고 나서 갔어요. 계약했습니다. 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드디어 교회 갔다고요. 경북 구미에서도 오셨고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오래간만에 듣는 찬양. 아, 내일 애들 온다고 해가지고 밑반찬 우엉채 조림, 묵은지 삼치 조림 만들고 있다고. 와, 우엉채. 저 며칠 전에 이거 먹었는데 맛있죠. 옛날에는 맛있는지 몰랐는데. 자, 서천 남대문 듣고 계십니다. 비 내리는 익산 듣고 계시고 한동 카페에 앉아 비가 오는 날씨에 쉬면서 새끼라를 듣고 계시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들내미 어린이집 하원 준비하면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은 카레하고 8858번님. 일산 비 오기 시작했다. 경기 광주도 비 온다고요. 논산 연무에서도 잘 듣고 계시고. 그렇군요. 자, 이 시간에 신청곡 고사마의 목회자의 비전을 품고 있다고요. 얼마 안 있으면 시험이라 많이 힘들어하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히즈윌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5127번이 화이팅입니다.

시즈 윌,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우리 5127번님, 고3 자녀 목회자 비전을 품고 계신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그런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시흥 무지덥다고요. 또 송파 회사에서 듣고 계시고, 같은 회사 다니는 언니한테 새끼라에 전화통화 괜찮냐고 물어보니까요, 안 된다면서, 아주아주 안 된다면서, 자기는 조금 더 놀아야 된다면서 극구 안 된다고 하네요. 놀 만큼 놀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2년밖에 안 놀았다고, 자기는 좀 더 놀아야 된다고, 이 언니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4111번님, 와, 2년 놀았으면 진짜 많이 놀았는데, 와, 얼마나 재밌게 놀면은. 그러게, 이연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아주 괴로운 방학이 아니라 이분은 아주 신나는 방학이네요. 교회 방학이. 2년. 자, 우리 4111번님, 이 언니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한번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선물 작전으로 일단 시작해봅시다. 극동방송에서 선물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놀면서도 극동방송 들으시라고, 새끼라 들으시라고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또 전화 연결 되겠죠. 좋은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언니 주소 성함 알려주시면 선물 보낼게요. 논산 연무에서 잘 듣고 계십니다. 딸이 방학 중인데 계속 기도 중이고, 언제 기회 봐서 새끼라 도전하겠다고. 그래요, 꼭 도전해 주십시오. 김밥 먹으면서, 점심이 늦으셨네요. 3768번님, 인천에서 남편과 아들 함께 이사할 집 리모델링하면서, 또 새끼라 응원하면서 보내셨습니다. 남편이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변화돼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8589번님,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우리 구성원들, 가족들, 방학생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제일 급한 것 같으면서도 마음대로 안 되죠. 극동방송을 어떻게든 듣게 해주시고, 기회되면 새끼라에 꼭 신청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새끼라를 통해서

교회 갔다 하시는 분들 알려주시고,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지만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내가 교회 방학이다, 본인이 내 자신이 하시는 분 한번 저한테 문자 한번 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방학. 지금 내가 교회 방학 중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방송을 듣고 있네요 하시는 분, 방학 두 글자, 또는 뭐 3년 쉬고 있다, 3년 방학, 코로나 방학, 5년 방학, 나 20년 쉬고 있다, 20년 방학, 아니면 나 무교다, 종교가 없어요, 무교, 이렇게 샵 1069 아니면 어플 무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선물도 드리고요.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데, 아니면 그 옆에 방학생이 있으면 문자 좀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이 방송을 듣고 있다, 이런 분들도 좋고요. 방학, 예, 몇 년 방학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포항, 금방이라도 비가 오려 한다고요. 3923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보니까 아까 사실 제가 방학이라고 말도 안 했는데 방학이라고 보낸 분이 계세요. 이분 어떻게 문자를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누가 보내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분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0584 0584번님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합니다. 0584번님 신호 갑니다. 극동방송 일반 전화로 제가 지금 전화 걸고 있어요.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전화 한번 해볼게요. 0584번님 신호 갑니다. 0584번님 신호 가요. 0584번님 방학이라고 주셨는데 아, 안 받으시네요. 아쉽습니다. 자, 혹시 이 방송 듣고 있는데 본인께서 이 방송 듣고 있는데 교회를 내가 지금 현재 안 다니고 있다, 본인이 방학 문자 한번 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몇 년 방학 이러면 더 좋고요. 아니면 그냥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아요. 본인이 적어주세요. 본인이.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인이 저하고 통화가 지금 될 수 있는 분, 네,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니까 우리 지금 방학이라고 지금 주신 분은 본인이 방학 맞습니까? 9852번님? 본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8858번님 내일 가족여행으로 경주를 가시는군요. 비가 오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일 예배 꼭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꽃들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잘 안전하게 다녀오십시오. 8858번님.

0: 마커스 꽃들도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3시 36분 지나고 있어요.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파동 거여동 운전대 잡으면 늘 청취하고 있다고요.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달라고 2830번님 지금 방학 중이신 건가요? 아니면 이사하고 교회를 찾고 계시나 봐요? 알겠습니다. 우리 2830번님께 건강한 교회 두세 군데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방학이에요. 막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 계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주셔야 되는데 남편이 옆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따로 있지만 남편이 지금 통화가 가능하다라든지 그런 걸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좀 전화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데 남편 방학이에요 라고만 해주셔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문자를 주시면 좋겠어요. 3959번님 14년 방학 후에 다시 계약한 지 3개월째라고 와 아들 딸의 인성과 아내와 저희 가족 평온을 위해서 또 친누나의 권유로 다시 나가게 됐다고 너무 잘하셨네요. 3959번님 그 후로 운전할 때는 극동방송을 잠시잠시라도 늘 듣고 계신다고 와 우리 3959번님 잘하셨고요. 축하드리고요. 성함하고 주소 샵 1069번으로 지금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영암 무화과밭에서 듣고 계신다고요? 성령 암송하는 손녀들 따라 암송하는 할아버지입니다 하고 1877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네요. 그러게요. 이 전라남도 지역에서 저도 이 무화과라는 걸 처음 먹어봤던 것 같아요. 이야, 침 나옵니다 갑자기. 정말 맛있는데. 제 친구 7년째 방학이에요. 제발 주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우리 7413번님. 자, 이 시간에 우리 계약한 분이 좋은 사연을 주셨는데 이분한테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853인 여보세요? 네네. 네.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운전 중이신가요?
1: 아니요.
0: 다행이네요. 지금 울산 맞죠?
1: 네. 방송 듣고 있었는데.
0: 방송 듣고 있었어요. 네네. 이현주님?
1: 네네.
0: 우리가 작년에 통화했잖아요?
1: 네.
0: 근데, 그때 보니까는 이제 새끼라를 듣고.
1: 네.
0: 스스로 교회 가신 분 맞죠? 울산에서.
1: 네, 근데 야. 제가 새끼라도 새끼라지만은 예. 제가 울산 극동방송
0: 예.
1: 아침 방송을 출근 시간에 들으면서
0: 예.
1: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0: 그렇구나.
1: 네네.
0: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나가게 되고 나서 네. 그때만 해도 아들, 딸은 전도를 못했는데
1: 네.
0: 지금 다 교회 나가고 있다고요?
1: 네네.
0: 와,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딸들은 어떻게 전도가 된 거예요?
1: 저희가 그 울산에서 예. 돌아올 탕자라고
0: 돌아올 탕자 예
1: 그거를 작년에 했었거든요.
0: 예예.
1: 예. 예, 그래서 그게 재작년에 해서 제가 작년에 이제 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올해도 다시 이제 그거를 하게 됐는데
0: 예.
1: 제가 그때 이제 스스로 혼자 가게 돼가지고
0: 예.
1: 그 극동 방송에서 울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0: 예.
1: 그 인터뷰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0: 예.
1: 생방송으로
0: 예.
1: 그래서 제가 그때 아침 방송에 제가 나가게 되거든요.
0: 예.
1: 올해 4월이었거든요.
0: 예.
1: 예, 올해 4월에.
0: 예.
1: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전화 연결을 해서 저희 아들과
0: 예.
1: 통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아들이 나가고 저희 딸도 지금 고1인데
0: 예.
1: 제가 조금 부탁을 했더니
0: 예.
1: 예.
0: 와.
1: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0: 그러니까 울산 극동 방송 완전 애청자시군요.
1: 네.

0: 그걸로 계속
1: 그러니까
0: 소망의 기도에 기도 제목도
1: 또
0: 보내고,
1: 올리고
0: 그리고 거기서 그 목사님 그 설교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집 근처에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1: 예.
0: 네네. 그래서 네, 혼자 가게 됐어요.
1: 그 교회로 갔어요?
0: 네, 갔어요.
1: 오. 그리고 이제 또 전화 연결해서 아까 딸인가 아들도 교회 가게 되고.
0: 네, 그거는 작년에
1: 예.
0: 피디님하고 통화를 하고
1: 네네.
0: 기도를 해주셨어요.
1: 오.
0: 네, 기도를 해주셨어요. 아들, 딸도 같이 이제 교회 가게 해달라고
1: 예.
0: 기도 해주셨고,
1: 예.
0: 선물도 받았고,
1: 예.
0: 네, 그래서.
1: 이야. 그래서 지금 다 같이 다니고 있나요? 아들, 딸?
0: 네네. 예, 그래서 중고등부 딸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1: 예.
0: 친구 따라간 게 아니고 엄마 따라가서
1: 예. 예.
0: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예배도 같이 드려주고요.
1: 예.
0: 네, 그렇게 해서
1: 오.
0: 지금은 이제 한두달 정도 됐거든요.
1: 예.
0: 네, 그래서 지금은 적응을 조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기 싫은 것 같은데도
1: 예.
0: 아침에 잘 일어나서
1: 오.
0: 예, 네, 가고 있어요.
1: 그래서 엄마 없이 지금은 이제 애들이 중고등부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0: 저번 주부터 그렇게
1: 저번
0: 했어요.
1: 주부터.
0: 예, 하고 제가 식당 봉사를 하니까
1: 예.
0: 엄마가 그 9시에 같이 못 드린다 하니까 괜찮다고 해서 혼자 가고 저는 식당 봉사를 하고.
1: 야, 몇년 방학 갔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0: 저는 30년 방학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1: 예.
0: 큰 교회로 이제 부모님이 옮기시면서 제가
1: 예.
0: 적응을 못 했던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고1 때 제가 여름 수련회까지 간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1: 야.
0: 중간에 지금 고1이지만 그
1: 예.
0: 딸이 태어난 지 이제 돌 되기 전에 그 동네 언니한테 전도를 받아서 한 1년 정도
1: 네.
0: 교회를 다녔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도
1: 아.
0: 제대로 못 다니고, 그리고 또 상황이 좋아지고 이러니까
1: 예.
0: 그냥 또 교회를 안 가게 된 거죠.
1: 야, 30년을 쉬었다가 이렇게 교회를 다시 다니고 전도도 하고 식당 봉사도까지 하고, 야,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축하드리고
0: 네.
1: 축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0: 아.
1: 아직 안 받았죠? 꽃바구니.
0: 네, 저는 그래도 선물도 받고 해가지고,
1: 예.
0: 네.
1: 그러면
0: 네.
1: 꽃바구니를 애들에게 탁 이렇게 좀 전해 주십시오.
0: 네네.
1: 니들 다시 돌아와서 정말 정말 잘했다 오면서 꽃바구니
0: 네.
1: 전해드리십시오. 예, 혹시 자 우리 이현주님 가장
0: 네.
1: 좋아하는 찬양, 인생 찬양.
0: 인생 찬양이요. 저는
1: 네,
0: 실로암 옛날 노래이긴 한데
1: 예, 실로암.
0: 찬양이긴 한데, 예.
1: 왜 실로암이 제일 좋으세요?
0: 그때는 중고등부 때 정말 뜻도 모르고 그냥 신나게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1: 예.
0: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 찬양을 들으니까 지금도 눈물이 나거든요. 그 찬양 얘기를 하면.
1: 오.
0: 네. 그래서 그때는
1: 오.
0: 뜻도 모르고 불렀던 찬양이
1: 예.
0: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1: 그래요.
0: 저한테는 그 가사 내용, 찬양 내용이 제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1: 예.
0: 네.
1: 옛날에는 진짜 그렇죠. 실로암 그냥 우리 박수 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를 수도 있는데.
0: 네, 신나게 그냥 불렀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1: 옛날에는
0: 불렀어요, 그때는.
1: 진짜 내가 차가운 새벽이었고 밤이었고 근데 이제 주님 만나고
0: 네.
1: 감사하고 뭐 이런 고백이잖아요. 실로암이. 그쵸? 네.
0: 네네, 맞아요.
1: 그래요. 정말 감사하고 기쁜 소식. 또 아들 딸까지 다니게 됐다는 소식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 예. 계속 우리 울산 극동방송 사랑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자, 우리 천파성 교사님, 김선 권사님 아들 20년 방학했다가 다시 교회 갔다가 지금 방황 중인데 좋은 교회 추천해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김포군요. 김포 그쪽에 제가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아까 우리 어르신이 전남 영암에서 무화과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이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피 마르고 보내면서 조현출 김인수 갑니다. 여러분 복된 주일, 복된 꼭 주말도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맺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소개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던 그 뜻깊은 현장에는 전도자의 간절한 손길이 있었고 그 손을 잡고 주님 품으로 걸어 나아온 귀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난 최한규 성도님의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1: 저는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입니다. 이번에 국동방송에서 영남권 전도대회를 해서 몇 분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권한이 선뜻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찾아가고 전화도 하니 당일에 다섯 분 함께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중 한 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성함이 최한규 씨라고 남자분인데 그날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끝까지

0: 같이 땡볕에 앉아 공연과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서 영접 기도도 했어요. 처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더위로 고생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엄청 걱정을 했는데 전도대회 참석해서 그 뒤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지금까지 잘 정착하고 안 빠지고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저는 최한규 성도입니다. 극동방송 영랑권 대회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날씨는 많이 더웠지만 노래와 태권도 등 볼거리도 좋았고 외국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신기했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궁금해 주말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2: 영남권 전도대회 현장을 가득 채운 복음의 열정이 결국 한 영혼을 교회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복음의 기적이 이 땅에 날마다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최한규 성도님의 간증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창원중앙교회 이광훈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제 내가 보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은 이제 내가 보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테피스트리 자수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 색깔의 실과 바늘을 이용하여서 천에다가 한올 한올 엮어서 문이나 그림을 수놓는 그런 공예를 말합니다. 아름다운 그림이 수놓아진 이 자수 뒷면에 보면 어떨까요? 온갖 색깔의 실들이 규칙 없이 엉켜 있고 또 이리저리 매듭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도무지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작품이 완성된 후에 그 자수를 뒤집어

입어서 앞면을 보게 되면 장인의 손길로 빚어낸 너무나도 아름답고 완벽한 그림이 펼쳐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인생의 모습은 마치 이 자수의 뒷면처럼 고난의 매듭이 엉켜 있고 아픔의 실타래가 복잡하게 엉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옵니까? 왜내 인생은 꼬여만 갑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명령 따라서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달하게 되죠.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애굽왕 바로에게 전했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황이 더 꼬여갑니다. 더 악화됩니다. 바로 왕은 거절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게 되죠. 마치 실타래가 복잡하게 꼬여 있는 이 자수의 뒷면처럼 지금 엉망진창이 된그 현실 앞에 모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로 왕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저들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원망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거절합니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모세처럼 어찌하여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자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 건강에 이렇게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어찌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 모세를 찾아오셔서 엉킨 그 실타래 뒷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엉켜있는 그런 아픔의 실타래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로 수놓아가는 그 아름답고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자, 여러분은 여기 6장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라는 단어와 강한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구원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마치
버려진 인생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 모세를 기억하시고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 가운데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입니다. 평범한 시간.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고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가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 맞이하는 그 평범한 일상의 시간, 그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모세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나이가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을 나타내는 플레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때가 찬 시간, 완성된 시간, 성취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하여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저 흘러가는 평범한 시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플레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바로 왕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게 되고 그들을 해방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시간입니다. 이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강한 손입니다. 자, 여러분 1절에 이 강한 손이라는 말이 두 번 강조하고 있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지금 현재 그들 눈에 보이는 가장 강한 손은 누구의 손이겠습니까?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손이겠죠. 그 바로왕의 손은 가장 강력한 손입니다.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요.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강한 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바로왕의 강한 손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손, 강하신 손, 변함없는 그 영원한 손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제 역사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 가지 재앙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여라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 7장부터 쭉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지 않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 왕의 마음을 또 깨뜨리고 첫 번째 재앙을 통하여 두 번째 재앙을 통하여 계속해서 깨뜨리고 그래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통하여 바로 왕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열 가지 재앙의 기적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의 미움 때문에 그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도련님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원하지 않았지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것도 이방 땅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요셉이 이끌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가 되어서 머나먼 땅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상황은 요셉이 선택한 상황이 아닙니다. 요셉이 원했던 상황도 아닙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그러한 현실이 요셉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결국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리고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면 미디안 상인의 손에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7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의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모든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를 건져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구원해내셨다고, 그를 살려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살려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 팔려가고 미디안 상인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간 것 같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크신 강하신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운명이 마치 당시에 가장 강한 사울 왕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할 듯 보였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심으로 다윗이 건짐을 받고 다윗이 구원을 받고 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한 번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 이리저리 도망을 가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 내에서는 도망갈 수가 없어서 이방 땅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것도 블레셋 나라 가드라는 도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드라는 곳이 바로 골리앗 장군의 고향입니다. 다윗은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면 나를 알아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블레셋 나라 가드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드 왕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골리앗 장군, 그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이 바로 저 다윗이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발로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미 들어왔으니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때 다윗이 보여준 행동이 뭐냐면 미친 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문짝을 등을 대고 거기다 벅벅 긁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겁니다.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 위기의 순간 속에 다윗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 시편 34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누가 다윗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누가 다윗을 살리시고 누가 다윗을 구원해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적군들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뿐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맹렬히 타는 그 풀물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건짐을 받게 된 것이죠. 굶주려 있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나의 강에 버려졌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바로왕 공주를 통하여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80세가 되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제 여기서도 이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것 나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리라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야 네가 지금 탄식하며 아픈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의 마음 다 안다는 것이죠. 네가 지금 강하게 부르짖는 소리도 들을 뿐만 아니라 작은 신음 소리도 내가 다 듣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낙심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바로왕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왕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족들 더 고통스러워지고 심지어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합니다. 모세도 인간인지라 상처를 받게 되죠. 낙심합니다. 지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너의 마음 다 안다. 네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다 듣고 있단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속상할 때가 있죠. 때로는 작은 그 한마디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자수의 뒷면처럼 모든 상황들이 얽히고 설켜서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데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들도 몰라주는 그러한 상처와 그러한 아픔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 마음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도 내 모든 생각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엉망진창으로 얽혀있는 그 자수의 뒷면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솔직한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의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수를 놓아 앞면을 뒤집으면 아름답고 완전한 그림으로 멋진 작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을 걸으면서 모세는 또다시 낙심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모세야 언제 내 손이 짧았느냐?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능력이 짧아졌느냐? 홍해를 가릴 때 베푸셨던 그 능력이 작아졌느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그 능력이 짧아졌느냐?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그 능력이 작아진 적이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0: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세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아픔이 우리 가정에 찾아옵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강하신 손으로 그를 붙드시고, 내 손이 강한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기적의 손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엉망진창으로 얽힌 자수의 뒷면처럼 보이십니까? 남편도 아내도 모르는 깊은 상처와 속상함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보리라. 이제 너희 가정에 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니 나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이제 나의 기적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이라는 검은 실과 슬픔이라는 회색 실처럼 그러한 모든 것이 꼬여있다고 할지라도, 엉켜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강하신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께서 수를 놓으시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작품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조급한 나의 시간, 크로노스를 내려놓고 마침내 아름다운 멋진 앞면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플레루,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창원중앙교회 이광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73-1004번, 지역번호 055-273-1004번 창원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성가일세 매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제근 창원교회 임종삼 집사입니다.
1: 내 구주이신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더욱 찬양하리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성일 자이안 오비 합창단에서 이 찬송가를 편곡하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곡으로 준비합니다.

성일 자연 오비 합창단의 찬양으로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 들으셨습니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 한 생명이 또 얼마나 많은 영혼을 이끌어 갈지요. 참으로 아름다운 생명의 소중함을 찬양하는 곡,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을 수원시립 합창단이 부릅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은 이와 챔버 콰이어의 찬양으로 시편 23편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수원 시립 합창단의 찬양으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를 들으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가사의 찬양입니다. 성일 자이안 오비 합창단의 찬양으로 주의 사랑으로를 들으시겠습니다.

승일 자얀 오비압 창단의 찬양으로 주의 사랑으로를 들으셨습니다. 승가의 샘에서 준비한 오늘 마지막 곡은 분당 우리 교회 3부 승가대의 찬양으로 주 품에 품으소서를 준비하였습니다. 한 주간의 마무리 끝까지 승리하시고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임종삼 집사였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 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 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십시오.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8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 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선결교회 담임목사 위임 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혜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요즘 한창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죠. 오늘 오전에 아쉽게 멕시코 대표팀에게 패하기도 했었는데요. 경기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수들에게 시선이 많이 갑니다. 화려한 골, 멋진 드리블, 결정적인 선방까지. 하지만 사실 월드컵에서는 선수들만큼 중요하게 관리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라운드 위에 잔디입니다.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는 길이부터 습도, 물을 주는 시간까지 아주 세밀하게 관리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잔디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제 기량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결국 좋은 경기를 위해서는 좋은 선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잔디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종종 결과만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의 성공, 어떤 사람의 성취, 눈에 보이는 열매들. 그런데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준비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루시는 분이세요. 열매보다 뿌리를, 성과보다 중심을, 겉모습보다 내면을 보십니다. 혹시 지금 드러나지 않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월드컵 무대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했듯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준비시키시는 시간이니까요. 오늘 이 저녁, 결과보다 중심을, 열매보다 뿌리를 돌아보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6월 19일 금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 맨디사의 웨이메이커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한번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충전이었죠. 은혜 충전 라이브에 충전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출석 단어 남겨주셔야 출석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빠지지 않고 출석 단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앞서 오늘 오프닝에서 월드컵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오전에 경기 보셨나요? 예. 저 생각보다는 멕시코가 잘 못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조금은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는데 아쉬운 실수 하나로 실점을 했고 결국은 또 득점까지 만들지 못하면서 0-1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오전에 이 새벽에 펼쳐졌던 그 남아공과 체코의 경기 결과가 무승부로 끝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뭐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보긴 해야 되겠지만 마지막 경기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펼쳐지는 마지막 경기를 최소 비기기만 해도 비기거나 이기면 조 2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그걸 제가 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3차전까지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나쁜 상황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데일리 미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성경 퀴즈가 준비된 날인데요. 바로 문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의 정답은 직업이에요. 직업. 이 직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던 직업입니다. 로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뒀던 직업인데 이 같은 동포 사람들이 했거든요. 예, 근데 같은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돈을 걷어서 이윤을 본인 주머니로 넣으면서 이윤을 남기면서 미움을 샀었는데요. 과연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문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두 곡 듣고 오죠. 엔프렌즈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리고 국립합창단의 십자가 군병 되어서 함께합니다.

여성들에게 더 많은 돈을 걷어서 이윤을 남기면서 본인 주머니에 넣으면서 미움을 샀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케오 아시죠?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케오가 이 직업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과연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정답 두 글자 아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커스 워십의 찬양 만나봅니다. 날 향한 계획.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금요일 성경 퀴즈 나가는 날인데요. 문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은 직업입니다. 직업. 이 직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던 직업입니다. 로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뒀던 직업인데 같은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의 말씀 듣고 저희는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금요일 2부에는 말씀 충만 은혜 충전 시간이 준비가 됐었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초대 손님을 만나보는 은혜 충전 초대석으로 꾸며볼 예정이니까요. 우리 2부에도 기대하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부 끝곡 아가파워 워십의 사자와 어린 양 들으면서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대서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사울이 악신에 들렸을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던 다윗이 수금을 켜니까 그저 음악을 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찬양을 했을 때 사울이 들은 악신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가 예루살렘에 도읍을 정하고 뭔가 나라가 번영을 할 때 영적으로 잠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사탄이 성적 유혹으로 그에게 다가올 때 속절없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샘물을 통해 새벽마다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그냥 여지없이 다윗의 이전의 다윗 모습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추잡한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추잡한 일을 자기가 또 그대로 당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 잠들 때는 분별도 못하고 알고도 멀쩡하게 알고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4편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면 나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믿고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도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주무시도 졸지도 않고 딱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님 어제보다 오늘 주님 오실 날 가까웠기에 우리가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위스에 가면 여러분의 호수들이 멋있잖아요. 알프스에 빙하가 녹아서 내려오는 그 빙하수가요. 그냥 호수에 보면요. 옥색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주 맑아요. 이것도 정하연 보지 않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 호수가에 멋진 별장이 하나 있는데 한 여행객이 그 여행을 갔다가 너무 별장이 아름다워서 그 별장 문에 이렇게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래서 관리인이 나와요. 너무 별장이 아름다운데 제가 좀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 별장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그 정원들도 아름답게 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여기에 얼마 동안 근무했습니까? 24년을 근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자주 오십니까? 제가 24년 근무하는 동안 꼭 4번을 왔습니다. 한 4번밖에? 그럼 제일 최근에 언제는 언제는 12년 전에 왔습니다. 아니 12년 전에 주인이 왔는데 이렇게 늘 정결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갖고 오십니까? 예.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니까 늘 깨끗하게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오시더라도 주님께서 이 아침 햇살과 함께 오시렵니까? 우리 어릴 때 그 많이 했어. 자기 전에 세마포 입으로 맞으러 해가지고 소복 입고 기다리고 햇살이 비치는 이 새벽 햇살과 함께 주님 오십니까? 비가 오면 이 빗줄기와 주님 오십니까? 그저 달빛이 비치면 이 달빛 속에 주님 오시겠습니까? 막 사모하고 막 기다렸어요. 분명한 사실은 그때보다 점점 주님 가까이요. 우리가 그래 주님 지금 오신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주님 만들 준비를 해서 잠시만 내 조금 옷만 입고 올게요. 잠시만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주님 그대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해라. 주님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근신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성령의 기도.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8장 28절 했잖아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기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기도가 힘이 써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영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충만하고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난 뒤에 그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다.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한번 다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 와보니까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너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졸면 영적으로 죽고 시험 들고 넘어진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대로 계속 잤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기들이 보낸 무리들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베드로 칼을 뽑아 어느 성경에는 그냥 제자라는데 뭐 이제 베드로 칼을 뽑아서 그 말고의 길을 잘랐어요. 금과 뭉치를 갖고 왔던 그 무리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체포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제자인데 예수한테 혼도 났잖아요. 금으로 성한 자 금으로 망한다. 세상 사람들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우리의 구세주를 도리어 잡으러 왔을 때 우리는 싸우는 방법이 달라야 되잖아요. 대처 방법이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처하고 두려워서 도망줄 쳐버려요. 만일 그들이 기도에 깨어 있었다면 분별했을 거예요. 그때 그들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처럼 승리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주니까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생각. 그치? 여러분도 어려움 당하면 어때요? 바락버럭거리고 막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 하나님 돕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잠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저도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겨내는 거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십자가 지어낸 거 다 아는데 너무 마음이 되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뭐랍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두렵지 않는 게 아니라 똑같은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담대함이 오는 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 여러분 깨어나기를 원합니까?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도전이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 영을 깨우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자 7명을 택해라. 이 일을 우리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이에 전무하겠다. 오로지 여기에 힘쓰겠다라고 해요. 목사는 기도하기 위해 목사예요. 그렇잖아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근데 할 일이 많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할 수 있는 것도 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목사 전도사가 기도 안 하고 도와주지 마세요, 그거. 그거 쉬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야 진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이 좀 부족하면 눈 감으세요. 실수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저야 나이가 좀 있지만 30, 40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40대도 없어. 우리 교회 제일 나이 많은 게 이종국 목사 41밖에 안 되니까 다 30대야. 영은정 목사님 이제 나이 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 했어요. 철없다니까 부족해. 그거는 변합니다. 나이 들면 저도 옛날에 엉망진창이다 그래도 사람이 좀 돼가는 거예요.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요 믿음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그거 안 되면요 사기꾼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그거를 푸시해 줘야 돼요. 동력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그것은 봐주면 안 돼. 내가 일부부터 지금 목사님 있는데도 이야기를 했어. 왜냐하면 지금 제가 나이가 들어서 좀 철이 들고 보니까 그렇죠? 이건 훈련인데 여러분 믿음 좋다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안 되는 분요 평생 할래도 잘 안 됩니다. 그게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자신의 문제만 아니라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가부들과 히브리파 가부들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교회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웃기는 거예요. 어떤 분쟁이냐면은 구제를 하는데 너는 빵을 한 개 주고 두 개 주고도 아니야. 너는 빵 100g짜리를 주고 나는 110g짜리를 줬다는 거야.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싸울 교회가 아니야. 왜냐면은 그 바로 앞에 보면 자기 집도 팔고 밭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서로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막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빵 가지고 막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갈등은 구제의 편파다 뭐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근본 문제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구제가 한 만 명 정도 2만 명 구제에 들어가니까 매일 그 일에 바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 소홀히 했죠. 그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공급 못 받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아까운 것 없이 내줬는데 성령이 약해지니까 육신 충만해지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욕망, 사랑의 욕심만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왜 빵 하나 갖고 싸우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하면 영적으로 다 깨어나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며 기도하라. 근신하라는 것은 자기 생활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한번 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없는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 기도 듣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듣지 않고 보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그건 죽음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교구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원사님, 집사님 막 기도를 해요. 막 열심히 주님.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 전화가 끊겨 있는 거야. 내 혼자 막 하는 거야. 우리가요, 제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우리 기도가 꼭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딱 통화를, 저 자식 저거 내한테 기도하는데 처음에 듣다가 회개할 줄 알고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 전화를 하다가 저거 회개는 안 하고 딴소리만 다 끊어본 거예요. 근데 딸까닥 소리를 우리 못 듣고 죄야! 하고만 방언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회개의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가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갈 힘이 없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그게 집중력이 없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에 막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요, 기도가 잘 안 돼. 근데 목사니까 억지로 기도하죠. 근데 그게 기도의 집중력이 없어. 그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돼야 돼. 근데 우리가 목사님이나 장로에 좀 믿음이 있는 분들은 내게 상처가 있어. 응어리가 있어. 아픔이 있어. 근데 다른 사람 막 치유하려고 막 도와주려고 한다고. 너무 아름답고 예쁜 마음이죠. 그러나 그거 소용없습니다. 내가 상처를 안고 있는데 누구를 치유해 줄 여유가 있습니까? 그냥 폼이지. 그거 안 돼. 그리고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내 안에 상처가 있는데, 그냥 아픈 게 아니잖아. 마음의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짓눌름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상처가 먼저 치유받아야 돼.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려면 우리가 근신함이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가장 두드러진 증거는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서로 사랑하고, 어쨌든 내 개인으로 본다면 사랑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 다 외우는 거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 이야기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범죄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게 여덟 가지 맛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서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할 때 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게, 진정한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단 허물을 덮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내가 정문열 집사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형제, 이웃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뜨겁게 사랑해. 뜨겁게. 뜨겁게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우리 운동선수들, 경기자들이 노고를 다하는 걸 상징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저 우승을 위해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하기 싫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그를 의지적으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가 헷갈린다. 시작.

아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라.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구워줘라. 그럼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러면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그는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 악한 이에게도 인자하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그저 사랑할 만하니까 보니까 눈이 뒤집어져서 사랑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어. 사랑이 싫어. 사랑하는 지금도 내가 너무 속상해. 그럼에도 의지적으로 사랑할 때 그때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정당 권사에게 예수님이 보내줬잖아. 너무 사랑해. 근데 그때가 언제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죄인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연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눈에 막 그냥 너무 달콤하게 보이고 그리운 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싫어 미워 죽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사랑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도 이런 의지적인 사랑을 내야 돼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기 싫어요. 그런 의지적으로 사랑할 때 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영이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품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 가운데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 예물을 드려라.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하고 너희가 귀한 예물을 하고 헌신하더라도 너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은혜가 있다, 너희 마음에 뭔가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소용없다. 그 내놓고 먼저 화해부터 하고 와라. 그들을 축복하고 와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때 우리 기도 받으시고 우리 예물 받으시고 우리 찬양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여러분 사랑하게 되기를, 의지적인 사랑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고 또 사랑하기도 싫어. 그리고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않는다고 됩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가 그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들이 들었으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 지금 너를 어렵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자, 같이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처방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기도 1번 목사님 아니에요. 기도 1번 사랑하는 자식 전에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어. 사랑하기도 싫어. 그리고 지금도 자꾸 내한테 태클을 걸어. 제가 소망의 기도하면요 이번에도 그런 기도가 몇 개나 직장을 이직하고 싶대. 왜냐하면 직장 상사 너무 괴롭힌다. 이 직장에서 너무 괴롭힘 당해서 다른 직장 한데 더 괴롭힘을 당한다. 이제 또 다른 직장을 가야 되는데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기도받을 때보다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보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철이 듭니다. 성장합니다.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런 도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상처를 치유해줘요. 왜 우리하고 갈등이

0: 일어날까? 왜 갈등이 날까? 그 사람 성격이 나쁠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찾아보면 그 안에 아픔이 있어요. 남편이 갑자기 빨락 간다는 거예요. 저게 미쳤나? 저거 와전하나? 그게 아니에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요, 작은 반응에 버럭하는 거예요. 우린 그 버럭하는 게 아니라 왜 버럭을? 아내들도 히스테리로 아주 날카롭게 그러잖아요. 아니, 무서워. 그 내가 밥을 먹는데 우리 집사람 앞에 앉아서 내 옆에 딱 앉지. 우리 나이 되면 마누라를 마주 본다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안 그러니까 내만 그런 거. 바꾼 사람이 워낙 착한 사람이라서. 다, 그 내가 다 옆에 딱 앉지. 갑자기 밥 먹다가 옆에 밥상을 밥그릇 가져오면 싹 빨리 먹고 자리를 비키고. 근데 그저 여자분의 남자 버럭버럭 하는 이유들이 우리 집은 버럭 안 합니다. 죽으려고. 버럭버럭 하는 이유가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 그런 사람들 보면 저게 무슨 아픔이 있을까? 그게 치유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악수하고 끌어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그 상처받은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게, 우리도 옛날에는 상처받아 어려웠는데 하는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있어. 그런 얘기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짐을 담당할지니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성숙한 자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고 한다면 연약한 자의 그 짐을 내가 담당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잖아요. 치유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을까요? 왜 위로하셨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서 환난을 당한 자를 능히 위로하셔야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왜? 그런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위로하라고 그 위로 주신 거예요. 이게 금년 우리 표 말씀 아니에요? 사순절.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는 이시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 위로한 것, 하나님 우리 치유한 것, 하나님 지금도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유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첫 주에는 우리가 상처의 치유를 위해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 주에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치유자가 아니라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의 몸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라, 깨어있으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전에 여러분이 회개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싫은 사람, 또한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들을 위해 여러분 중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 속에 있는 그 상처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542-4644번 진해 침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새 이름 형아미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창원세강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은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창원극동방송의 30년을 돌아봤을 때 감사했던 일들이 있으실까요?
1: 첫째 좀 감사한 거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방송도 없고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와서 또 정말 구원받고 또 중직자로 섬기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꽤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곳곳에서 이제 극동방송을 통해서 정말 이것은 복음방송이라는 것 때문에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는 집사람이 여기에서 와 있던 자원봉사든 어쨌든 섬기면서 굉장히 좀 여러모로 행복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또 뭐 나이도 있고 하지만은 할 수 없어서 그렇기는 해도 또 감사한 일이고 또 무엇보다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내가 처음 와서 지금 이제 22년째인데 처음 왔을 때 교회 리모델링을 했을 때 정말 방송국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기간 동안에 여기에서 모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갚아야 될 빚이 방송국에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기억입니다.
2: 앞으로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1: 제가 볼 때는 큰 축 가운데 하나는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한테 극동방송이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큰 역할들을 했었는데 그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지만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의 북한을 향한 관심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본질을 계속 갖고 가면은 좋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극동방송은 특별히

0: 특별히 자원극동 방송은 처음에 우리는 이제 이 세대지만은 우리 앞에 전 세대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이 커버했던 영역이 부산도 또 경상남도 전체도 뭐 이렇게 커버를 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지금은 이제 부산에도 생기고 또 진주에도 또 생기고 또 다른 방송국들이 또 역할들을 이쪽으로도 옮겨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러나 우리 전국동 방송국을 사랑하는 많은 전파 선교사들이 있고 또 교회들과 목사님들 또 많은 평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들만 잘하면은 힘을 다해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와 하나 되고 성도와 하나 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1: 이곳 경남 땅의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특별히 뭐 중보기도를 한다든지 마마기도회를 한다든지 너무너무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방송국을 섬겨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에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전파 선교사로 많이들 수고하고 계신데 더 많은 사랑을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원극동 방송국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송국 화이팅!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희의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크룩스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로 출발합니다.

0: 은혜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크룩스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등산화 선물 오늘 금요일 성경 퀴즈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충전 오늘 충전 빠지지 않고 보내주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삼 스틱 요거 좀 참여율이 저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 스틱까지 모두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 번 더 드립니다. 오늘 데일리 미션 성경 퀴즈 일부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문제 한 번 더 드립니다. 이 직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미움을 샀던 직업입니다. 로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뒀던 그런 직업인데 같은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돈을 걷어서 자기 주머니에 쏙쏙 집어넣으면서 정말 많은 미움을 샀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삭개오가 이 직업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과연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정답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은혜 충전 초대석 만나봅니다. 은혜 충전 초대석 오늘은 특별한 초대 손님과 함께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바로 다음 세대라고 하죠. 특히 영남권의 복음화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다음 세대의 붕괴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평생을 어린이 부흥과 다음 세대 교육에 헌신해 오신 박연훈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영남권 복음화의 현실과 또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이 파이팅 넘치는 인사가 너무 좋네요.
1: 스튜디오에 직접 왔습니다. 네.
0: 이렇게 스튜디오에 직접 찾아와 주신 박연훈 목사님. 네. 우리 먼저 창원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와 함께 또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1: 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창원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공기도 맑고 또 스튜디오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의 실제적인 대안과 또 문제점들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서 은혜 충전 초대석인 만큼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 목사님이 어린이 사역을 계속 하셔서 그런지 이 어린아이

0: 와 같은 그 순수함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1: 아 그런가요?
0: 네, 기분이 네. 너무 좋아집니다.
1: 아 그래요. 애청자 여러분도 좋아질 겁니다.
0: 예, 그럼요. 네. 아,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사님께서는 오랫동안 우리 어린이 사역 현장에 계셨는데요.
1: 네.
0: 요즘 대한민국

0: 아, 왜 이렇게 다음 세대가 어렵지? 교학교 어린이들이 예전같이 모이질 않아.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더 어려운 것 같아. 이런 피부의 느낌을 가질 텐데요.
1: 그렇죠.
0: 진정한 문제는 어린이 이 교회의 허리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린이 세대의 그 붕괴 속도가 기성세대보다 훨씬 가파르다는 거죠.
1: 예.
0: 직접적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출생률 감소가 약 50km의 속도로 스피드로 달린다면 어린이 교학교 어린이 부서의 감소 속도는 100km, 200km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1: 예.
0: 네, 저희 캠프만 해도 팬데믹 이전에는 기준이 1,000명이었거든요.
1: 예.
0: 제일 많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적은 평창 둔내에 있는 체육관에 2,503명이에요. 불과 2007년도 평양 100주년 기념 성회였었어요.
1: 예.
0: 네, 저희 어린이 캠프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였는데 요즘에는 캠프에 모이는 인원조차 급속도로 줄었고요. 아예 저희가 전략 자체를 그렇다면 소수 정례의 교육 집중도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500명의 국한을 두는 시점까지 되었어요.
1: 네.
0: 예, 그래서 오늘 이 은혜충만 초대석을 통해서 또 목사님도 계실 거고 선생님도 계실 거고 장로님 직분자 모든 성도들께서 아 이제 어떻게 다음 세대에 올 여름 교육의 황금 타임이 여름 아닙니까?
1: 예.
0: 여름 성경학교를 할지 또 아이들이 얼마 없으니까 그냥 잠깐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끝낼지 이러실 텐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네, 말씀하셨듯이 캠프 또 뭐 수련회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뭐 이 연합 캠프들도 많이 있고 아이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0: 네.
1: 그리고 교회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 이번 여름 수련회는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들을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0: 네.
1: 저도 교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계속 생겨났고 똑같이 하자니 아이들이 흥미를 잃을 것 같고
0: 네.
1: 뭔가 색다른 걸 하자니 뭐 이 갖춰져 있는 것들도 부족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0: 그렇죠.
1: 그런 네. 고민들이 오늘 이 시간 조금이나마 좀 실마리를 찾고 해결책을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물론입니다.
1: 네. 아, 그리고 목사님이 보시기에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0: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생태계 정서의 변화입니다. 1970년대일 경우에는 부모님들, 불신자 부모님들도 교회의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었어요.
1: 맞아요.
0: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생태계가 무너져서 지금은 잘 다니고 있는 아이도 나가지 마!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송도에 위치한 주 예수 교회에서 다음 세대 코칭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1월부터 섬기고 있어요.
1: 예.
0: 네, 30여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불신자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이 생태계의 변화 아무래도 모든 환경과 분위기가 교회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너무 좋은데 팬데믹 이후에 그런 아주 불편한 분위기가 형성됐으니까
1: 예.
0: 이것조차도 그렇다고 해야 로마 시대의 그 300년 박해 시대 때보다는 100배 나으니까
1: 훨씬 낫죠.
0: 네, 100배 나으니까 힘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초청하고 그들을 목양해야 되나 이 부분에 오히려 힘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
0: 네.
1: 조금 번외 질문이긴 합니다만
0: 네.
1: 이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것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너무 좋은데 믿음이 그 들어가기까지 발걸음을 첫 발걸음을 떼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좀 해야 될까? 그래서 아 정말 이 아들을 재밌게만 해야

0: 될까? 아니면 이 아이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믿음을 선포해야 될까? 이두 가지 사이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나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네. 정말 우리 PD님께서 교학교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그런 실제적인 질문이 나오는데요.
0: 맞아요. 네. 네,
1: 아이들의 흥미를 따르는 또 저 선물을 바라는 그 이 마음 그걸 100으로 우리가 또 맞이해 준다면
0: 네.
1: 복음으로 이 아이가 예수님을 느껴서 교회 안에는 이미 예배를 통하여 아이가 은하게 이 심령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컨텐츠가 이미 아예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인트로에서 찬양하는 시간이나
0: 예, 예.
1: 이 찬양도 방향만 바꾼다면 찬양하면서 그냥 즐겁게 흥미 위주의 노래의 율동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지만 방향만 바꾼다면 이 아이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듯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0: 예.
1: 자, 이 첫 번째 단추 아 우리는 노래 율동보다 찬양으로 그러니까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리시이다 이랬기 때문에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아이가 만나게 한다. 요것 그다음에 설교. 설교가 누구의 뭐 어떤 그 스토리 예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아이의 영혼이 터치가 된다면 이 아이가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0: 네, 그렇죠.
1: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이기 때문이고 그것을 이미 유태인들 0.2%밖에 안 되는 유태인들이 세상을 지휘하는 이 이유는 3살 때부터 창출 내민신 창세기 주로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달달 외워서 아예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네. 하는 이런 산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송도주 예수교회 다음 세대 코칭 목사로 가서 성도들과 전체 만나는 금요철화 시간을 가지면서 제안한 게 이거예요. 예전에는 선생님과 교육 목회자 이런 분들만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발을 동동 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교인이 다음 세대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0: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1: 네. 우리 아이들은 금요철야에도 오고 수예배도 오는데 이 아이들의 금요철야에 엄마가 아이가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해요.
0: 아.
1: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0: 예, 예, 예.
1: 선생님, 엄마는 이미 기도가 끝났는데 아이는 강단에서 줄줄줄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0: 진짜 대단합니다.
1: 이게 6개월 만에 변화예요.
0: 네.
1: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제는 방향 자체가 선생님만 뛰는 것이 아니라 전교인이 뛴다.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 훈련. 네, 어린이 부흥 강사를 초청해서 집회를 한다거나 여름 성경학교에 저녁 타임은 부흥회를 한다거나
0: 네.
1: 또 저희처럼 이렇게 전문적인 캠프에 위탁한다거나 해서 아이들이 사춘기 전에 영적 터치가 되게 번 어게인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한국 교회가 숫자보다는 이제는 질적 싸움이다.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보세요. 그동안 수백 명 모였을 때 수백 명 모이면 뭐예요? 6학년 졸업했는데도 기도 하나 못해. 구원의 확신 흔들려.
0: 네.
1: 찬양 하나 외우는 것 없어. 성경 요절 외우는 거 없어. 이게 우리의 문제였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렇죠. 이제는 아주 단도리를 하고 말씀 암송도 철저히 찬양도 철저히 말씀도 정말 뜨겁게 준비해서 아이들과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지 않겠습니까?
0: 그럼요.
1: 선생님
0: 아멘.
1: 너무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우리 청취자분들이 목사님의 이 표정을 못 보는 게 참 아쉬운데 목사님 정말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1: 아 유튜브 방송으로. 네 감사합니다.
0: 아,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니까
1: 네.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70년대, 80년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져놓으셨던 초석 위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데
1: 네.
0: 우리가 정말 그 본질을 잠시 잊고 우리가 뭐 어떤 다른 것들의 세상 것들의 즐거움에 이렇게 잠시 흐려졌던 본질을 다시 찾아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1: 네, 그럼요.
0: 우리의
1: 네.
0: 기본에는 어쨌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있잖아요.
1: 네네.
0: 아이들에게도 그 본질이 올바르게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생각

0: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자, 오늘 은혜 충전 초대에서 박연원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네.
0: 찬양 듣는 동안 오늘 주제에 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게리 키즈가 찬양합니다.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주 예수 이름 높이워 띄워드립니다.

0: The Gary Kids의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연원 목사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올 여름에도 어린이 캠프가 예정이 돼 있는데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어린이 캠프 사역의 핵심 철학이 혹시 있으실까요?
1: 네, 아주 포인트 질문인데요. 아, 1차적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장 4절까지 마가다락방의 재현. 이것이 한국교회의 아동부를 살리는 핵심이다. 그 이유는 제가 모태신앙인데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사경회에서 극적으로 마지막 날 금요일 밤에 성령 체험을 했어요. 네. 만약 그 전에 제가 혹시 사망했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죠.
0: 그렇죠. 예.
1: 모태신앙인데도. 네네. 그것이 기인이 되어 아 내가 이제 목사가 된다면 나는 이 사실을 재현할 거야. 그에 대한 강력한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에게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1907년도에 평양대공의 역사 때문에 세계 기독교의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대붕을 대한민국이 이루었는데 네. 그 배경은 사실 1903년 원산의 사경회 그 사경회에 참석했던 캐나다 선교사

0: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성령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은혜 캠프의 배경과 목회 철학은 바로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 만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세 가지 목적을 강점을 오래 가지고 운영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수정예예요. 교육의 질을 더 높이겠다는 거죠. 네. 500명. 그리고 저는 중고등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고등부 집회도 한두 차례 했지만 네. 이미 고등부 청소년 집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린이 캠프에 시간을 분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8차례를 서울서부터 이제 내려오는데 아 어린이에 집중하자 해서 어린이 캠프만 단독 운영한다는 게 저희 캠프의 강점입니다. 예. 세 번째는 안전. 어린이는 특히 안전이거든요.
1: 그렇죠.
0: 둘째 날 점심을 먹고 재미있고 신나는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물놀이와 워터파크가 있지만 그래도 안전과 짧은 동선을 준비하기 위하여 최고급 리조트 시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 시설료가 좀 들어도 아이들이 객실에서 편안히 기도도 하고 또 야식도 먹고 선생님과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안전과 짧은 동선의 리조트 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저희 올해 캠프의 세 가지 강점입니다.
1: 네, 정말 캠프를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 게 느껴지는 목사님의 답변이었고
0: 네.
1: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가의 그 다락방 성령 강림 체험을 했던 그 시간 그리고 1903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0: 네.
1: 그 원산에서 있었던 그 성령 체험 그 성령 체험이 이번 여름 모이는 아이들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0: 맞습니다.
1: 생각이
0: 네.
1: 듭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 사역을 이어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0: 네.
1: 그 중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0: 네. 2007년도인데요. 평양 100주년이잖아요.
1: 네네.
0: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어린이 사역자로서 제가 하나님 어떤 일을 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작은 교회에서 너를 초대하기가 쉽지 않으니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자비량을 한번 순회해라.
1: 와. 순종하기 힘든 이 말씀이네요 사실은. 자비량으로 순회하기가 네.
0: 그래서 1월 달은 제 고향이 강원도니까 1월은 강원도
1: 예.
0: 2월은 충청도 해가지고 제주도까지 12월까지 네. 1년을 순회했어요. 야 지금 보면 그때 차를 운전해줬던 김신구라고 하는 전도사님 계셔요.
1: 네.
0: 지금은 음양 회사 대표이신데 그분이 왜 잘 되나 했더니 그때 그런 헌신이 있으시고
1: 네. 네.
0: 그분이 옆에서 음향까지 다 세팅해 주고 아. 네. 운전을 직접 해줬어요.
1: 예.
0: 그 바쁜 분이. 그래서 제가 전국을 순회할 수 있었는데 이 가까운 영남 지역이잖아요. 제가 울산 방어진 제일교회를 갔는데
1: 네.
0: 아이들이 500여 명 모였어요. 보통 마루바닥에 앉잖아요.
1: 그쵸. 네.
0: 앉아서 집회를 열심히 하고 나오는데 이 아이가 제 눈앞에 엄지척을 내미는 거예요. 남자아이인데
1: 예.
0: 남자아이가 엄청 감격스러운 눈이 빨개가지고 그 유명한 엄지척을 내주는 거예요. 잊을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캠프 내용을 보면 개회 때 보면 소위 애들이 소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생짜라고 할까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믿음은 전혀 없는 것 같은
1: 그냥 온 아이들처럼
0: 놀러 왔는데 이게 뭐지? 막 이런 분위기 아이들을
1: 맞아요.
0: 그랬었는데 첫째 날 저녁부터 확 달라져요. 애들이 스스로 기도하게 되고
1: 그렇죠.
0: 어떤 애들은 눈물을 쏟고 뭐 그 영상들은 뭐 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이미 다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 이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신 거다. 나는 도구만 된 거다.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물론 둘째 날은 더 깊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아이들 항상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가기 전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저 이래서 못 가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1: 저래서 못 가요, 막 네, 이러다가
0: 네.
1: 막상 수련회를 가 이제 네.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학생들은
0: 네.
1: 저는 그러면 첫날만 하고 나올게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네.
0: 조건을 거네.

0: 그러면 네. 이제 데리고 가면 네. 너무 좋으니까 연애받고 저것까지 있겠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네. 많고 그래서 그 캠프에 있는 그 시간들이 참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예. 아, 특별히 올 여름 진행되는 어린이 캠프에 대해서도 목사님 자유롭게 한번 소개해 주시고 네.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네. 이 영남 지역의 특징은 서울에서 고급지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강사진이 그대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0: 아, 네.
1: 네, 두 차례인데요. 7월 27일에서 월요일입니다. 29일 요 기간이 가장 핫한 기간이고 방학하자마자 맞아 바로 이어진 월화수인데요. 경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명품 리조트 최적의 고급 리조트에서 이 숙박시설과 짧은 동선으로 완벽한 안전을 확보했고요. 둘째 날 오후에는 최고의 워터파크인 캘리포니아 비치 경주 올드에 있습니다. 한 10분 거리에 있는데 여기에서 신나는 물놀이 그래서 제 방침은 놀 땐 놀고 은혜 받을 땐 은혜 받고
0: 최고입니다. 네,
1: 그렇습니다.
0: 예.
1: 워터파크 갔다 와서 30분 낮잠 자야 돼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1: 네, 그래야 둘째 날.
0: 아, 목사님 확실하시네요.
1: 그래야 둘째 날 은혜를 깊게 받아요. 그래서 7월 27일에서 29일 2박 3일입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일정은 8월 3일에서 8월 5일 그 다음 주 월화수예요. 여기는 양산 감림산 기도원인데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기도원이라고 예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다 하셨고요.
0: 네.
1: 무엇보다 무려 60여 년간의 눈물의 기도가 쌓인 강력한 영적 전쟁터예요. 영성의 고향이죠.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기도의 요람에서 아이들이 영적 깊이를 체험하게 되고요. 둘째 날 오후에는 기도원 내에 정말 멋진 수영장이 있어요.
0: 예.
1: 저학년용과 고학년용으로 이렇게 배려해서 만든 풀장에서 자유로운 복장으로 선생님과 함께 마음껏 물놀이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0: 아, 7월 27일 월요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는 경주에서 진행이 되고
1: 네.
0: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는 양산에서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목사님 간단하게 알려주시죠.
1: 네네. 아, 요즘은 모두 이제 검색을 하니까요. 어린이 은혜 캠프라고 직접 검색하셔도 되고요. 요즘은 이제 문장을 줄여서 어캠 이렇게 하잖아요.
0: 예.
1: 소녀시대 하면 소시 이러는 것처럼 네 어캠 이렇게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와 전화번호 연락처들을 만나실 수가 있고 카톡에서도 어린이 은혜 캠프를 검색하시면 카톡 채널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린이 은혜 캠프라고
1: 네.
0: 검색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끝으로 우리 창원 극동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1: 네, 먼저 선생님들에게 정말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네.
1: 아무리 어려워도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존속되고 부흥을 꿈꿀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0: 맞습니다.
1: 네, 뭐 이런저런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교사 놓으면 안 됩니다.
0: 안 됩니다.
1: 네, 올 여름에 더욱 강력하게 주님께 매달리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 애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아 그렇구나 이제는 한 부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맞아 저 목사님이 평생 외길을 가니까 절약한 부분을 시대적으로 지적해 주셨어. 맞아 이제는 전교인이야. 우리 다음 세대 이제 갑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에 올인합니다. 전교인이 매달려서 달려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꿈인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멘. 아, 어린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힘써야 한다는 말이 있죠.
1: 네.
0: 마찬가지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선 말씀하셨듯이 온 교회가 힘써 기도하고 헌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그날까지 우리 창원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충전 초대석 박연훈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3: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내가 좋아하는 어묵

0: 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2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1: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현재 시각 6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서 은혜충전 초대석에 이어 어린이잔치 관련 내용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시온중앙교회에서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잔치가 진행이 되는데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데려가셔서 좋은 추억, 행복한 기억들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1시 30분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 정답도 발표를 해드려야겠죠. 자,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뒀던, 미움을 많이 샀던 직업, 삭개오가 가졌던 직업이기도 한 이 직업을 맞추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 어이입니다. 예, 아이로 보내신 분들 안 돼요. 예, 세리 아니고요. 어이로. 세리. 오늘의 정답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마태 역시도 이 직업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그런 직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정답 세리 맞히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은혜충전 라이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특별한 미션을 다음 주부터 진행해볼까 합니다. 저에게 여러분께 기프티콘을 자유롭게, 그렇다고 막 마구마구 드릴 순 없지만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한이 생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이 은혜충전 라이브 1부와 2부에 각각 가장 먼저 출석 인사나 뭐 문자, 댓글 남기시는 분께 기프티콘을 매일매일 드려볼까 합니다. 은혜충전 라이브 1부와 2부에 각각 가장 먼저 출석 뭐 인사, 출석 단어, 뭐 문자,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미션은 일단 다음 주 일주일 동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처음 문자나 댓글 보내시는 분들, 새싹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꼭 처음 보내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분들께도 제가 한번 선물을 리스트에, 선물 리스트에 한번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거 다 이거 전산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내시는 분들 꼭 말씀해 주시면 선물을 함께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피아워십의 내가 예수 믿고서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충전 라이브 김경민이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새빛교회 조신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예수님 당시 세리는 로마를 대신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세리는 로마로부터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사고 정해진 액수 이상으로 거두어서 자기 재산을 증식시켰습니다. 이런 세리를 유대인들은 민족의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세리는 회당 출입을 할 수 없었고 유대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버는 데는 이만한 직업도 없었습니다. 마태의 책상에도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은화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화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마태의 외로움도 그만큼 쌓여갔습니다. 돈은 많은데 같은 세리들 외에는 밥 한 끼를 나눌 친구가 없었습니다. 마태도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태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하셨을 때 마태는 예수님, 저도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큰 잔치를 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것이

0: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잔치를 지켜보며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사는 아픈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의사는 아픈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의사는 사람의 고통을 치료하고 상처를 쌓아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셔서 우리의 고통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상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자비가 없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새빛교회 조신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장원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센터. 영혼의 센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삶이 꽃빛으로 물들 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감을 느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살아가면서 언제 제일 평안함을 느낄까? 그건 보통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내 자신이 그런 걸 얻었을 때 원하는 게 그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졌을 때 만족감을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아직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저는 미스 코리아처럼 정말 예쁘고 날씬한 그런 아내하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못 봤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 나는 정말 로또에 좀 당첨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내 평생 돈을 마음대로 못 써봤는데 돈을 펑펑펑펑 좀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무 걱정이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게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참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인생의 또 한 본능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전부 다 가졌다. 하고 싶은 거 모든 걸 다 하고 산다. 그렇다면 만족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증을. 그리고 늘 갈등하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를 갈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고 뭐 평생 그렇게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만족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마치 사막에서 보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지는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은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끊임없는 평생 갈증과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목마름과 갈등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처드 이스톨턴이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아무리 소득이 늘어나도 일정 수준이 되면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느 정도 수준이 딱 되면은 그 이상 뭐 올라가도 더 행복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이스톨린의 역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0년 동안 724명의 삶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역사상 위대한 심리학 연구가 여기서 이제 결론을 딱 내립니다. 우리를 가장 건강하고 만족감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분한 명예가 아니라 바로 좋은 관계였다 하는 것입니다. 분한 명예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수많은 과학과 심리학과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통장의 잔고가 자꾸 늘어난다고 해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게 차지하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그런 만족과 그런 걸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완전하게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달았을 때 비로소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아름답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와 아름답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은 내 감정, 내 생각만 가지고 주장한다고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관계, 아름답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감정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한 번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서로를 향한 헌신과 그리고 교제 속에서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다듬어져 가는 것이 이렇게 수많은 생각과 그리고 또 기다림 속에서 그래서 이제 피어나는 가장 눈부신 열매가 무엇이냐면 사랑이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이 아가서, 벌써 솔로몬의 아가서가 기록된 지가 벌써 3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년이 지난 이 사랑의 노래가 지금도 최고의 노래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가서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샤론의 수순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이제 술람미가,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샤론의 수순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이게 아 백합하여 샤론의 수순하여 하니까 우아하게 들려오지만은 원래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그러니까 이 샤론 평야에 보면은 이런 모를 들꽃들이 봄이 되면 쫙 피는데 그 꽃들을 밟으면서 이런 모를 꽃들을 밟으면서 사람이 지나가고 양떼들이 지나가고 소떼들이 지나가는 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들판에 흔히 피는 야생꽃이에요. 제일 못생긴 호박꽃 중에 호박꽃이에요. 허리가 꼬부라진 할미꽃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이 원래. 그러니까 슈라미 여인 포도원지기 아니겠습니까? 포도원지기 소녀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 볼품없는 여인입니다. 난 가진 것이 없고 볼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신랑이 펄쩍 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서 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응? 다른 꽃들을 전부 당신을 찌르고 괴롭히는 가시나무 잡목에 불과해요. 오직 당신만이 향기롭고 눈부신 백합화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신랑의 사랑에 이 압도를 당하면서 이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가서 2장 3절 또 읽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바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습니다. 내 사랑은 사과나풀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전부 말라 비틀어진 풀이파리 뿐인데 당신은 이스라엘 떼약볕을 가려주고 단물을 주는 사과나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한여름에도 당도 최고의 꿀수박 한 통이에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바로 이런 최고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술람미 여인하고 사랑에 빠져서 상사병이 날 정도로 기쁨과 황홀감에 빠져있는 이 역사적인 순간이 그러면은 언제였던가 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다시 구속사를 통해서 한번 또 열어보겠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토록 완벽한 사랑의 미래를 나눌 수 있었던 제가 언제였는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 모습을 드러낼 때쯤이었어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꼭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궤를 잘 모시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안 되고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짓자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그때 전쟁의 신이었어요.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보면 다 그렇죠.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전쟁의 신이다. 그래서 다윗을 항상 붙들어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피를 많이 흘렸는데, 그런데 이제 왜 못 짓게 하셨느냐. 성전을 짓는다고 온 생각과 그리고 마음과 백성들의 힘이 성전 쪽으로 몰리게 될 때 이들이 공격을 해올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때를 보고 들어올 것이라 그 말, 쳐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죽도 밥도 안 된대. 성전도 못 짓고 전쟁한다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솔로몬 때에 가서 하게 하신 것이에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비쳤는가? 전쟁에 능하신 거룩하신 신인, 거룩하신 용사,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다 비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부터는 솔로몬의 이름이 평강이듯이 평강의 신, 평강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은 끝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짓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영적인 봄이 이때 이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가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덜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성전이 점점 완공되어가는 지성소에 솔로몬이 들어갔을 때 그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절대적인 황홀한 기쁨을 이 솔로몬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상의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두 팔로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두 팔로 착 안아주시는 그런 영적인 느낌을 솔로몬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찾아오는 평안이겠죠. 그래서 잠잠히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사랑이라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세미하고 압도적인 사랑과 역동적인 사랑, 이것을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오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장으로 두려워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우리는 인생에 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산들을 넘고 넘고 넘어 평생 산을 넘다가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겠죠. 고난의 산이 있을 것이고 질병의 산도 있을 것이고

있을 것이고 죄로 인한 산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산들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제일 큰 산은 탐욕의 산, 욕망의 산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산들을 첩첩산들을 단순

하게 너절대에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산을 뛰어넘어서 질주하듯이 다가와 내 사랑아 하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감미로운 주님의 사랑이 나를 찾아오는 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들 맞들 마치 호흡하는 소리와 같이 세미하고 예민하게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던 내 숨소리, 거친 숨소리와 마음을 다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내 귀는 딴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하나님 듣는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간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딴 곳에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 속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들어야지 순종이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마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때 그 신비로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을 때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이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마당 한구석에 조그마한 하단에 봉순화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6월 말부터 하단에 봉순화가, 붉은 봉순화가 예쁘게 피어납니다. 예전에 봉순화가 주로 뭐 어디에 서였습니까? 네일 아트에 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가 딸이나 자매에게 손톱을 빨갛게 봉순화 물 들이기 위해서 찧어가지고 손톱 위에 올려가지고 천으로 돌돌돌 말아가 사고 하룻밤만 지나면은 풀어보면은 손톱이 모두 다 봉순화 빛으로 쫙 물들어 있는 봉순화 네일 아트. 사랑하는 여러분, 옛말에 금묵자흑 건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물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물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진짜로 바뀌는 것은 뭐 스스로 자기 의지로 막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모두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겉모습 위에다가 종교라는 탈을 씌운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닮는다고 하지요? 부부. 그러니까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뭡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와 가장 가까이 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온전히 속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새가족들을 섬기고 삶을 나누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주님의 모든 것들을 형상을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일지인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그토록 위대하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뼛속까지 새까만 오골계와 같은 죄인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재성이 충만합니다. 이기심이 충만합니다. 언제나 욕망과 탐심 속에서 갈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속에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늪 속에서 우리 주님이 팔을 뻗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건져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왜 어떻게 나를 건져내셨습니까? 주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 고독을 내 슬픔을 내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딸아, 아들아, 사랑하는 신부야, 내가 다 담당했다.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다. 네 고난을, 네 고민을, 네 염려를, 네 죄악을, 네 질고를 내가 다 담당했다.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라는 차가운 겨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겨울을 통과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감각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자들이었고 피곤해서 그냥 나가떨어져 자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속에서 같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자, 그런 말씀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다 지갈 길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자, 이거는, 이 길은 고난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 그 십자가 지기 싫어서 떠나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시고 내 고난과 역경과 제약을 다 담당하시고 지금 내 사랑아 함께 일어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다 담당했다. 너의 연약함도 내가 다 담당했다. 네의 부족함도 내가 다 담당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능한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이나 양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지살길로 가버렸던 연약한 제자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도 같이 그렇게 처형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떨었던 인물들 아닙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랐을 것이니라.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다 사라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아가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이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너를 정죄하던 고통스러운 심판은 다 끝났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네 영혼의 춥고 시린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다 거쳤다. 사단의 머리는 이미 박살났다. 이제 너 인생의 생명의 꽃이 피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가 왔구나. 그러니 나에게로 오너라. 나의 생명과 능력을 마음껏 누려야 한다. 더 이상 각오의 상처와 두려움 속에 웅크리고 있지 마라.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오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0: 거쳤다 하는 것은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나긴 영적인 정쟁과 방황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고독의 비 이제 끝났다, 슬픔의 비 이제 끝났다, 고통의 비 이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은혜의 성전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던 주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제약을 다 담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사전에 제자들을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깨우시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인생은 같이 함께 갈 수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가서 2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이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나누어 주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날이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란 말입니다. 가지 끝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신랑 되시는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아, 나와 의협본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생각대로, 그냥 내 관념대로 살아갔을 때는 먼지만 수북히 쌓이는 집구석처럼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진정으로 살아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듣는 마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들어오는 그 마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돌려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들려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의협본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는 찬란한 6월의 꽃향기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상을 밝히는 빛인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는 것, 십자가의 승리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의 빛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꽃빛으로 물들어서 아름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꽃빛으로 물들어가는 복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쏠며드는 이것이 진정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믿음에 아멘 하십시오. 말 안 해도 알겠지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물들어가는 것이에요. 나의 사랑아, 나의 의협본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감사로 날마다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걸으며 나의 사랑, 나의 의협본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더 복된 영광스러운 신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507-8844번 부산 풍성한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외화머리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2: 안녕하세요.
1: 네, 최근 변화하는 북한 해외 노동시장과 관련한 보고서가 또 한 달 전쯤에 나왔더라고요.
2: 네, 통일연구원의 정은희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북한 경제 박사님이고 중국에도 좀 수차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직접 북한을 목도를 하면서 북한을 이제 실제적인 모습을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중국과 러시아 사이 변화하는 북한 노동시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 수요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서 네.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의 임금과 조건까지 좀 달라지고 있다.

0: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중국이 북한 노동자를 이런 낮은 임금으로 비교적 쉽게 쓸 수 있었는데
1: 네.
0: 지금은 예전처럼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중국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 노동자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의 일종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1: 와, 이게 경쟁이 붙으면은 그 반대로 경쟁이 붙은 대상의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0: 네. 수요가 올라가면 공급이 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 네.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1: 그럼 얼마나 오른 건가요?
0: 보고서에 따르면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임금은 최근 약 50% 전후로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 50%면 100달러 받던, 예를 들어 100달러 받던 거 150달러 받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월 2,200위안 정도였는데 지금은 3,500위안을 줘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중국 사업가의 증언이 있습니다.
1: 한 달에요?
0: 네.
1: 네.
0: 3,500위안이면 저희 돈으로 한국 돈 하면 70만 원 정도 되네요.
1: 달러로 그런, 하면 한 516달러 정도,
0: 네,
1: 500달러가
0: 그렇습니다.
1: 넘네요.
0: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월급만 오른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1: 네.
0: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일해도 별도 수당을 잘 요구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야간 수당, 건강 관련 조건, 휴식 조건까지 계약서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 문제가 이제는 단순히 싼 노동력 문제만은 아니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이게 저희의 외화벌이의 진실 가운데 여러 주제에서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는 국제사회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지만
0: 네.
1: 참 중국과 러시아가 경쟁에 붙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뭐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어떤 부분들인가요?
0: 그러니까요. 이게 국제사회 제재가 있고 원래 신규 네. 채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은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내보내야 되는데
1: 네.
0: 이 두 국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건 좀 문제인 것 같긴 하죠. 그래서 가장 큰 배경은 러시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노동력이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렇죠. 군 동원이 됐고
1: 그쵸.
0: 인구가 감소됐고 외국인 노동자 단속 등이 겹치면서
1: 네.
0: 건설, 농업, 제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졌습니다. 당연히 러시아의 눈이 북한 노동자로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러시아가 더 높은 임금과 조건을 제시하면 북한 노동자나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중국보다 러시아를 더 매력적인 파견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도 북한 노동자를 붙잡기 위해서
1: 네.
0: 일 잘하는 북한 노동자를 붙잡기 위해서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자체가 북한 입장에서는 달라진 거죠.
0: 네.
1: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소개해 주세요.
0: 뭐 정면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이렇게 북한 노동자를 두고 약간 역할이 달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뭐 수산이라든지 뭐
1: 네.
0: 의류 뭐 이런 가공, 제조업 분야에서 여성 노동자를 많이 받아들였죠. 임금도 비교적 낮은 편이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뭐 건설, 그런 인프라 분야에서 남성 노동자를 많이 활용했었죠. 뭐 벌목공도 있었고요. 그리고 임금도 중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월에 한 300달러 수준, 러시아는 1000달러 이상이라는 구조를 보고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1: 네.
0: 그런데 최근에는 이 구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여성 노동자, 수산물 가공 노동자, 그리고 제조업, 농업 분야 수요까지 현재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여성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보이는 그런 사례도 속속들이 포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이게 러시아 수요가 그만큼 계속해서 커지면 북한 노동자나 뭐 북한 당 차원에서는 그저 좋은 일이겠어요?
0: 그렇죠. 근데 북한 노동자에게 좋은 일이니까 이런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임금이 오르고 조건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1: 그렇죠.
0: 실제로 일부 노동자들은 중국보다

0: 러시아를 선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아, 중국은 따리버리 수준이고 그러니까 떠리버리 수준이다 이런 얘기겠죠. 러시아는 가장이 벌어오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건장한 남성들이 돈을 벌어오는 수준이다 라는 말까지 나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좋은 변화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1: 네.
0: 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그 돈이 노동자에게 온전히 가는 거냐. 요거는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죠. 해외 파견 노동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통제하고 임금의 상당 부분을 당국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그만큼 당국이 가져가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노동자의 처지가 조금 나아져도 가장 큰 이익은 결국 북한 당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렇게 저희가 뭐 중국과 러시아의 차이, 전과 후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노동자들은 또 생각해보면 그저 북한이 가라는 대로 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0: 네.
1: 저희랑은 뭐 전혀 다른 상황이죠. 저희야 뭐 회사도 결정할 수 있고 부서도 그렇죠. 결정할 수 있고
0: 네.
1: 뭐 국가는 더할 나위 없는데 북한의 노동자들이 파견지를 선택을 할 수는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노동자 파견이라고 해외 노동자 파견이 어떤 거냐면 내가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1: 네.
0: 그냥 일반적으로 북한 그 상부에서 그걸 결정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른바 이제 TO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각 기업소에서 은밀하게 이걸 갈 만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일종의 약간 추천을 받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의 뭐 당성이라든지 사회적 배경, 그 다음에 토대가 얼마나 좋은지, 뭐 친척이라든지 뭐 어떤 사람들이 북한 당국에 뭐 비판적인 행동을 했거나 그러면 네. 당연히 이제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뭐 탈북 가족이다 그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상부에서 결정하는 구조인 거는 확실한 거죠.
1: 네.
0: 당연히 이제 뭐 누가 어디에 내가 어디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갈 수는 없는 구조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국가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권이라든지 이동 숙소 뭐 임금 귀국 여부까지 당국이 관리하는 그런 구조인 건데 다만 그 안에서도 내가 러시아를 가고 싶다 라고 하는 꿈은 꿀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더 나은 조건을 찾으려 하고 그런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북한의 내부에서 일고 있는 시장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는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꿈은 꿀 수 있지만 어쨌든 결정은 북한 당 차원의
0: 네.
1: 상부에게. 단순히 보면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그래도 북한 당과 러시아, 이 사이의 관계는 많은 변화가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러시아의 관계가 현재 강화되고 있잖아요. 뭐
1: 네.
0: 군사적인 뿐만 아니라 요새는 의료가 되게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1: 의료요?
0: 네. 그래서 북한에서 뭐 병원을 건설하는데 러시아의 설비가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러시아에서 약품이
1: 네.
0: 북한에 엄청나게 많이 수출되고 있다. 뭐 1억 달러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수출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노동자 파견도 북러 협력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겉으로는 노동자 임금 상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북한 당국이 더 많은 외화를 확보하는 구조로 만들고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1: 네.
0: 국제 제재가 있어도 노동자 파견이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된다면 북한 정권에는 또 하나의 숨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숨통이지만 또 의료 쪽까지 이렇게 교류가 확장된 거면
0: 네.
1: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도 상당히 높아졌겠어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원래는 약간 중국의
1: 네.
0: 80% 90%의 이제 수입이나 수출 이런 것들을 이제 의존해왔는데 지금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죠. 러시아의 어떤 큰 대국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자면 어떻게 보면은 중국하고도 당당하게 본인의 요구를 할 수 있고
1: 네.
0: 아까 얘기했던 좀 임금 올려달라라고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러시아에 어떻게 보면은 군대를 파견하고
1: 네.
0: 그 무기를 팔아서 얻은 그 북한 당국이 얻은 효과라고 봐야 되나요? 아,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 이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가요?
1: 네, 첫 번째로는 강제노동의 본질인데요. 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강제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고, 감시를 받고, 임금의 상당 부분을 뺏기고,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다면 여전히 심각한 인권 문제입니다. 둘째는 제재회피 문제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뭐 러시아로 이동하거나 뭐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여러 분야로 퍼져나간다면 이게 추적이 더 어려워집니다. 국제사회는 단순히 몇 명이 어디에 있냐, 뭐 이런 걸 넘어서 어떤 기업이 쓰고 있는지, 어떤 돈의 흐름이 있는지, 어떤 물건이 만들어진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임금이 올랐으니 좋은 일이다 라고만 보지 않아야 될것 같아요. 물론 노동자의 처우가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 확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확대로만 끝나는지 구분돼서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동자도 계산하고 비교하고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매우 좁은 틀 안에서만 허용되고, 그 임금 상승이라는 숫자 뒤에 감시나 상납, 통제, 제재 회피, 그리고 정권 자금 문제까지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고 이 문제를 좀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0: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짚어가면서 저희가 어떤 점을 주목하고 또 기도해야 될지요?
1: 네, 앞으로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를 또 얼마나 더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 분야가 건설업에서 노동, 아니, 농업, 제조업, 군수 관련 산업으로까지 넓어지는 거를 봐야 될것 같고요. 특히 북러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방향 상황에서 노동자 파견이 단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 안보 문제와 연결된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이 군대하고 같은 그 규율을 뭐 따진다든지, 이런 식의 강요가 있는지, 억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될것 같은 생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북한 노동자의 변화된 인식입니다. 이들을 단순히 끌려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죠. 제한된 조건에서도 비교하고, 내가 선택하려 하고, 더 나은 벌이를 원한다. 그래서 그 나가 있는 그 노동자들이 그 북한하고 다른 환경에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이라도 그래도 인식하고 알수 있다면,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의 변화인 거잖아요. 그 변화를 어떻게 하면 더 촉진할 수 있는지까지 우리는 좀 고민하고 그런 대안이라든지 방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0: 이렇게 북녘당의 보여주기식의 자유가 아닌, 또 저희도 듣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앤케이 엔드센터 이상윤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동부교회를 섬기는 박종유 목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0: 늘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일의 결과를 미리 다 알고 나서야 시작하려 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발을 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불안이라는 장애물 앞에 멈춰서 계시나요? 오늘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용기 있는 걸음에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8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 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성결교회 담임목사 위임 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덕행을 쌓음으로가 아니라 죄를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일하시고 우리는 의지하고, 그분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고, 그분은 초대하시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하다가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합니다.

그럼 그리고 조수아의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독생자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길밖에 없음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길, 놀라운 은혜의 길로 초대되었음을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신청 찬양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9728번님께서는 저녁 시간 내 삶의 노래로와 함께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귀한 문자 보내주셨고요. 아, 그리고 9459번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지금 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곳곳에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내 삶의 노래로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덕분에 계속해서 풍성한 이 방송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9459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소리엘의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홀리원의 찬송 편곡 담기 원하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습니다. 구원의 길로 초대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금요일 순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762번님께서는 아기가 방금 잠들었고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또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밤 여러분의 것 되시길 축복합니다. 58

79번님께서는 지선 전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저를 또 응원해 주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뭐,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 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제가 부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준비했는데요. 저의 간증이 모두 담긴 찬송가를 하나 고르자면 바로 이 찬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이 여러분의 것 되시길 축복하면서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나 결단하는 찬양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복된 주말 되시고요.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풍성한 찬양으로 다음 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산 전면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조선의 사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일곱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이기풍 목사님인데요. 마포삼열 선교사님을 때리고 장대원 교회당을 부수기도 한 그는 평양에서 유명한 불량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봤습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은 이런 환상을 봤음에도 즉시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수아렌 선교사님에게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라는 큰 소리와 같은 외침을 듣고 마침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후 복음 전도자가 되셨고 이 소문이 평양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이 놀라운 변화에 평양이 부흥되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아침부터 밤까지 전도하는 한국의 사도 바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사도 바울이기까지 수알렌 선교사님의 외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 선교사님처럼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사역에 기꺼이 동참해서 이기풍 목사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분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0편 말씀 함께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예전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찬양 사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쉬르 중창단이라는 팀 사역에 함께 했었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 마지막 사역이 오전에는 가장 큰 한인교회를 방문하고 저녁에는 가장 작은 한인교회에서의 사역이 잡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저녁 사역은 싱가포르로 넘어가는 길에 위치한 작은 교회에서 당일에 요청을 하셔서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찬양을 하러 갔는데 약 10분 정도의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원래는 목사님 가족을 포함해서 6명인 교회인데요. 초청 행사를 한다고 해서 4분이나 더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엔 실망을 좀 했습니다. 저희 중창단 인원이 25분 정도였는데 그보다 훨씬 적은 인원을 보고 찬양하려고 하니까 뭔가 긴장이 풀려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고 찬양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구나, 사람의 인원을, 사람의 명수를 보는 내 눈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선과는 다르구나 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같이 찬양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보면서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찬양을 제대로 못하고 찬양하면서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내 생각은 정말 정말 편협하구나 하고 찬양하기 전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은혜의 시간, 그리고 그 순간들은 언제이셨나요? 그리고 그 순간에 받았던 은혜를 아직 간직하고 계신가요?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입니다.

함께 하신 첫 찬양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찬양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요, 오벳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소리엘의 오 신실하신 주,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 복음성가 찬양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마커스의 그가 오신 이유.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아름드리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히즈윌의 찬양으로 함께 하실게요. 히즈윌의 삶으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미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창세기 시간이 흘러 유다의 아내 곧 수아의 딸이 죽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유다는 아둘람 사람인 친구 히라와 함께 양떼의 털을 깎으러 딤나로 갔다. 다말은 네 시아버지가 양떼의 털을 깎으러 딤나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그녀는 과부의 옷을 입고 너울로 얼굴을 가려 남이 알아보지 못하게 한 다음 딤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유다가 자기를 그와 결혼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녀를 보고는 장녀라고 생각했다. 그는 길가에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오늘 밤 함께 보내자. 유다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가 말했다. 그 값으로 내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유다가 말했다. 내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겠다. 그녀가 말했다. 그것을 보낼 때까지 내게 담보물을 맡기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보물로 원하는 게 뭐냐? 그녀가 대답했다. 어르신이 갖고 있는 줄 달린 도장과 지팡이를 주십시오. 유다는 그것들을 다말에게 건네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너울을 벗고 과부의 옷을 다시 입었다. 유다는 친구인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를 보내며 그 여자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녀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곳 에나임 근처 길가에 앉아있던 장녀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여기에는 장녀가 없답니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서 말했다. 그 여자를 찾을 수

없었네. 그곳 사람들이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고 하더군. 유다가 말했다. 담보물을 가질 테면 가지라지. 우리가 계속 찾아다니면 다들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할 것이네. 나는 이 거래에서 내 도리를 다했네. 내가 새끼 염소를 보냈지만 자네가 그녀를 찾지 못한 것뿐이네. 세 달쯤 지난 뒤에 유다의 귀에 한 소식이 들려왔다. 자네 며느리가 장녀짓을 하고 있네. 게다가 이제는 임신까지 했다는군. 유다가 고함을 질렀다. 그 애를 이곳으로 끌어내어 불태워버려라. 사람들이 다마를 끌어내려고 하자 그녀가 시아버지에게 전갈을 보냈다. 저는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건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 줄 달린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것이 자기 것임을 알아보고 말했다. 그 애가 옳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 애를 내 아들 셀라와 결혼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는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6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8: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리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그분과 사귐이 있고 이미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형편없지만 그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레아 메리의 Nothing But The Blood 들으셨습니다. 보혈을 생각하면 왜 피로 깨끗해지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옮겨지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내가 나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이 들어와 나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혈은 과거를 지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금을, 현재를 분명하게 살게 하는 힘이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어노인팅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리고 십자가, 텐트 메이커스가 부른 예수 나의 치료자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스티븐 컬셰프만의 I Will Be Here, 캐티 트로콜리의 Go Light Your World, 마이클 카드의 Love Crucified a Ros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7841번님께서 김도윤님 유럽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입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소천하셔서 잠시 한국에 머물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 베푸신 놀라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유럽에서도 극동방송은 은혜 많이 받고 있답니다. 극동방송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답니다. 항상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크리스톰린의 Our God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신청해 주신 크리스톰린의 Our God. 해외에서도 극동방송을 앱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저도 해외 나갔을 때 극동방송을 앱으로 듣습니다. 물론 시간차는 좀 시차가 달라서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방송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이분도 아마 극동방송 앱으로 방송을 들으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아직 앱 깔지 않으신 분들은 앱 설치하셔서 들으시면 이래저래 필요할 때, 라디오를 못 들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앱으로 방송 들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강물 같은 주의은혜, 소망의 바다의 난여화로, 김도연의 푸른 초장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스마트폰이 나타난 이후에 사람들은 심심함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공감이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을 때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뉴스나 SNS를 보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최근에 심심했던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머리 또 마음이 심심하지 않은 이 시대에 주님과의 연합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심심해하는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이 세상의 소리와 스마트폰에 반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나고 또 자라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당신의 성전을 풍성히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을 구하고 또 부를 때 우리는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져가는 하루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피아 워십의 음성으로 주의 곁에 있을 때, 그리고 이어서 조수아가 부르는 주 음성 외에는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그때가 정말 좋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더 주님으로 채워져 갈수록 체험되고 또 느껴지고 그리고 와닿더라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주님으로 오늘도 더 깊이 채워지는 그런 마무리 또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또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무엔의 찬양으로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진아의 음성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2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가운데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게

이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므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고픔에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본 바리새인들은 곧바로 예수께 가서 힐난하며 정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전설적인 왕 다윗도 피난 시절에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성전의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하셨습니다. 성전은 죄를 정죄하기 위해 세운 곳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기 위해 세우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가 없는 제사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으로 정죄하려는 데 있지 않았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이 더는 멍에가 아닌 진짜 안식이 되도록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는 안식일보다 그리고 성전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짐과 그 위에 율법과 같은 짐마저 버겁게 감당하는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참된 샬롬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더 깊은 용서를 받고 더 깊은 위로를 받고 더 깊은 긍휼을 입게 하셔서 저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0: 시리밥 창단이 부릅니다. 다 감사드리세.
1: 기뻐하라. 너희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산 시립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린 다 감사드리세였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감사드릴 것밖에 없는, 찬송드릴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어제보다 조금 더 감사로 넘치는 그런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레이스투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곡의 찬양 더 준비했는데요. 게이더 보컬 밴드의 영어 찬양으로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리고 소마 트리오의 연주 찬양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두 찬양 준비했습니다. 두 곡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 가스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주나목의 힘을 내 들려드렸습니다.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은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주일은 예배 찬양들로 함께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국내에 있는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함께 할 겁니다. 저희 방송 또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시죠? 좀 늦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못 듣고 계시다가 오늘 이 늦은 시간 어떤 일들을 하시면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영의 멘트를 또 드렸습니다. 정말 잘 오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찬양들, 또 고백의 찬양들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찬양들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며 한 시간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장예원의 구별 들려드렸습니다.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이 표현은 잘못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는 것처럼 말이 전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격을 얻은 사람들처럼 물론 자격을 얻었죠. 구원의 자격을 얻었고 정말로 원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격도 얻었죠. 그걸 부인하거나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든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죠. 당연히 세상의 중심은 나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전의 유대인들처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마치 나는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별 찬양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기중심의 논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구별이 우리에게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미도 그 여정을 걷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저도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소원하고요. 자, 또 한 곡의 찬양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김강연의 찬양입니다. 폐허 같을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아있으라고요. 견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믿음의 약속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살다 보면,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 같지가 않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하게 응답을 해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잖아요. 아, 저는 제가 그렇거든요. 말씀에, 예를 들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봤을 때, 나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고, 내 상황에서 어떻든지 간에, 다시 회복시킬 주님의 선언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감사하면서도, 지금 내 상황에 꼭 맞는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때가 있어요. 그죠? 마치 나한테 있는 이몇 가지의 사건들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던져주시는? 그런데 그거는 어찌 보면은, 욕심이죠. 욕심이고,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말씀 가운데 이미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그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답은, 나의 원하는 답은 분명히 있지만, 그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그 방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그 다음에 더 기대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리스천의 농장에만 햇빛과 비를 주는 분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하는 기업만 축복하시고 다른 기업은 망하게 하시거나 크리스천만 골라서 병을 고쳐주어 100살까지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축복이 누구에게나 골고루 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일반 은혜요, 창조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만 받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는데, 이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만 믿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리석게 멸망하게 되죠. 당신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찬양은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그리고 이광희 선교사님의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들려드렸습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요. 오늘 마지막 행복한 아침의 마지막 글이 저는 잠깐 이렇게 멈추게 되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당신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우린 구원의 확신이 있죠. 너무 당연하게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죠.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은, 제가 잠깐 멈추게 됐던 거는,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삶으로, 정말 삶으로 내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일치하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사실은 인간의 존재를 넘어서는 너무 당연한

당연하게 넘어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런 기적과 그런 놀라움이 그냥 문자적으로는 믿어지고 알고 있는데 내 삶으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살아내고 있는가?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잠깐 멈칫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도전을 늘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유혹을 하시려는 도전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끌어당기시는 그런 도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에 흔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정말 믿음이 뭘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모든 고민, 질문들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기도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냈을 때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내지는 성장으로 내지는 회복으로 임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짜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송정미의 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희망가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송정미 사모님의 오 대한민국 오늘 특별히 꼭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6월은 무슨 달인지를 아시죠?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여정을 걷고 있는 이 환경. 이 나라, 이 민족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도 실은 내가 존재하고 나라가 존재하고 그 국민이 살아가는 이 국가, 이 나라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은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 안에서 꿀수 있는 꿈들,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기도의 제목들도 아마도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환경과 이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만 복받았다고 감사할 뿐만이 아니고 또 주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현재를 위해서 또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또 우리의 부르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송정미 사모님의 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자, 강중인의 달빛 가수편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문자사연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샵 1069번입니다. 샵 1069,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이용료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 지금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전달을 못 해드려요. 오늘하고 내일 주일 양일간, 토요일 주일 양일간 사연과 신청곡을 모아 모아서 토요일날 일괄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내시는 분은 다음 주 토요일도 오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또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5015님, 6월 13일, 공한시 2초에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또, 또 여러 곡들을 좀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좋으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청곡 있습니다. 신청곡은 역시나 위럽의 주님 난 알고 싶어요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쓰시냐면 주님 저는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싶어요. 어떤 문제 풀고 계신가 봐요. 그렇죠?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했는데 주님 이 답은 뭐예요? 이런 기도들. 네. 5015님 감사합니다. 9507님, 안녕하세요. 늘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늘 반갑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잔잔한 찬양 은혜 받고 있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들려주세요. 네, 9507님,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7568님, 또 기도의 제목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본인의 교만함과 또 약함과 그것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셨고,

하셨고요. 정결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셨고요. 또 허리, 아픈 허리, 다리, 어깨 등을 고쳐주시길, 또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잠자는 동안 아프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7568님, 건강하세요. 7274님, 오늘은 아들 생일이네요. 주님을 믿고 닮아가는 아들이 되었음을 기도합니다. 아멘. 7274님, 모르고 적으셨을 수도 있는데, 주님을 믿고 닮아가는 아들이 되었음 기도합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되었음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읽었거든요.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네, 7274님, 아들의 생일을 축하드릴게요. 뭐좀 지나긴 했지만, 원래 생일은 뭐, 한 달간이 생일이잖아요. 네. 8894님, 오프닝에서 치열하게 라는 말씀이 참 와닿네요. 한주 정말 치열하게 저와 싸우며, 죄와 싸우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되는 제가 한심하고 지치고, 그래서 더욱 주님을 붙들어야겠죠. 아, 맞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그런 8894님께 또이 치열한 삶을 싸우고 있는 이 치열함을 가지고 죄와 싸우며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한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건 주님이 부르심이에요. 너 약하지. 아이고, 그래, 너 부족하지. 맞아, 너 부족해. 너 약해. 이렇게 위로하실 때도 있지만, 근데 내가 있어. 그리고 우리를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네. 그러니까 8894님, 힘내십시오. 그리고 저도 힘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더욱 주님을 붙들고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속했음을 선포하며 또 승리하는 또한 주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5312님, 네, 신청곡을 주셨는데 주께서 일하시네 부탁드려요 했는데 주께서 일하시네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주가 일하시네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0778님, 엄마랑 싸웠어요. 어제 가정 예배 안 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엄마랑 싸운 게참 마음이 아프죠. 생각해 보면 엄마랑 또 싸우고 아빠랑도 좀 싸우긴 하지만 그 뒤에는 늘 마음이 안 좋습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라고 또 올려주셨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6282님, 6월 14일 날 올려주셨는데요.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신청 찬양곡 들려주세요. 수고하세요. 샬롬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해놓고 있고요. 6428님, 아이고, 네. 복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3개월 동안 한국에서 처음 하는 백호 캠퍼스 네 번의 밑 작업 선을 그린 후 건조 중 6월 첫날 LA에서 다시 백호 캠퍼스를 사놓고 엊그제 처음 화이트로 밑 작업 후 바라보는 이 시간도 너무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작업 가운데 더 은혜의 영감을 빛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6428님, 저는 미술 잘 모르지만 미술 작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의도로 그렸을까? 어떻게 이런 색감을 쓸수 있을까? 6328님의 고민, 또 기도 제목이 꼭 이뤄주시길 바랍니다. 5015님, 출첵이요. 웬일이세요? 6월 14일 날은 거의 끝날 때, 1시 59분에 올려주셨어요. 어제 기프티드 히스플랜 곡 너무 좋았어요. 두곡다 선곡 한 번씩 들어봤던 곡이거든요.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을 올려주셨습니다. 시간을 보니까요. 제가 오늘 노래 틀어드리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신청곡이 두 곡이 있거든요.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 일하시네 있고요. 사랑의 종소리가 있습니다. 이세 곡을 들려드릴 건데 일단은 사막의 샘이 넘쳐흐르리라 그 다음에 김석균 목사님의

김석균 목사님의 사랑의 종소리였습니다. 두 곡을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클로징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멈췄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행복하게 잘 왔고요. 마지막 찬양으로는 김승희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리고 강중현의 주가 일하시네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를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이제 햇살은 더욱더 눈이 부시고 나뭇잎들은 저마다 가장 짙은 초록을 뽐내는 6월의 세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6월의 나무들을 보면은요, 와,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쏟아지는 뜨거운 햇볕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햇살을 받아서 제 몸을 더 푸르게 키워내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뜨거운 볕 같은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한 것처럼, 네, 우리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 영혼은 어떤 가뭄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청청하게 하시는 주님을 또 찬양하고 높여드리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두려워하지 않나니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생명의 생수를 끊임없이 길어 올리는 까닭입니다. 주님, 내 영혼도 이 유월의 나무처럼 주님의 은혜 보좌 곁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소서. 세상 풍파에 흔들려도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지친 이웃들에게 시원한 말씀의 그늘을 내어주는

청청하고 신실한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창세기 제40장 말씀. 이 일들이 있고 나서 애굽 왕의 술관원과 떡관원이 자기들이 주군인 애굽 왕에게 죄를 지으니 바로가 자기 두 관원장 곧 술관원의 두두머리와 떡관원의 우두머리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에 있는 옥사에 가두었는데 그곳에 요셉도 갇혀 있었다. 친위 대장이 요셉을 그들과 함께 있도록 배정하니 그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 되었을 때 두 사람 모두 곧 옥상에 갇힌 술관원장과 떡관원장 모두 한밤에 각자 꿈을 꾸었는데 각기 의미가 다른 꿈이었다.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들어가 살피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었다. 이에 그가 자기 주인 집에 딸린 옥사에 자기와 함께 갇혀 사는 바로의 그 관원장들에게 어찌하여 오늘 그대들이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은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해 줄 자가 없어 라고 답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무릇 해석을 하나님께 달려 있지 않소. 어서 나에게 이르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술관장이 자기 꿈을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꿈에 내 앞에 한 포도나무가 있었어.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순이 도드니 자라나 꽃을 피우고 마침내 포도송이가 무르익었기에 내가 바로의 잔을 내 손에 들고 그 포도들을 집어 바로의 잔에 넣어서 짜내었고 마침내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려들었어. 그러자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요 사흘 안에 바로가 그대의 머리를 들게 하여 그대를 제자리로 되돌릴 것이니 그대는 그의 술관원으로 있던 이전의 관습대로 바로의 손에 그의 잔을 올려드릴 것이요 그대가 잘 풀리는 때 부디 나를 기억해 주시오. 아무쪼록 내게 은총을 베풀어 내 이야기를 바로에게 아뢰어 나를 이 집에서 빼내 주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들이 땅에서 팔려왔고 여기에서도 지하 감옥에 던져질 만한 잘못을 하나도 저지르지 아니하였소. 떡관장이 그 해석이 좋아 보였으므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꿈에 흰 떡이 담긴 세 바구니를 내 머리에 이고 있었어. 맨 위에 있는 바구니는 바로를 위해 구운 온갖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바구니에서 그 떡을 먹고 있었어. 이에 요셉이 그에게 말하되 그 해석은 이러하오. 세 바구니는 사흘이며 사흘 안에 바구니가 그대의 머리를 들어 올려 나무에 매달 것이니 새들이 그대의 몸에서 그대의 살을 발라 먹을 것이요 라고 대답하였다. 3일째 되는 날은 바로의 생일이었다. 그가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술관장과 떡관장의 머리를 그 신하들 앞에서 들게 하고 술관장을 복지시켜 자기의 신하들이 반열에 두니 그가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려드렸으나 떡관장은 메어 달리는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해 준 대로 하였다. 이때 술관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를 잊었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41장 2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두려워하지 않나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의 생수를 끊임없이 길어올리는 까닭입니다. 주님, 내 영혼도 이 유월의 나무처럼 주님의 은혜 보좌 곁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소서. 세상 풍파에 흔들려도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지친 이웃들에게 시원한 말씀의 그늘을 내어주는 청청하고 신실한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1997년도에 북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입국하게 됐는데요. 한국에는 약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살고 있죠. 제가 북한에서 경험한 그 일들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결코 만몬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태어난 곳은 북한에서도 최북단 지역인 함경북도 해령입니다. 북한 정권의 통제 속에 자아 비판과 또 타인을 이렇게 허상 비판하는 환경 속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일상의 삶, 또 김씨 일가의 우상화와 또 수많은 명목으로 인민의 삶을 쥐어짜는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기 전 저의 어린 시절만 해도 쌀밥에 고깃국은 아니지만 옥수수밥이라도 먹을 수 있었고 그때까지는 가족이 모여 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탈북을 통해서 잃어버린 가족이 생겼고 그리고 저에게는 지금도 20년이 넘도록 생사를 알지 못하는 언니도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1994년은 김일성이 사망한 해입니다. 그런데 그 해는 저에게는 정말 마음 아픈 해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군에서 사망한 해입니다. 부모님이 기절하시고 쓰러지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어서 아들의 죽음을 크게 애도하지도 못했고요. 저희 오빠는 서해에서 물에 빠져 죽었는데 시신을 건지지 못해서 부대 찾아갔을 때

네, 빈흙 무덤만 봤습니다. 그리고 검은 종이에 박힌 전사증이라는 종이 한 장만 갖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북한입니다. 하루 세 끼를 먹어야 이 기초 체력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고난행군이 탁 시작되니까 하루 세 끼는 고사하고 한때도 못 먹는 때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생기별로 인해서 장마당에 꽃제비로 무리져 나오고 행방을 막 나가기 시작하고 1996년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너무 배고파서 훔쳐 먹다가 맞아 죽고 길바닥에서 기차 역전에서 무리수금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한 전 지역에는 전염병이 이어서 돌기 시작합니다. 오늘 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내일도 숨을 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저와 둘째 언니가 이 질병에 걸린 거죠. 북한 전 지역을 이렇게 장티푸스하고 파라티푸스가 막 휩쓸기 시작하는데 저하고 둘째 언니가 걸린 겁니다. 열이 38도에서 42도 사이를 오고 가는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귀에서는 전봇대 소리가 잉 하고 울립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안 들립니다. 그러고 기절하고 그때 쓰러져서 일어 못 나면 죽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달 가까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죽은 거죠. 죽은 나를 받아놨습니다. 근데 이 병은 전염병이다 보니까 한 집에서 사는 아버지, 어머님도 걸리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집은 다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 무리수금은 확정된 거죠. 그런데 그때 저는 너무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모성애의 힘. 저희 어머님은 정신줄을 놓지 못하시더라고요. 왜냐? 생때 같은 내 아들을 마음에 묻었거든요. 시신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이대로 무너지면 내 손으로 남편도 파묻어야 되고 내두 딸도 땅에다 파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정신줄을 놓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휘청휘청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구할 수 있는 한 어디 가서 쌀을 하나라도 구하느라고 헤매고 다니시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 부모님이 결심을 합니다.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새끼들 다 죽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997년도에 두만강을 건네줄 브로커를 찾기 시작합니다. 3개월 동안 혼자서. 그 이유는 우리는 어려서부터 세뇌 교육을 받잖아요. 중국에 간다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들이 조직에 가서 발설하는 순간 우리 엄마는 사형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관리소로 끌려가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주 가족의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브로커를 어머님이 혼자서 3개월 동안 찾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3년에 어머님의 그 수고로 인하여 2003년도에 한국에 오게 됩니다. 자, 2003년도에 한국에 왔으니까 인천공항에 들어왔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야, 살았다. 야, 이제는 북한에 잡혀갈 일이 없어. 살았다. 타국에서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쫓겨다니면서 그 억울함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메뚜기 마냥 여기 뛰고 저기 뛰어다니면서 숨어 사는 인생이지만 이 작은 배를 채울 수 있으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의 가축들도 배불리 먹는 그 쌀밥과 고깃국을 보면서 슬펐습니다. 우리는 무슨 죄를 지어서 고향을 등지고 타국에 나와서 유리방황하면서 이새 가슴을 쥐어잡고 안정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뛰어다닌단 말인가. 북한은 사람이 먹을 식량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중국은 가축들도 쌀밥에 고깃국을 줘도 시큰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참으로 서글프구나.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꼭 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 돈 많이 벌어서 고향에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가서 나는 당신들을 잊은 적이 없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가져왔으니까 같이 먹자, 같이 나눠 쓰자. 그러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늘한 구석이 울적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탈북민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럽니다.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들은 평범한 백성들도 있지만 그들 중에는 지식인도 있었고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살았다.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이 우연인가? 만약에 우연이 아니라고 하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저의 살아온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이 꽂히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두만강 입구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인천공항에서 가졌던 생각입니다. 어떻게 나같이 백도 없는 사람이 왔지? 나 어떻게 살아왔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만강을 떠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달려갈 나의 모든 길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함께 동행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북한을 탈북하던 시기 저희 집에는 두 명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탈북한다는 이 말을 언니한테 어떻게 알릴 겁니까? 언니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행방 다니고 있는데 장사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끌고 탈북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큰언니가 덜컹 집에 온 거예요. 덜컹 집에 왔어요. 이 상황을 언니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는 거예요. 세뇌 교육으로 꽉 찬 우리가 탈북한다고 두만강을 건넌다고 하면 우리 언니가 그 반응이 너무나도 불보듯 뻔했고 언니를 앉혀놓고 집안 형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엄마가 동생들을 보여주면서 봐라 죽게 생겼다. 우리 언니가 행방을 다니면서 북한의 이곳저곳을 많이 보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봤을 거잖아요. 시체를 많이 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동의를 합니다. 어머니 가세요. 아버지 가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9살, 7살 된 아이들을 어머니 데리고 가다가 이 아이들 울기라도 한다고 하면 발각이 되면 다 다시 잡혀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남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세요. 3일 동안 제가 이 집에 있을게요. 그리고 떠나겠습니다. 인지를 자처한 겁니다. 인지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안 된다. 죽어도 그건 안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언니가 아니다고. 한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한쪽이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가라고 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약속 시간이 되니까 떠나게 됩니다. 두만강에 새벽 4시에 도착했는데 제가 그때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느님, 정말 당신이 계십니까?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언니가 당신이 있답니다. 하느님, 정말 당신이 계신다면 우리 가는 길이 빛과 소금이 돼주세요. 우리 지금 가족이 떠나잖아요. 한치 앞도 모르는 이 길을 가는데 살려주세요. 이때 제가 했던 기도는 하느님을 믿어서 한 기도가 아니라 절박한 울림이었던 거죠. 두만강 물에 들어갔는데 물이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그리고 물을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부모님 기가 막히구나. 나를 가마목에서 이렇게 따뜻한 굴뚝목에서 나를 죽게 놔두지.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두만강 물에서 객사하게 만드는 거야. 아 진짜 내 인생이 너무 처량하다. 불쌍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뭘 했다고 했죠? 기도했잖아요. 기도. 그런데 세 발짝 딱 걸어가는데 무릎 밑으로 샥 내려가는 겁니다. 두만강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주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딱 밟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한 주간 세상에서 마주했던 뜨거운 열기와 지친 마음들은 이 새벽 우리 주님이 만드신 푸른 그늘 아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초록빛 위로가 가득한 평안한 토요일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주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출진형 경남30경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구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축복의 요소로 자주 등장합니다. 때에 맞게 한 번만 비가 오면 될 텐데 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두 번이나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땅의 토지를 살펴보면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 성분이 매우 높다고 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시멘트처럼 딱딱해지죠. 농사를 짓기에 앞서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단단해서 씨앗을 뿌릴 수가 없고 먼저 이른 비가 촉촉하게 내려야 땅을 기경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농사가 결실로 이어지려면 늦은 비가 내려야 하죠. 땅은 촉촉해졌지만 씨앗을 키울 양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때 이스라엘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수확을 할 수 없는 매우 척박한 환경이었죠.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결국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완벽한 때에 주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고백과도 같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조금 빠르고 때로는 조금 늦더라도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결국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이 새벽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어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맞은 때 내리실 것이니 이로써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얻을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때로는 조금 빠르고 때로는 조금 늦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가장 완벽한 때 이루시는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사람의 계획보다 항상 앞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완벽한 그림이 있다는 사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새벽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아뢰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에 이어서 찬양사역자 초롬이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쁨 가운데 찬송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수원시립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불치의 병도 기도하고 기적적으로 낫는 것을 봤고요. 죽어가던 사람도 기도를 함으로써 살아나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위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사도 얘기요. 그 위대한 바울사도가 육신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이것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옮겨주세요. 세 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옮겨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1979년 제52대 미스 아메리카 선발 대회가 됐어요. 거기에 1등으로 당선된 사람이 셔럴 프리웨트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 여자의 간증을 나는 텔레비를 통해서 들어봤죠. 그녀는 1968년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가 2인치쯤 짧아졌어. 미인으로서는 치명적이지요.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발육이 정지된 거지요. 그래서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2인치 짧은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그 여자의 뛰어난 용모 아깝다고 혀를 쳤지만 어찌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러다가 그 여자는 교회에 참석해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10월 21일 날 미시시피 수도 잭슨에서 열린 부흥회가 있었어요. 300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 여자도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쏟아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왼쪽 다리가 펴지는 감격을 느꼈다고 그러더라고. 정상이 된 거예요. 마침내 52대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이 돼가지고 텔레비에 나왔어. 그 여자가 제가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기도함으로써 정상이 됐다고 하면서 주님 외에 누가 저를 고쳐주겠습니까? 하면서 찬송을 그 프로그램에서 부르는 것을 봤어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예수를 찬송하는 테레비의 광경을 보면서 과연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복받을 거예요.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에 이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까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노래하는 방송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도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고향을 위한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시편 146편 7편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정의를 집행하시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아멘.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억압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고 배고픈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북한 땅의 모든 불의와 억압이 사라지고 주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굶주리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이들이 해방되며 모든 인권 유린이 중단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북한 주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목마른 이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남과 북 가운데 가득한 오늘을 꿈꾸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신 복음 통일을 앞당겨 주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

그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뜻이 아닌 사람의 계획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모든 순간 우리 주님께 묻고 아뢰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면서요. 주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첫 찬송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베를린 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1: 네.
0: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도 주요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이야기가 오간 바가 있나요?
1: 직접적으로 해외 노동자 문제를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밝힐 수는 없어요.
0: 네.
1: 이게 대북 제재와 연관이 됐거든요.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하지만 북중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요것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경제 무역, 뭐 농업, 건설, 과학 기술, 보건 의료 같은 이 실무 협력 분야가 언급됐는데요.
0: 네.
1: 이걸 이제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제 경제 협력 혹은 이제 민생 협력의 확대처럼 보입니다.

0: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이런 협력이 혹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와 다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네.
0: 북한은 오랫동안 그 노동자를 해외에 보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식을 활용해왔잖아요. 특히 뭐 건설이라든지 벌목공, 뭐 봉제, 식당, 수단 가공 분야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중 경제 협력이 다시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이 실무 협력 분야 중에서 건설이라든지 혹은 인프라 협력이 구체화된다면 북한 노동자들이 뭐 중국이나 혹은 중국 기업이 관여하는 또 다른 지역, 또 다른 나라 네. 그런 현장으로 더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1: 이게 건설 인프라 협력을 강조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0: 네.
1: 이 협력을 하려면 어쨌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 힘이라는 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노동력이랑 네. 직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분야에서 노동자를, 노동력을 파견하겠다라는 그림인 건가요?
0: 그렇죠. 러시아에 원래 벌목공도 많았고 지금 재건사업 중이잖아요. 거기에 북한 노동자가 많이 나가 있는데
1: 네.
0: 중국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고치고 뭐 철도를 보수하고 물류 창고를 짓고 관광시설을 정비하려면 자재와 장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 그러니까
0: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죠.
1: 네.
0: 그 와중에 그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금과 뭐 장비는 부족하지만 국가가 통제하는 이른바 조직화된 네. 이 노동력 이거를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북중 건설 혹은 인프라 협력이 확대되면 북한은 우리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 자재와 장비, 기술을 제공하고요. 북한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중국 쪽에서도 할 수도 있고 혹은 북한 쪽에서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력이 북한 내부에서 쓰일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접경 지역이나 혹은 중국 기업이 맡은 제3국 현장 혹은 러시아 현장
1: 네.
0: 이런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참 이런 협력에 대해서 오갔던 이야기들을 보면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여요.
0: 그게 이제 통제가 가능한 범인이 아니냐 이게 네. 중요한 거겠죠. 러시아에는 이미 러시아의 그 보안기관, 보위기관 여기서 북한 노동자를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도 탈북이나 혹은 이제 이탈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을 AI 기술로 뭐 이렇게 통제를 하거나
1: 네.
0: 이렇게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노동자가 해외에서 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 이게 본인에게 돌아가기보다는 국가 기관으로 회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 노동자 한 명 한 명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움직이는 수입원이라는 네. 인식이 가능한 거죠. 특히 지금처럼 제재와 경제난이 계속되는 상황.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만 따르라. 우리 경제를 내가 살려줄게. 라고 하는 부르짖는 상황에서는 외화 확보가 더욱 중요합니다. 무역을 확대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금융거래도 어떻게 보면 대북제재로서 제약이 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를 해외에 보내서 현금을 벌어들이는 방식. 북한 당국이 다시 유혹을 느낄 수 있는 통로다. 그래서 북중 관계가 당연히 회복되고
1: 네.
0: 접경 지역 경제가 다시 움직이려면 북한은 노동자 파견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이제 실무 의제로 올려놓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이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전 외화벌이의 진실 이전 편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0: 네.
1: 중국 기업 입장에서도 북한 노동자는 중요한 또 인력으로 각광받고 있잖아요.
0: 그렇죠. 일을 잘하고
1: 네.
0: 통제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게 일을 해라 라고 하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노동의 도구로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노동자 문제가 민감하긴 합니다. 유엔 재북제재도 있고 국제사회 시선도

0: 있는 거죠.
1: 네.
0: 그리고 많은 현재 NGO 단체, 뭐 북한 인권 단체들이 이 문제를 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일부 지방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북한 노동자가 활용 가치가 있는 노동력이다 하는 거죠. 임금

0: 전길 투먼. 과거 북한 노동자들이 뭐 봉제, 식품 가공, 수산 가공, 식당 뭐 이런 분야에서 많이 일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접경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려는 지방 정부, 기업 입장에서는 북한 노동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할 수 있죠.
1: 이게 중국까지 그 영역이 중국도 절대 좁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네. 확장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3국까지도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이제 중국이 제재 부담 때문에 북한 노동자 대규모로 직접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1: 네.
0: 이게 중국 노동자로 둔갑하는 방식으로 제3국으로 보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기업, 아니, 중국 기업에서
1: 네.
0: 자기 자신의 노동력을 파견한다는 그렇게 둔갑을 하고 북한 노동자를 보낸다면 이건 어떻게 유엔 제재에서 이거를 계속 감시 감독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1: 네.
0: 이게 이제 우회적으로 투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과거 북한 노동자는 이미 러시아, 뭐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다양한 지역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중국 기업은 해외 인프라 사업을 많이 현재 진행해 오고 있잖아요. 뭐 1대1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현장에 북한 노동자가 중국 기업의 하청, 협력 업체, 파견 인력, 기술 인력 등의 명목으로 들어갈 가능성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현 단계에서 구체적 사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1: 네.
0: 북중 협력 확대가 단순히 중국 안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제3국 노동 파견 구조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중요한 관찰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참 지속적으로 주시를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는 앞으로 이 사안에 있어서 좀 더 나은 북한의 나은 내일, 주민 입장에서도 나은 내일, 국제사회에서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또 더 주목해야 될까요?
0: 일단 현실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뭐 단둥이라든지 아니면 투먼 이렇게 북중 국경 지역에서 북한 말씨를 쓰는 사람들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1: 네.
0: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이제 업종에서 특정한 뭐 집단 숙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증가를 하는지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업종 변화를 주로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봉제라든지 식당 뭐 수산 가공이 많이 언급됐지만 이제는 건설 혹은 물류 인프라에 관련된 것들도 중요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셋째 체류 명목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비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진짜 도구로서만 사용할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 사람들이 또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회하려고 하는지까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중요하죠. 임금과 통제 구조. 그러니까 노동자가 실제로 얼마를 현재 받고 있는지, 국가기관 얼마나 흘러들어가는 건지, 이런 자유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 뭐 여권을 빼앗긴다든지, 뭐 휴대전화 사용이는 가능한지, 그리고 여기에 보위원이나 관리자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통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 한국과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0: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북중 경제협력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인데요.
1: 네.
0: 이게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역이나 혹은 인프라 개선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북한 노동자가 착취되거나
1: 네.
0: 그 임금이 정권으로 흘러가고 그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이 된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입니다. 또한 제재를 우회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이것도 정말 문제시해야 되겠죠. 따라서 대응의 핵심은 감시와 기록이다라고 하는 거죠. 북한 노동자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명목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임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숙소와 이동 통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1: 네.
0: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여기에 뭐 관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중국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제재에 피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하려는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북중 건설 인프라 협력, 이게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인데요. 북한 정권의 외압

0: 재질 회피, 해외 노동자 착취, 그리고 이 북한 인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중 협력이 얼마나 늘었는가라고만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것만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협력 속에서 북한 노동자가 어떤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억압되고 있는지를 낱낱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인권과 국제사회 여러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이런 사안들이 또 북한의 문제가 순조히 또 해결되기를 위해서 북한 노동자의 걸음과 국제사회 흐름을 계속해서 보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웨어버리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랭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20대 후반에 한 아기 엄마가 신생아 아기를 안고 부산대학병원을 찾았대요. 새벽 4시에 택시를 타고.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아기가 어제 저녁부터 계속 운다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달래도 울고 안아줘도 울고 이렇게도 울고 저렇게도 울고. 그러니까 이 젊은 아기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아기를 안고 달려다 달다 못해가지고 새벽 4시에 택시를 타고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 온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큰 병이길래 이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달려붙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 많은 간호사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우는 이유가 한 가지더래요. 그게 뭘까요? 배고파서 울더라. 배고파서.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이 수간호사가 얼른 아기 우유병에다가 우유를 채워가지고 입에다 넣어줬더니 그냥 허벌나게 먹고 있더라. 무지.

0: 그러니까 이 아기 엄마가 너무 고마우니까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1단계 무지는 가르쳐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단계 무식 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르쳐주면 몰랐네요. 그렇군요. 믿겠습니다. 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처음에 다 그렇지 않았었어요? 만유 인력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뉴턴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독실한.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태양계의 축소판을 만들었답니다. 가운데 태양을 만들고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수성, 화성, 우리 지구 해가지고 태양계를 만들어서 이제 정교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답니다. 이제 하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루는 이 뉴턴, 아이작 뉴턴의 친구 한 사람이 방문을 해서 모형들을 보는 거예요. 친구가 묻습니다. 뉴턴, 놀랍소. 누가 이렇게 기가 막히고 정교하게 태양계를 만들었구려. 이때 뉴턴이 정색을 하고 천정조스럽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들긴 누가 만들었어? 그게 저절로 된 거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정교한 게 어떻게 저절로 되겠냐고. 그러소. 당신이 그랬지 않았어. 이 태양, 달, 지구, 이 은하계,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됐다고 말하지 않았어. 이 기기묘묘한 우주, 백조개의 세포, 달과 지구와 태양과 은하계와 기가 막힌 이 천체와 이 만물, 이게 저절로 된 겁니까? 머리가 돈 사람이지. 이사야서 44장 24절 본문이죠. 24절.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었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지었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홀로 하늘을 만들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나와 함께한 적 없이 땅을 만들었느냐라. 나는 창조주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지으신 천지만물 중에 가장 신비롭고 가장 오묘한 창조물이 누구예요? 우리의 자신이에요. 우리의 자신.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머리끝 발끝까지 백쪽의 세포가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 뻔뻑이는 눈, 벌렁거리는 코 하나하나 신기하지 않아요? 웃는 거 보면 더 신기해요. 우는 거 보면 더 신기해요. 화나는 것도 예뻐요. 어느 학자에 의하면은 서울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서울시의 그 모든 지하철 노선, 수도 파이프, 하수도, 모든 프로그램, 그 모든 구조보다 우리 세포 하나가 더 정교하다. 백쪽의 세포 하나. 기가 막힙니다. 이 지식.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이거를 알아야 구원을 받고 속죄를 받습니다.
1: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남한 지역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도와 충청권 남부, 전북, 경북권,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곳에 따라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지역은 저녁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20에서 80mm로 가장 많겠고 평안도와 함경북도, 그리고 전날부터 비가 시작된 황해도는 10에서 4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목포가 23도, 서울과 부산, 광주와 여수, 제주가 22도, 대전과 대구, 포항이 21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춘천, 강릉이 20도, 평양과 개성이 19도, 강계와 함흥이 17도, 해산과 청진이 1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개성과 대구, 포항이 28도, 평양 27도, 신의주와 대전, 광주, 제주가 26도, 강계와 서울, 부산과 목포, 여수가 25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춘천, 강릉이 23도, 해산이 21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와 함께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 가까운 바다는 파도가 0.5에서 최대 2.5m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의 파도는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비로 인해 시야가 답답하고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이동하실 때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덥고 습한 날씨이지만 마음만은 쾌적하고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이 더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였습니다. 오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시간에 우리 목사님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날마다 깨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응답해 주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요. 그 사랑을 누리는 복된 주말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한 임금이 신하를 불러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 적이 밑빠진 독에 가득히 채우시오. 하지만 밑이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만을 생각하며 밤낮으로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결국 우물의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그러자 우물 바닥에서 무엇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엄청나게 큰 금덩이였습니다. 신하는 곧장 임금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세요.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건졌나이다. 그러자 임금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구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여.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오. 라고 말이자. 임금은 신하의 충성스러움을 시험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충성된 사람의 성실을 기억하십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사람들의 비난에도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에 평생 사과나무를 심으러 다녔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언제 다 자랄지도 모르는 나무에 평생을 바치는 그를 보며 참 무모하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 훗날 이 거친 땅이 푸른 과수원이 되어 많은 이들을 먹이게 될 날을 확신하며 묵묵하게 씨앗을 매일 심었는데요. 수십 년이 지난 후 그가 땀 흘려 걸어간 자리는 참 신기하게도 수만 그루의 사과나무 숲을 이뤄 수많은 이웃을 살리는 기적의 땅이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은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의 약속만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묵묵하게 삶을 심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계산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당장은 팍팍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오늘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의 씨앗을 묵묵하게 심어보는 시작이 되면 어떨까요? 가장 좋은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지요. 같은 찬양이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데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이 세상 험하고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의 고백과도 같은 찬양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수록 세상은 험하다, 나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힘써 기도하면 큰 권능을 얻고 또 승리까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안산시립합창단이 부르는 성가곡 이 세상 험하고 들으시겠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편곡된 찬송가입니다. 나의 모든 죄 대속한 주 요단 스튜디오 콰이어의 목소리로 들으시겠고요. 마지막 곡은 영어 찬송 디스커버리 싱어즈가 부르는 아카펠라 곡으로 함께 할게요.

미국의 정치가요 웅변가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남긴 글입니다. 나는 수박 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 씨에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그것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다. 수박 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 하얀 껍질,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도저히 알 수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이 수박 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신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다. 네, 이 글을 통해서 씨앗의 엄청난 생명력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또 이 글을 통해서 생명 씨앗인 말씀의 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은 씨앗 그 자체가 됩니다. 앞서 만났던 수박 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이 말씀의 씨앗 속에 담겨 있는데요. 말씀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생명의 씨앗, 말씀을 많이 부어주셔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겠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기 원한다면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그 그릇은 열려 있어야 되겠지요. 아무리 많은 소낙비가 내린다고 할지라도 그릇이 닫혀 있으면 빗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열린 마음이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네 삶은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굶주린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밑바닥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면 내 삶이 어둠을 뚫고 빛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늘졌던 내 삶에 햇빛이 가득해지리라. 이사야 58장 10절. 염려가 삶의 어두운 그늘이 되고 있다면 자신에게서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십시오. 물품을 기부할 수 있는 푸드마켓을 찾아가거나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성의 일손을 거들거나 자동차가 없는 사람을 교회까지 태워주거나 가난한 어린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늘진 삶이 하나님 아들의 빛으로 밝아질 겁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당신이 듣게 될 겁니다. 그보다 더 나은 증언은 없습니다. 주님, 근심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눈을 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힘이 되고 제 삶을 밝히는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루의 전투가 끝났을 때 지휘관은 그날의 전투 상황에 대해 장교들과 함께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어느 군인이 그날 가장 탁월한 군인이었는지 말이죠. 그러자 각자 자신의 생각들을 말했습니다. 어느 장교는 그날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군인이 가장 탁월한 군인이었다고 말했고, 다른 장교들은 이 군이

인 저군인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틀렸습니다. 오늘 전장에서 최선의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막 내리치려는 순간 퇴각 나팔 소리를 듣고 그대로 후퇴한 군인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 오늘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한시 한시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는 그 전장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잘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무조건 예스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 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 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 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 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에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로 우리의 기도가 실질적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주님과 이야기하면서도 그 주님이 아주 먼 곳에 계시다고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눈앞에 있는 사람과 직접 대화하지 못하고 꼭 핸드폰을 통해서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기도는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고 주님과 따뜻하고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함께 있다는 느낌, 나의 소원과 나의 간구를 충분히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조금 어둡고 주위가 조용해서 주님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라면 좋겠지요. 내 옆에 또는 내 앞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친구에게 말하듯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잘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많은 시간 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오 주여 기도 들으소서 주님의 교회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진정한 성공의 기준.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저자이자 한국의 석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여령 전 장관은 마지막 유작에서 자신의 삶을 실패한 삶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은 못 받았다. 그래서 외로웠다. 세속적인 문필가로, 교수로, 또 장관으로 활동했으니 성공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겸손이 아니다. 나는 실패했다. 그것을 항상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내게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 보고 달려왔던 삶이다. 더러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경쟁자였다. 이여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 역시 임종 직전 자신의 삶을 실패로 치부했습니다. 병실에는 가족 외에 찾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소중한 일상 가운데 소중한 가정과 친구가 있으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바로 그 삶이 세상의 그 어떤 부자보다도 성공한 삶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소중한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주신 소중한 일상 가운데 소중한 것들을 찾아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성공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성경의 기준으로 주님 안에서 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김주택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기 산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잠시 멈춰서 여러분이 매일 직장과 학교, 이웃, 그리고 쇼핑하러 가거나 출퇴근을 할 때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만남은 그 삶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세리 구디는 원한에 찬 삶을 살았던 한 남자와 만나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의 영혼과 삶의 사슬을 끊을 자리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0: 이런 엄청난 사고를 겪고 간신히 살아남게 되었다면 그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그가 원한을 품고 세상을 불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맥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중 셰리 구디는 우연히 이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전해드릴 내용입니다.
1: 소도시 변두리를 홀로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저는 지팡이를 짚고도 심하게 절뚝거리며 걷는 한 노인을 보게 됐습니다. 누구나 길에서 낯선 사람을 차에 태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 겁니다. 하지만 그곳은 길도 비포장도로인데다가 그 할아버지는 매우 연로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2: 할아버지, 어디로 가세요? 제가 할아버지 태워다 드릴게요.
3: 지금 나한테 물었어?
2: 네, 제가 태워다 드리는 거 싫으세요? 어디로 가시는 중이세요?
3: 우체국이요, 아가씨. 우체국까지 데려다 줘요.
2: 우체국이라고 하셨어요?
3: 왜? 뭐가 잘못됐어?
2: 아니요, 전혀요. 우체국이라고 하셨죠? 자, 그럼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3: 맥이요.
2: 네, 그런데 어디 사세요, 맥 할아버지?
3: 저 아래 철로 근처에 살고 있어. 또 뭐 다른 질문 있어, 아가씨?
2: 아니요, 없어요. 제가 우체국에 데려다 드릴게요.
1: 연로하신 어른이 심하게 절룩거리며 그 먼 길을 가야 하신다는 게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대화를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지요.
2: 우체국까지 3마일은 가야 하는데 설마 거기까지 자주 걸어 다니시는 건 아니시죠? 네?
3: 매달 첫째 날에 내 연금 수표가 들어와요.
2: 할아버지, 오늘은 매월 첫째 날은 아닌데.
3: 아니에요?
2: 네, 1일이 되려면 한참 남았는데요.
3: 그렇다면 우체국에 갈 필요 없겠군. 먹을 걸 좀 사러 가려고 했는데.
2: 저 집에 먹을거리가 하나도 안 남아 있으세요?
3: 없어요. 잔장도 다 엉비었고. 이거 우리 퀸이가 실망을 할 텐데.
2: 퀸이요?
3: 우리 개요.
2: 돈이 전혀 없으세요?
3: 말했잖소. 내 연금이 들어와야만 한다고.
2: 하지만 다음 달 1일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그럼 그때까진 어떻게 지내시려고요?

0: 그건 아가씨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1: 할아버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0: 그 뭐, 말 못할 것도 없이 89세요.
1: 저 일단 이거 받으세요.
0: 20달? 에이, 나 이거 못 받아요, 아가씨.
1: 받으세요. 안 받으시면 전 오늘 잠 못 자요. 퀸이를 위해서라도 받아주세요. 네?
0: 알겠어. 하지만 그래도 안 돼.
1: 그럼 제가 가게에서 물건을 사드릴게요. 그런 다음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평생토록 저는 남을 도우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까지는 순전히 자기 중심적인 동기에서 한 일이었지요. 예수님은 제게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고픈 열망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제가 맥 할아버지와 만난 이야기를 듣자 대경실색하는 것이었습니다.
2: 아, 여보. 길에서 히치하이커를 태우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위험하다니까.
1: 그분은 히치하이킹을 하지 않았어요, 제리. 처음엔 차에 타려고도 하지 않았는걸요?
2: 대관절 어떤 분이었는데?
1: 연로하신 데다가 심하게 다리를 절고 계셨어요.
2: 그래서 어디로 모셔다 드렸어?
1: 철로 근처요. 고물 수집장 바로 건너편이요.
2: 거긴 집이 없는데. 그 철거들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 위에는 혹시 그 집에 사시는 거야?
1: 네. 혼자서 퀸이라는 이름의 개를 한 마리 키우고 계세요.
2: 불법 거주자로구만.
1: 제리, 그 할아버지 정말 가엾은 분이에요. 게다가 이도 모두 빠지고 없었어요.
2: 대체 연세가 얼마쯤 되신 것 같았어?
1: 직접 물어봤는데 89세라고 하셨어요.
2: 그 할아버지 성함은 어떻게 되는데?
1: 맥이래요. 끝내 성은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면서 왔어요. 저는 맥 할아버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길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나기를 기다려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제 차를 타고 함께 읍내로 가서 일을 봤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할아버지에 대해 좀 더 알아가게 됐지요. 맥 할아버지의 내면에는 엄청난 괴로움과 증오심이 도사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제 도움은 받아들였어도 그는 절대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년간 주의회 입법부에서 일했고 주대법원에서도 근무했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과 판사들과 알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맥 할아버지가 당신이 과거에 했던 일에 관해 들려주셨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0: 난 한때 페인트공으로 일했어요. 아주 유능했지. 거의 최고였다고.
1: 그럼 교육은요, 할아버지? 학교는 다니셨어요?
0: 난 법학도였어. 아가씨는 대법원 판사들 이름을 몇 명이나 댈 수 있을 것 같소?
1: 아마도 그렇게 많진 않겠죠.
0: 아가씨는 연방 대법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난 각 주의 대법원 판사들 이름을 전부 다 댈 수가 있어요. 난 그 사람들 이름을 다 댈 수 있단 말이요.
1: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모든 대법원 판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열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과 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 모두를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과거에 당신의 삶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맥 할아버지도 뵙고 퀸이도 만날 겸 해서 그 집에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도로 끝에 위치한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 홀로 찾아갔습니다.
3: 맥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 쉐리예요. 할아버지를 뵈러 왔어요. 맥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친구 쉐리예요.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개들 좀 쫓아주세요!
0: 알았다, 퀸이! 알았다니까!

0: 조용히. 그래, 알았다고. 일로 자리에 앉아.
1: 안녕, 키니? 할아버지, 개가 다섯 마리나 된다는 건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0: 다 내 개가 아니요. 퀸이 친구들이지. 안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그 발밑을 좀 조심해서 걸어요. 자, 들어가자, 퀸이. 나머지 녀석들은 밖에 그대로 있어.
1: 집안이 어둡네요.
0: 전기가 안 들어오고 인간 쓰레기들이 얼씬 못하게 창문을 다 판자로 막아놔서 그래요.
1: 문을 열어두고 지내는 게 싫으세요?
0: 개들이 모두 집안으로 들어오는 게 싫어요. 하지만 문을 약간 열어두고 있어.
1: 그럼 겨울엔 난방을 어떻게 하고 지내세요?
0: 장작을 떼지. 내가 필요한 장작을 저 문 옆에 둔 도끼로 직접 패서 써요.
1: 그럼 수돗물도 안 들어오나요?
0: 물은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문 옆에 달아둔 양철 그릇에 받아서 쓰고 있어요.
1: 할아버지, 꼭 초기 개척자 같으세요.
0: 난 항상 이 판잣집에서 살았던 거 아니요, 아가씨. 몇 년 전만 해도 난 돈이 아주 많았다고. 내 평생 수입을 보장해주며 안락하게 보내게 해줄 수 있는 땅을 알아냈지.
1: 그런 땅을 사셨다고요?
0: 샀다고 생각했지. 내 평생 모은 돈을 거기에 다 쏟아부었어.
1: 그런데 어떻게 되셨어요?
0: 권리증을 확인하러 직접 법원에 갔었어.

0: 저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선생님.
1: 그게 무슨 소립니까? 내 평생 모은 재산을 그 땅을 사는데 전부 쓰다 부었어.
0: 저 이 소유지는 다른 분 성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로버트 웨슬리 씨라는 분입니다.
1: 그 사람은 내 변호사요. 내 대신 이 땅을 사는 일을 대행해 줬어요.

0: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할아버지께 사기를 친 건가요?
1: 맞아요.
0: 싸우진 않으셨고요?
1: 해봤지. 하지만 매우 교활한 인간이어서 내가 증명해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소연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나를 그저 미치광이 노인으로만 생각을 했어.
0: 할아버지, 정말 험한 일을 겪으셨군요.
1: 복수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텐데. 누구든 다시는 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거요. 나랑 우리 퀸이랑 저 도끼로.
0: 저는 맥 할아버지를 위해 자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 기도는 더욱 특별하게 간절해졌지요. 주님, 제게 맥 할아버지를 도울 방법을 보여주세요. 저 할아버지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주님께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 상처를 멀리 가져가 주세요.

0: 셰리, 당신 미쳤어? 그 집에 혼자 찾아가다니.
1: 이젠 그 할아버지를 충분히 아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시는지 보고 싶었고요.
0: 그래, 어땠어? 당신이 예상했던 만큼 내부가 형편없었어?
1: 더 심했어요. 훨씬 더 열악했어요. 게다가 집엔 전기도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요.
0: 그래? 물은 깨끗하고?
1: 도저히 못 마시겠더라고요. 물 위에 벌레들과 파리가 둥둥 떠 있어서. 딱 하나 새롭고 빛나는 건 있었어요, 제리.
0: 어? 아니, 그게 뭔데?
1: 문 가까이에 세워놓은 큰 도끼요. 강도와 도둑을 쫓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0: 그 할아버지 말이야. 미친 사람이란 생각 안 들어? 어?
1: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 집에서 나오니까 정말 좋긴 좋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저희 집에 있는 18리터들이 큰 물통에 시원한 물을 가득 채워서 할아버지께 가져갔습니다. 물을 갖다 드린 건 대성공이었지요.

0: 그분은 물을 마시고 또 마셨고 퀸이도 역시 그랬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남편과 동행해서 그분을 몇 번 더 찾아갔습니다. 한 번은 우리 아이들도 데리고 갔었는데 아이들은 그분의 삶의 방식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리와 저는 그 할아버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여보, 우리 맥 할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셔서 함께 사는 건 어때요? 그 할아버지를 우리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계속 생각했었어요.
1: 비공식적인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라군.
0: 그래요. 한 가지, 할아버지가 꼬박꼬박 목욕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셔야지만요.
1: 나도 그 생각에 동의해. 근데 문제는 어느 방에 모셔야 하지?
0: 아래층에 침실을 꾸며드리면 안 될까요? 그리고 개들은 모두 밖에서 기르고요. 남편과 저는 맥 할아버지를 저희 집에 초청함으로써 그분의 마음을 떠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마침내 그분은 어느 오후에 저희 집에 방문했습니다. 맥 할아버지는 저희 부엌문 근처에 둔 흔들 의자를 좋아했고 저희가 대접해드린 케이크를 마음에 들어하시는 듯했지만 우리 집 분위기에 매우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역력히 드러내셨습니다. 할아버지를 다시 쓰러져가는 그분의 판잣집에 데려다 드린 후 제리와 저는 맥 할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일을 상의했습니다.
1: 잘 생각해봐. 지금 할아버지가 사는 방식을 보면 늘 바쁘게 지내시잖아. 그분은 밖에서 지내시면서 먹을거리와 장작 등을 구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살아오신 분이야.
0: 맞아요. 할아버지는 거의 아프신 일도 없어요. 그런 삶이 그분께 잘 맞는 게 분명해요.
1: 나한테 마치 요양원에 갇히게 될까봐 두렵단 말씀을 하셨어. 할아버지에겐 적절한 보호를 받으시는 것보단 자유롭게 사시는 게 훨씬 중요한 거야.
0: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꼭 배워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 듯해요.
1: 뭔데?
0: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반드시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계획이 다를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1: 그렇다면 당신은 맥 할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0: 난 할아버지의 육체적인 건강에 대해서만 너무 염려하느라 창세기 2장에 분명히 써있는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1: 어떤 말씀인데?
0: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맥 할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생령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해요. 방금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기억났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 그렇다면 맥 할아버지한테 가장 시급한 문제는?
0: 네, 할아버지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89세인 할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기회를 주신 거죠.
2: 오랜만에 만나는구만.
0: 네.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 남편과 제가 할아버지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며칠 동안 할아버지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었어요.
2: 기도를?
0: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2: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위대한 주님을 말하는 거요?
0: 네, 바로 그분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2: 예수님 말씀이구만.
0: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할아버지가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어요. 맥 할아버지가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자 저는 그동안의 시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 맥 할아버지는 저를 신뢰하게 되었고 이제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강권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2: 영생? 내가 영원히 산다는 말이오?
0: 네, 그리스도와 함께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이 오래된 집을 멋진 저택과 바꾸고 싶지 않으세요? 늘 신선하고 깨끗한 물이 나오는 곳으로

0: 가시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진 않으세요?
1: 지금 부인이 이 모든 얘기를 다 지어내고 있는 거예요?
0: 아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엄숙한 약속인걸요?
1: 그거 성경책이에요?
0: 네,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 네,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0: 도마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의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1: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0: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와 평화 그리고 영생에 이르기 위한 길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할아버지,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1: 좋아요.
0: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맥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맥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 하나님이 맥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0: 하나님께서는 제게 맥 할아버지가 그날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다음번에 할아버지를 뵈었을 때 그분은 하얀색으로 된 미니 성경을 몇 권 갖고 계셨지요. 몹시 아끼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1: 이 작은 성경책 정말 특별하지 않소 부인.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간다오.
0: 이건 어디서 나셨어요, 할아버지?
1: 한 싸구려 잡화점에 갔는데 거기서 내가 예수님 얘기를 했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이 책들을 주더라고요. 자요, 부인 것도 하나 챙겨두었다오.
0: 저희까지 선물을 주실 필요는 없는데.
1: 알아요. 하지만 부인은 나에게 천국에 계신 위대하신 주님께 가는 길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책 받아줘요. 혹시 나중에 나처럼 형편없이 살았다가 주님을 꼭 알아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 않소.
0: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맥 할아버지는 건너편 읍으로 이사를 가셨고 예전처럼 자주 뵐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 이후 할아버지는 주님 곁으로 떠나셨지요. 저는 우리 모두는 삶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에서 주님은 예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구세주를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가까운 교회를 찾아 방문하시거나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이윤정, 유재상, 송수경, 홍승표, 정훈석, 이상헌.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극동방송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1: 내가 한 교회를 한 5년 쉬었어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방학했죠. 5년 동안 어떻게 내가 생활했을 것 같습니까? 국정방송 들으면서 믿음 생활했어요. 교회에 못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계기가 된 게 새끼라 방학한 사람들 빨리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더만 아 이런 코너도 있네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사연을 은혜 받으면서 울기도 하고 막 그 계기를 통해서 나도 이제 마음을 먹고 내년에는 그때부터 교회를 다녀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새끼라를 통해서 더 마음이 네, 그래, 빨리 이제 결단을 해야지 하면서 다시 교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고통방송 아니어서 내가 교회 방학 5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 고통방송이 내 믿음에 진짜 저축이었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고통방송에 좀, 나에게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0: 말씀과 찬양이 흐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르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목포극동방송 청취자분의 사-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땅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국민의 삶을 깊이 살피게 하시고 연약한 이웃들의 한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증오의 언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화해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낙심한 이들에게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주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낮고 어두운 곳으로 흘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오늘도 어김없이 카페에서 커피를 고릅니다. 디카페인 커피로요. 카페인이 몸에 맞지도 않는 제 지인이 몸에 맞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선택하는 이유는요. 이 향과 맛의 깊이 덕분에 커피를 끊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맛보면 알게 되니까요. 얼마나 맛이 좋은지, 향이 깊은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아멘. 주님의 선하심도 맛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끊을 수 없게 될 거예요. 오늘도 의지할 분, 주님께 피하고 복받는 행복한 토요일의 엄수빈입니다.

6월 20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오늘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요 좀 날이 덥죠. 그래서 주님께 피서 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시원해지고 주님 안에서 쉬어가는 여러분의 토요일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문 열면서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시편

34편 8절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맛본 사람의 선택만큼이나 정확한 건 없죠. 내가 맛을 봤으니까 정말 진심으로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맛봐. 이거 맛보지 않으면 후회할걸? 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서도 맛보고 선택한 이 주파수 안에서 주님의 사랑 많이 많이 받아가시는 그런 토요일 보내시길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선정되신 분께는 기도문책도 여러분께 선물해 드릴게요. 8235님 문자 주셨네요. 피디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8235님 어디 가시다가 신청해 주셨을까요? 어디를 가셔도 더욱 많이 느끼시겠지만 6월이 되니까요. 이제 원래는 초여름이라고 할 만한 그런 시기지만 그냥 초 빼고 여름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나날들이 이어지는데요. 녹음이 더 짙어져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초록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도 더 진하게 평안하시기를 편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 계신지 모르고 어떤 일들을 마주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지나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꼭 기억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편안함을 허락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리 사모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참 아름다워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맛보고 행복을 맛보는 행복한 말씀 퀴즈 준비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 속에서 주님을 알아갈까요? 오늘 준비한 말씀은 시편에서 준비했습니다. 시편 118편 1절 말씀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 퀴즈 구절 시편 118편 1절 전해드립니다. 여호와께 뿅뿅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두 글자 단어 지나갔어요. 과연 정답 무엇일까요? 어학사전에서 이 단어의 정의를 찾아보자면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라고 해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대신에 같은 단어로 동의어로 뿅뿅해요 라고 말하기도 하죠. 뿅뿅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뿅뿅한 일이죠. 이것한 일이죠. 어떻게 감 잡으셨어요? 감 오시죠? 정답 뭘까요? 오늘의 말씀 퀴즈는 시편 118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뿅뿅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빈칸에 들어갈 두 글자 단어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받느니 수신인 란에 넣어주셔서 문자로 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어플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플은 채팅창에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플 아직 설치 안 되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앱스토어, 핸드폰에 있는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어플로 끊김 없이 쭉 여러분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요 준비된 힌트 찬양들이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릴게요.

오늘의 행복한 말씀 퀴즈. 오늘이 행복해지기 위한 키워드였기도 하죠. 이 정답은요.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눴던 찬양은 손경민 목사님의 감사 이어서 시월 그림의 감사해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 정답 넣어서 시편 118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나눕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제가 들은 말인데요. 좋은 일들이 하나 둘 쌓여야 감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좀 어떤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감사가 선행되면 그 모든 일들이 좋은 일처럼 보이게 된대요. 감사의 반대말이 이전에는 불평불만인 줄 알았는데 다르게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함이지 않을까. 감사를 잊게 되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당연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함이 우리가 가진 모든 걸 그냥 흘려버리게 하거든요. 근데 감사는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거든요. 오늘 감사함으로 하루의 조각조각 사실은 행복했고 나에게 참 힘이 됐고 위로가 됐던 그런 순간들을 잘 수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하신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나 주님은 모두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하루를 이겨나갑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행하게 하소서. 오늘도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나의 길을 먼저 준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가 나의 이

이기심을 이루는 도구로 쓰이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앞서 가시는 길을 순종하며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비서처럼 여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원합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깨어있게 하소서. 그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 선물 협찬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사 김민정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기도 365에서 오늘의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걷는 낯선 길도 주님께선 이미 알고 계신 익숙한 길입니다. 혼자 위태롭게 걸어가는 것 같아도 우리보다 앞서서 주님이 준비하신 길 걷고 있어요. 부디 혼자라고 느끼지 마세요. 분명 함께입니다. 여호와 이레, 오늘 만난 그 길도 이미 예비해 두셨고 함께 걷고 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오늘, 극동방송과 함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적 되신 주님과 함께 행복 가득, 기적 가득한 복된 하루 보내세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맺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소개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던 그 뜻깊은 현장에는 전도자의 간절한 손길이 있었고 그 손을 잡고 주님 품으로 걸어 나아온 귀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난 최한규 성도님의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1: 저는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입니다. 이번에 국동방송에서 영남권 전도대회를 해서 몇 분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권한이 선뜻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찾아가고 전화도 하니 당일에 다섯 분 함께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중 한 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성함이 최한규 씨라고 남자분인데 그날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끝까지 땡볕에 앉아 공연과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서 영접기도도 했어요. 처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더위로 고생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엄청 걱정을 했는데 전도대회 참석해서 그 뒤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지금까지 잘 정착하고 안 빠지고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 저는 최한규 성도입니다. 극동방송 영남권 대회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날씨는 많이 더웠지만 노래와 태권도 등 볼거리도 좋았고 외국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신기했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궁금해 주말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0: 영남권 전도대회 현장을 가득 채운 복음의 열정이 결국 한 영혼을 교회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복음의 기적이 이 땅에 날마다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최한규 성도님의 간증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 그 하루의 시작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아침의 노래 박보민입니다.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란 낱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구원

는 광야를 벗어나는 것, 곧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직접적인 구원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구원이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유대인이 왕이 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현대의 어떤 신학자들에게 구원은 가난과 압제에서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구원이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자는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도록 이적을 일으키고 도우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집트를 떠날 수 있도록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요구한 사람도 모세였고,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적을 일으킨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파라오도 모세가 마술사인 줄 알고 이적이 일어났을 때 이집트의 마술사들을 불러 모아 대적하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에서 11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집트를 탈출할 때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모세가 그들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못할 때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모세를 대적하거나 죽이려고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의 역할을 하였던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 지도자를 세우도록 하셨는데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새 지도자이자 그들에게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호세아라는 이름을 바꾸어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세만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했기에 이제는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아니라 여호수아, 곧 호세아라는 사람이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를 이은 새 지도자는 호세아가 아닌 여호수아로 불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이자 지도자였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이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임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를 믿고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의 선조와 다르게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참 구원자, 참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지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모세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만 여호수아를 인도하시는 분도 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의미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믿음은 이전의 구원자, 지도자를 버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새 지도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와 감독이 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새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해서 승리하는 것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도 모두 여호수아의 명령에 복종해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복종했을 때 언덕까지 넘치던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바뀌어 기적적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도무지 승리할 수도 점령할 수도 없었던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의 명령에 복종하였을 때 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믿고 복종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종하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은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선조들처럼 인간 여호수아만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눈을 속이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자신도 멸망하였습니다. 믿음의 삶은 복종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해야 했던 것처럼 성도들은 예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몸을 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2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노래 박보민이었습니다. FEBC

0: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랑 넘어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사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지난주간에 우리 살펴보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오른뺨을 치면 막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왼뺨까지는 돌려대는 건 어려워요. 어려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은 왼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너무 높은 거죠. 에베레스트 같아요. 에베레스트. 우리와 거리감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사실은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막 아멘 아멘 이렇게 따라하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메시지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오늘 이 본문은 산상순 가운데서도 핵심입니다. 핵심. 예. 자, 먼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언급하시죠.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익숙한데 그 다음이 좀 그렇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 좀 생소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좀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를 좁혀버린 거죠. 주님은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단순히 악을 금지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이웃은 누구인가.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웃의 범위를 좁히려고 한 거죠. 예, 그리고 그러나 주님은 이 이웃의 개념을 점점 확대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웃을 어디까지 확장시킵니까? 원수까지도 이웃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말로는 그냥 사랑인데 이 원수

우리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가페, 이걸 우리는 신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신적 사랑, divine love라고 해요. 인간적 사랑의 연장이 아니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 수준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단계로 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이 소개하는데요.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해를 비추시는데 악인에게도 비추신다. 비를 내리실 때 골라가면서 너 나쁜 짓 했지 비 안 내린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다 내리신다. 이거를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Common grace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 악인이나 선인에게 모두가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반역한 죄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다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는 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웃의 범주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웃 사랑은 굉장히 협소했고요. 굉장히 편견이 있고 차별이 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수준이 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높은 수준의 사랑이 있고 낮은 수준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에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들도 그런 사랑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세리가 왜 세리를 얘기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는 가장 나쁜 사람 으로 여기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세금을, 동족들의 세금을 갈취해가지고 로마에 일부 내고 일부는 자기가 이렇게 챙기고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가 막 심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세리는 반역자고 매국노입니다. 인간이 아닌 거죠. 상종도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쁜 인간도 친구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친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서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47절도 보니까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형제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한다는 거죠. 그죠?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그 뻔한 사랑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 당연한 사랑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예수를 따른다면 다르게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될 사랑은 전혀 차원이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단계로 확장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를 통해서도 이웃이 누구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도를 만난, 그러니까 쓰러진 사람이 사실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가 의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 동족만을 사랑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민족과 혈연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이웃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뭐 민족이나 어떤 다른 성별이나 이런 게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죠. 고난당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예, 내가 어떤 규정을 해놓은 사람이 아니고 내 삶에 나타나.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전혀 생명부지의 사람이 강도 만나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을 건져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가려서 이 인간은 안 되고 저 인간은 안 되고 이게 아니고 따지고 계산하고 규정을 만들고 심사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생애 가운데 찾아온 사람, 내가 마주한 사람, 나와 마주친 사람들, 오늘 또 여러분 나가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 그리고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준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 여러분, 이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가장 힘든 이웃이 누구냐면 사실은 이웃 가운데 원수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님의 요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이건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명령형입니다. 가능한 실천하려고 노력하라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명령형을 하신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죠. 그게 급진적인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뭐 여러분들 뭐 원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당장 나있죠, 그죠, 여러분? 나에게 굉장한 피해를 입힌, 가해한, 손상을 입힌,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때로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악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 이게 다 원수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가 원수가 생깁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대놓고 욕을 하고 부당하게 대우를 하는 상사, 이 원수죠, 원수. 그때 우리는 이 사랑은 고사하고 증오심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받고 아멘으로 이렇게 순종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시는 분 아닌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은 정말 피상적인, 오늘 우리의 현실에 가능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을 언뜻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원수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당신은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너희 원수 사랑하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산상 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기도하신 거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조롱하고 침을 뱉는 자들을 향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원수들이잖아요. 사실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가 폭발하죠. 왜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 왜 이렇게 피해를 입혀? 그러니까 이 피해를 입을 때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그 원수에 대한 어떤 저주나 이런 것들이 쏟아 나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가 뭐냐, 우리에게 보여준 건 당신을 죽인 자들까지도 끌어안는 자거든요. 하나님은 원수를 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윤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고 실제로 그걸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은 현실을 모르고 이상론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삶을 온몸으로 살아내셨던 분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원수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원수가 지금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삶이 다 망가져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를 갈고 나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막 어떤 데는 잠이 안 오고 막 그 원수만 생각하면 원수가 나를 안 재워요.
불면증에 걸리고요, 소화가 안 되고요, 입맛이 사라지고 가슴이 쓰리고 시름시름 앓고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마음이 병들고 원수는 시도 때도 없이 내 암

방으로 밀고 들어와요. 일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옥 가지 않아도 지옥 근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님은 야, 너 원수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예, 여러분 원수를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면 원수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어느 순간부터 원수처럼 여겨서 증오심에 시달려 죽이려고 그러죠. 막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울이 갈수록 사람이 막 완전히 미칩니다. 나중에 악신이 걸리고요. 그런데 사울과 달리 다윗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아요. 원수를 해결하는 길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지 원수와 맞대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겨요.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이기죠. 그건 다윗이 이겼다기보다는 사랑에 이긴 겁니다. 증오는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것이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주시지만 그건 원수보다도 원수를 미워하는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고 그 원수를 이기지 않으면 내 삶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길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의 힘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좀 쉽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쥐어 짜서 사랑을 하려고 하면 never ever 불가능합니다. 이건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원수가 있는데 내가 노력을 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가 어려운. 그러니까 원수를 품으려고 하면 원수를 품을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가 내 안에 주어져야 됩니다. 그죠? 내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것을 녹여버리는 그런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나에게는 없는 거죠. 그게 위로부터 주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용광로죠. 우리에게 거저 베푸신 조건 없이, 그리고 그 사랑의 강은 마르지 않는. 이제 그 십자가의 강에 빠져본 사람은 계산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강도 얕은 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서 나온 것처럼 완전히 그냥 내가 이렇게 어떻게 발이 닿지 않는 그런 깊은 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값비싼 향유옥합을 끝에 두던 주님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그건 비밀을 알고 있는 거,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게 계산이 없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계산을 해요. 사랑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한번 나를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이 사랑이 아가페라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어 놓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만나는 것.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청량할 수 없다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내 계명을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을 때 원수, 그 십자가 사랑은 원수보다 더 큰, 원수가 나에게 행한 일보다 더 큰 초풍요의 에너지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근거도 없는 데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요구를 하실 리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 그게 뭘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래서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본, 십자가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결국 감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감정만으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원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날 것을 기다리면 천년이 가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원수 사랑은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데는 일어나지 않아도 사랑의 감정을 기다리지 말고 결단하는 거죠. 결단. 유명한 코리텐분 여사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책이 있는데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꽤 오래된 책인데요, 이제 이게 이 스토리가 뭐냐면 독일의 나치 하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학대를 당하며 지냈던 이 코리텐분 여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간증 집회를 다니는데요. 그 간증 집회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그런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입구에서 이제 오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 충격적인 일이 하나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가 오래전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언니를 죽인 사람, 군인, 그 감옥 안에서 자기 언니를 학대해서 죽인, 그리고 자기도 학대를 했던 그 군인이 민간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참여하고 그 집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입구에 서 있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죠. 그 순간을 경험했던 이 코리텐분 여사의 그 표현이 그, 나는 그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온몸은 얼어붙고 머리털이 모두 서는 것 같았다. 그분은 이 코리텐분 여사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코리텐분 여사는 피해자니까 잊을 수 없는 얼굴인 거예요. 근데 그가 조금씩 거기에 다가오고 있는데 마침내 그 앞에 섰습니다. 코리텐분 여사는 속으로 계속 되뇌입니다. 그 인간을 본 순간부터 자기 입에서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 온몸을 떨면서 그런데 내 앞에 온 거예요.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하면서 눈을 감은 채 그를 끌어안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끌어안는 순간,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 순간에 그녀의 가슴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 순종하는 그 순간에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른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의 영이 자기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보여주는,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사랑은 감정보다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없어도 사랑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동을 하다 보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원수를 좋아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원수를 향해 사랑의 행동을 선택하라는 명령이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늘 이 구절에서 얘기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원수를 위한 기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야 될 진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상대를 변화시키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시켜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랑이 안 될 때는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기도를 들으셨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랍니다. 이 미완료 시제, 이건 뭐냐면 반복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기도 끊는 게 아니라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주님이 못 박히신 상태로 계속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놀라운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기적이죠. 신기합니다. 내가 변하고 나면 상대도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8절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구절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큰 격려입니다. 우리를 그냥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그 아버지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싶어 합니다. 그분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녀의 자녀된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온전함이 오늘 이 본문에서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이방인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말이죠. 이방인들도 세리도 그 정도 수준은 사랑해. 그 얕은 사랑, 낮은 수준의 사랑. 너희는 다른 사람이야.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랑, 그분은 사랑이신 분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 말 자체는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해도 안 되는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이 무슨 도대체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이 와닿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갚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그래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완벽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도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렇게 닮아가는 것이 성숙이고, 그 성숙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얄팍한 사랑을 했던 우리, 너무도 이기적인 사랑을 했던 우리, 나에게 도움이 되면 사랑을 하고 누구를 사랑해도 끊임없이 어떤 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심사하고 규정하고 그리고 내치고 했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단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에베레스트와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있는 산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도 사랑 넘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늘 사랑했던 그 사랑을 넘었어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 없는 사랑, 계산 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질린 게 그거잖아요. 어디든지 차별을 하잖아요. 어디든지 계산을 하잖아요. 어디든지 조건을 달잖아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우리는 그냥 내쳐버렸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거든.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 같은 인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보복의 원리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분노하고 날마다 저주를 쏟아붓고 복수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 이 적대감으로 가득한 이 세상, 서로 싸우고 또 죽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다르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0: 전혀 다른 인생. 원수를 사랑할 정도의 내 사랑의 능력이 주어질 때 그 사랑의 질, 그 퀄리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실 거고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이 주변으로 가득 찰지.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할 정도의 능력이 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목표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기억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사랑의 눈을 뜨고 우리 주변에 나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사람도 내치지 않고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고 내 이웃이 되게 하고 또 내 삶에 찾아온 그 주님의 사랑을 그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전혀 다른 클래스의 인생을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교회 이교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740-4500 부산 수영로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산 10년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경남 광염교회 전광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로마서 3장 16절 오늘 본문에 읽은 마지막 끝절의 말씀을 보면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절. 그 이유는 3장 16절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이 기록되어졌고 신약이 기록되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